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이 약에 대해서 소개될 시간조차 아주 부족하죠. 예? 특히 우리 이 방송이 20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얼마 나갈 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약에 대해서 아직도 소개드리지 못합니다. 우대 활동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대 활동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Q10. 이 Q10은 시중에 Q10이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 Q10이란 건 내가 먹어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지, 또 어떤 Q10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보시자면은 일단 Q10이란 게 무엇인가? Q10이라는 거는 품의 Q10입니다. 품의 Q10. 품에라는 게 품의 Q10도 있고 품의 A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심장병이거나 여러 가지 병을 해서 극도로 쇠약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말할 힘도 없을 때 우리 병원에 람 입원하면은 품의 A에다가 또 이 시보사이수C라든가 APT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 나고 힘도 나는데 품의 Q10 역시 효소에 속합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우리 몸에는 산소산신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은 생화반응이 진행되죠. 예? 제가 이 말하는 동안에도 많은 생화반응이 진행되는데 이런 생화반응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 품에가 없으면 이런 그 생화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많은 생화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이 품의 Q10이라는 게 없으면 생화 반응이 잘 못 진행된다. 품의 Q10이라는 거는 생화 반응이 못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히 심장에 영향이 끼칩니다. 심장이라는 게 발동기지 않습니까? 이 발동기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계속 1분에 70차 내지 80차로 돌아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Q10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논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Q10은 제가 한 11년 전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 Q10만 전문적으로. 그래서 방송 이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품의 Q10은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예, 저도 이 근뇌보신환 지금 수건 이제 쓴지 어디 열이 거의 가까워 옵니다.
0: 네.
2: 그래 쓴 그 이 과정을 보게다 지금 나는 머리가 이제 지금 항상 크게 뭉텅거리는 이 증세가 지금 좀 나가는 게 아주 남아합니다.
0: 네.
2: 그리고 또 항상 이 치매 증세가 겁이 나는데, 머리 좀 나가니까 경력이란 게 뚝뚝 떨어지고, 마다 못하거나, 그러면서 이 귀에서 또 좀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심장도 때려고 이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거 약간씩 나가진 이야기 나만 돼. 이래까지 이야기 어쨌든 이게 나는 이야기라는 게 저만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없다만 나 이게 어쨌든 이야기를 정신 가지고 지금 꾸준히 계속 관계를 좀 보게 할래 된다. 나에 대해서 주장이 있다만 선생님 고맙다 이사원.
1: 치료 잘하시죠.
2: 네, 안녕.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휴식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알아듣기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본래 이래서 제일 많기는 심장 근육에 제일 많습니다. 심장 근육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그 다음 그 잇몸 이런 근육에 많은데 이런 성분들이 뭐 본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할 때는 일 없습니다. 근데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17번이 생화 반응이 진행돼야 Q10이 만들어진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는 건뇌보신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건뇌보신환이?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배워 있습니다.
1: 네.
3: 심장다에 좋고에 자꾸 이 소화도 잘 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민감이 밤에 소변이 대라져서 잠을 못 자고 네. 그 소변 출입 땡기잖아. 그리고 이 민감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다 나는.
1: 네.
3: 그래서 숱한 약을 쓰고 그랬는데 잘 낫지 않아서 이 간내보신환이 확실히 여러 복용했는데 이 여러 이 주약이 제일 좋은 게 위가 아예 아픈다. 소화살 되고 밥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던 게 소변 좀 이 지금 이전에 다섯 번씩 밤에 댕긴데 지금 한 세 번밖에 안 갑니다.
1: 네, 신염 있는 사람들도 이 약 쓰고 많이 나서십니다.
3: 네, 그것이 용 좋습니다. 그래 이 그런 주약의 그런 이 맹가 간에 보시면 확실히 이 내게는 용 좋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게 많은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게 대단히 잘 알깁니다.
1: 그렇습니다. 25가지 나대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귀한 약재만 해도 25가지가 됩니다.
3: 아, 대단하지.
1: 네. 예.
3: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이 맹감 이번에 할 때 쏠 때 많이 사서 그랬다 또.
1: 네. 이번에 이 Q10도 드립니다. Q10이라는 거는 본래 싸먹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이 Q10 요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참가하십시오.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0: 네, 맞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90이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의 그람이 아닙니다. 1mg 정도 인체에서 그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20대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만한 성분 우리 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절반 이

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 올라가면서는 점점 부족하죠. 예. 근데 우리 이 Q10이라는 게, 제 있어야 될 성분부터 보다 25% 아래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에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이런 Q10이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 없는 대사성 질병,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게 대사성 질병입니다. 이런 대사성 질병이 늙음하게는 대부분 다 대사가 아예 됩니다. 이래서 이런 Q10은 40대 후반부터는 다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 심장에 관해서 우리 의학에서는 많은 일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개라든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다 개를 많이 잡아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도수로 만든, 과정에서도 우리 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도수라는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10이 이런 생물 실험은 개구리 가지고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곧만 떼놓으면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거기 몇초 못 가죠. 심장을 떼내놨으니까. 몇초 못 가는데 서죠. 심장이 멈춰 선단 말입니다. 그럴 때이 Q10을 그 위에다가 쏟아놓으면은 Q10이란 건다 액체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거 쏟아놓으면은 섰던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거볼수 있습니다.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마스콘이 보시라는 쓰고 있는데, 난 심장이 어째 이랬습니까? 지나고도 통이 좀 다녀, 심장 지내.
0: 네.
2: 나는 손이 자주 손이 올라요. 자꾸 놀라지. 같이 침침하다 해서 또 어떻게 해서도 어디 말 못하겠어요. 그럼 얘 위가 나빠갖고, 소화되게 밥을 못 먹고, 늙음하게 쌀이 막 되는데 밥을 못 먹어, 얘. 내가 먹고 싶었어, 니네. 그러면 기억력이라는 게 없지. 매력이 약한데 감기 자주 걸리지. 감기 걸림 없이 떨어도 안지. 그렇게 빛나지 열이 나지 막 죽을 것이지. 그래서 밥은 다 쓰다가 밤새 죽기도 나다가 또 밤에 잠을 잤어. 그래서
0: 네.
2: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걸리고자 하는 법 모두 바빠갈까 써보다 보니 또 봤는데 지금 효과 나는 게 좀 알립니다.
0: 알리죠, 예?
2: 예, 그래서 내가 좀 이왕 좀 기술단기적으로 써보려고 저기 일할 때도 대통 개발 받으려고 돈 올립니다.
0: 네, 어디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 품에 규식도 드리고 약도 드리고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품에큐시브는 40대 후반 되는 사람들, 뭐 20대는 먹으란 말을 안 해도 됩니다. 40대 후반부터 특히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는 꼭 복용하자 이 말입니다. 예, 심장 근육 영양제입니다. 개구리 심장 같은 거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멈춰서던 심장도 다시 Q10을 주게 되면은 벌떡벌떡 뜁니다. 우리 몸에서 이 Q10이라는 게 심장 근육에 제일 많으면서 심장 근육 영양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근육보시면 심장에 아주 좋고 특히 뇌 조직에도 좋지만 이거는 중약이고 건네보신화는 중약이고 Q10 같은 거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 어떤 중약에도 없고 또 Q10에는 또 그 우리 건네보신화 같은 성분이 없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제일 그 심장병 환자들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예. 저는 우리 아버지가 건네보시 환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네. 76입니다. 굉장히 건네보시 환자 거의 소변이 잤던 게 용 좋더란 말입니다. 결국 무릎 관절이랑 영 아파했습니다. 자꾸 이래 두드리고 네. 그랬단 말입니다. 조금만 방망이 같은 거를.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무릎 관절이 아프단 말도 아예 하더란 말입니다. 예. 머리도 네. 또 어지럽다는 게 어지럽다는 얘기를 아예 하더라 말이나 이번에 무슨 열과 싸면 무슨 규식을 둡니까?
0: 예, 이 품에 규식을 드린데 다 돈 내고 싸먹지 않습니까?
3: 예, 평상시에 다 잡습니다. 예.
0: 예, 심내혈관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거 잡수면 우리 건네보신 안에다 규식을 섞었으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무릎 배합이 제일 잘 된다 말입니다. 예,
3: 예.
0: 이번에 이거 꼭 가지십시오.
3: 예, 예, 그래서 규식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거

0: 거의 제대로.
1: 네. 네.
0: 열 꽉 싸시면 이렇게 잠은 고정 했기 때문에 99 통드립니다.
2: 예, 예, 예, 예. 로인이 싹 해대서 예. 이 방송 듣고, 예, 겜 예. 인터넷에 보내주셔, 예.
0: 네, 예,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90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잡수는 방법은 밥을 잡수는 중간에 잡수드리고, 밥을 잡수자마자 잡수시오. 공복엔 절대 잡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공복에 잡수면 다 낭비입니다. 흡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꼭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을 때 그렇게서 기름 먹으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쌀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식업 중간 혹은 밥 잡수자마자 잡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잡수면 됩니다. 예? 그다음 우리 건네보신 화는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능도 아주 많습니다. 공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에, 첫째 우리 이런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건망증이 있고 기억력이 팍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는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실면증이 있어서 벨라벨라 약 다 써도 점점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어야 되고, 니카병원 약은 한 5주 먹은 지도 10년 됩니다 하는 분들, 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이런 실면증 치료 약 안땡이라든가 예로라든가 아프졸로 쓰는 사람들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 꼭 이 건네보신 나는 같이 쓰십시오. 건네보신 나는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꼭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소변이 잦다, 방광염 있다, 신염 있다, 전립선 비대 고생하는 분들, 그다음에 특히 고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귀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둥인데 떨기우는 것처럼 불안하다 하는 분들,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약처럼 그 산조인이 들어가고, 예, 사인이 들어가고, 용골이 들어가고, 원지가 들어가고, 이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서약에는 없습니다. 다른 중약에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약들이 우리 신경치료제죠. 아무리 명의를 보이나 아무리 시흡병원가요 무슨 병원가 해도 이만한 약 아이오크는 치료를 못합니다. 때문에 실면증 있는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둥인데 떨구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분들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알깁니다. 그렇게 무슨 약을 써도 아이되던 분들, 치료가 아이되서는 이병 저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우리 이 약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도시 전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향집들락에서 보낸 추억이 많으시죠? 재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집들락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집들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서명렬 작곡의 리헌관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떠오르는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포근하게 닿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그대, 그리고 그대로 인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의 달력에 새겨진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달력을 전해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전해드립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꽃길, 여름이면 싱그러운 푸른잎이 우거진 길,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길, 바로 과수원길입니다.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과수원길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호미에 깃든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호미로 읽어낸 우리의 삶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버지 호미를 전해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고기학 봉습방.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요마도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예, 우리 거는 小药丸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백개알처럼 작은 알로 됐고, 한 봉지에 20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수기도 영 쉽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한 봉지 쭉 잡수면 됩니다. 예. 뜨뜻한 물에다, 예. 그래서, 땅연수이. 그 소금물에다 잡수면 더 좋고, 예. 소금 조금 넣고, 서리. 그런 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순시 치료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처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공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 좋습니다.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침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리, 전신에다 같이 이런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러면 경락을 다 열어줘야 되죠. 기술은 우리 맨 약을 먹기보다 침과 결합하게 되면,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과학적이 되죠. 우리 경락이 막힌 데도 내고서 자꾸 약을 써서, 거기가 효과 시원시원하게 못 납니다. 예, 그래서 꼭 경락을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도 나쁘고, 또 뭐 뇌경색도 왔고, 뇌실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질병이죠. 머리 아프고, 네, 예, 이런 방면에 제가 다 그, 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래 침을 놔드릴까나, 예, 경락이 열어지는 동시에, 약 효과가 들어갈까나, 예,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8세트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예, 또 풍습방 이런 우대 활동에 주는 외에 또 한 세트를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요새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뭐 다 좋다는데 나는 뭐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측에 이런 약을 쓰고 사측에 이런 병원도 댕기고 별 효과를 못 봤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떤 때는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찾아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저는 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제가 자꾸 말합니다.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부터 받아봐라 그 뜻입니다. 예, 저는 황제내경 그대로 환자분들이 변증론지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어제 이거 자꾸 말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여추간판 탈출을 해서 똑같게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지금 다른 데가 치료해 받아보게 되면 여추간판 탈출은 다 가서 똑같게 치료합니다. 뭐 가서 업돼서 허리에다가서 쭉쭉 놓지요.

0: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요충한번 탈출만 해도 예,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의학에서 객관은 현대의학이라 하지 말고 근대 객관은 예,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발견해낸 게 뭔가 화두자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게죠. 그럼 이거지 합하게 되면 요충한번 탈출이가 모두 여섯 가지로 우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몽땅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틀린다는 건 뭐 설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침구려법도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진단이가 정확해서 그 다음에 치료받게 되면, 예, 효과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권고하기 싶은 것은 우리들과 지금 치마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술을 잘못해서 예,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는 조금씩 걸어댕겼는데 지금 막 벌벌 기에서 막 위생실 댕길 정도로 막 되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아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받을 사람들은 우리 원래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러호저잔 그 마성캔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또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 예, 그래서 뭐 무턱대고 찾아온 뭐 병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예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간을 다 안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풍습방 본다 할 때 두 가지 약 조합을 했죠. 한 가지는 双乌仙灵方 전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双乌 두 가지 우토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뭔가? 우리 부수의 승수의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골수를 산생하게 해줘서 뼈속에 골수를 꽉 채워있고 그리고 연골을 빨리 수복해줘서 이런 퇴행성 관절,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갈라나는가?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이게 한대 버무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막 가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거는 가량할 필요 없는데 막 가량하게 되면 오히려 반작용 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난 것은 뭔가?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약은 가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한 봉지 씻으면 됩니다. 예,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위를 해치지 않을까? 위를 해치면 식전이 잡사란 말 못합니다. 이건 식전이 잡사도 일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추출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짝에 골수를 보충해 주는 것은 대담하게 가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한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할 거 두 봉지, 세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폐해 줄 때 이 짝에 그 골수를 보충해 준 처방,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맞춰서 드립니다. 예, 이래 좋죠. 예?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우리 이 부쉐송수방 이 처방은 몽땅 그 약재가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준 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신 부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쇄주로 어혈이 생겨서 경락이 막힌 거, 이거부터 해결해 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두기준 선생님 정말 멋지 수고합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풍수빵의 수고설이 용 많은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워낙 네. 나는 지팽이를 짓고, 그 약 살러 가잖아, 채소 살러 가잖아, 해도 예, 몇 발짝 못 뛰고, 그저 무릎이 별로 움키면서 탁탁 거기 앉아 있게 됐습니다.
0: 퇴행성 관절이.
2: 예, 대단히 그저 심했습니다. 몇십 년 고생했습니다. 그럼 무슨 약이나 쓰고, 부황도 붙이고, 뜬거지 떠봐도, 그때 뿌지 자꾸 더집대다. 결국 또 관절약은 자꾸 부작용이 있을 때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심장도 나빠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약도 얼마 되신지 모릅니다.
0: 예,
2: 부황 부채도 아이 됩디다. 뜬까지 뜨니까 얼마나 바빠겠습니까?
0: 그렇죠.
2: 홀에다가 예, 선생님이 풍수빵에 대한 이 강의를 하고 선생님 댁에 가서 또 진단도 받았지, 그만까이.
0: 네.
2: 그게, 어, 이 풍수빵은 좀, 어, 다 관절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병이 다 좋다니까. 특히 몸속이 풍한 죽을 다 없애버리고 더울 없애주고 여러 가지 병에 다 좋다니까 어 이번에는 되겠다 이래고 쓰는데 어떤 여러 달 썼습니다.
0: 네.
2: 근데 어 활막염까지 다 나사졌습니다.
0: 네.
2: 붓기고 그다음에 통증 있고 마모기 오고 이거는 다리나 발이나 예, 손이랑 다 이롭습니다. 자전거 탈 때 타지도 못했습니다. 전에도 40세 자후부터에 근데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예, 통증이 없어지고 붓기도 났고 그다음에 활막염도 다 났고 그래서 예, 오전에는 그전 충청대 올라가도 하나 짚고 두 발 올리고 이어내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사람이 잘 먹고 그다음에 잘 걸어야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는 어, 각종 다병이 좋다니까 위도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꿈도 심장도 좋아지고 이 풍수빵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2: 예. 그다음에 어, 악몽도 없어지고 심장 어떻게는 보다 아이들든 게 악몽이나 그 엄밤 자지 못할 때 영만한데 이것도 다 이뤘었습니다.
0: 네.
2: 그다음에 뼈가 얽히면서 탁탁 그 자리에 물앉던 것은 영영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0: 네.
2: 밤에 또 땀이 있던가 도둑 땀이 얼마나 흘린지 모릅니다. 옷을 다시 갈아입자면 갈아입고 잘 그런 정도 됐을까나 얼마나 어, 바빴겠습니까. 예.
0: 그렇지.
2: 그리고 자꾸 뭐 쥐가 올라오고 이러던 네. 게 이 풍수빵 먹으면서 선생님이 고대 이 진구요법을 쓰면서 딱 그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 딱딱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관절을 유통시키니까 예. 정말 정말 좋습니다.
0: 네.
2: 이 풍수빵에 나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지금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계속 풍수빵을 쓰고 건강하게 심장도 좋아졌지, 그다음 위염도 좋아졌지, 다 좋아졌지 그만과 그래 시간 상관계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저도 이 내숙을 따면서 정말 중년인들이 건강 위해서 거전을 돌추면서 선생님 정말 애를 써서 이 소개한 풍수빵도 그렇고 그걸 에, 처방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새벽 강의 다음에 나는 건신고란 다 씁니다.
0: 네.
2: 선생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다 베이나스카의 마음 기쁨 더 말할 수 없고 매일 웃음에 삽니다. 선생님
0: 네.
2: 고맙습니다. 예.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김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부시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전구라는 게 뭔가 어떤 약들은 자꾸 보충하는 작업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너무 보충하게 되면 배가 짱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에 이것을 같이 해줘야 시에라는 게 뭔가 어떤 거는 이 차바구니에 지금 석탄 너무 많이 실었다 그 뜻입니다. 예, 그것을 좀 부리우는 작업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부시진시하고 그 다음에 뼈분통지라는 겁니다. 뼈라는 건 뭔가 자꾸 아파나는 거 진통작용을 먼저 해줘야 되죠.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원래 이렇게 저기 풍습성 관절염으로 앓던 이런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병 걸린 지도 예,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관절마다 붓고, 무슨, 손가락이, 툭툭 그 손가락 마디 같으네, 아프니까 예, 정말, 걸레 같은 것도 못 짜고, 행주도 짜기도 바쁘고, 주방에서 밥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0: 네.
3: 그리고 그래서 항상 뒷단들이 무르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가슴이 막 죄어들었어요. 숨이 막히고, 예. 그 다음에는 입이 마르고 하면서, 예. 변비도 더 심했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이 풍수빵 약을 한 반년 넘게 먹고 나니, 모든 면에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3: 예, 특히나 손가락이 붓고.

0: 말이 되든 이런 게 없어지고 변비증이 많이 나니까 정말 사람이 좋다 말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심률이 고르지 않던 게 심률이 이렇게 고르게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저기나 온몸이 한결 가벼워져서 예, 정말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러던 차에 또 예, 우리 집 아바이도 옥수수 사는데 아바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러다가 또 쉬고 하던 것이 깨고 이 측정기를 올라내리는 게 참 바빴단 말인데
1: 네.
0: 그래 같이 잡았단 말입니다. 아바이도
1: 그렇지. 응.
0: 그래 같이 잡으니까 아바이도 한 석 달 잡을 뿐 아닐까 예.
1: 응.
0: 이 오층대는 층계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1: 많은 효과 봤죠. 예.
0: 예, 이게 정말 어떤 무식한 말을 말하면 귀신 같습니다. 이야기 좀 해보니까
1: 예. 그렇죠. 예.
0: 얼마나 떴는지
1: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게 이제 효과 봤을까나. 예.
0: 예. 그리고 바깥 출입 못 하던 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할 수 있고 얼마나 떴는지 내 지금 모르겠단 말입니다.
1: 예.
0: 게 지금 이 약을 특히나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심률이 고르게 되고 그다음에 답답하던 게 낫고 할까 누워 자는데도 편안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난 지금 이 약 계속 선생님 이 약 방송 나는 매일과 같이 이 약 방송 시간 놓치지 않고 이거 듣는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래 이 약에 대한 것과 또 새로운 약이 나오는가 하는 거 명심해서 듣고서를 지금 이 약 쓰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앞으로도 이 방송 계속 해주면 우리도 계속 듣고 정말 병 더 큰 병이 나기 전에 예방 위주로 해서의 할 예사입니다.
1: 네.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네. 예.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뼈분 통지 이거는 지병 우리 아프다는 것은 부통 저 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럼 통하지 않는 거 빨리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간신 이게 통하지 않아가지고 기혈 이거 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혈이 생기고 아프죠. 여기면 지혈통 이 약재가 그 딱 그 나무 기실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 이것을 절반으로 떼기게 되면 그 안에 속이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달기피처럼 생겼다 해서 지쉐통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전문 피를 잘 통하게 하고 또 보혈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보충해 주죠. 그 다음에 수진호로 그러니까 근다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특히 이 관절을 하면 자꾸 마모기 오거나 굽혔다 폈다 하기용 바빠하거나 뻣뻣하거나 이걸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우스리란 약재가 주약이 호수에 취유한 작용이 있습니다. 어혈을 풀어주죠. 그래서 지쉐통이라는 약재가 한 대 결합해가지고서 그 막힌 걸 열어주고 경락을 잘 열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한쪽을 또 피도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가 우리 질병이라죠. 겉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먼저 없애주는 게 경락을 열어줘야 없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병이란 건 뭔가 그 우리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약의 간 콤파치를 도와주면서 이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뭔가 우리 이 콤파치가 뼈를 주도합니다. 신주구, 네, 간주진, 간이가 모든 힘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은 어째서 닭발 서열하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뺏기 손가락이 자꾸 오그라들어가지고 또 피기 바빠하고 이게 다 잘 보게 되면 거기 안에 힘줄이 막 당기기 때문에 쫄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힘줄 한 방면은 뭔가 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간은 간 장수입니다. 피를 저장해둔 창고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방간이나 간경화람이 있다 하게 되면 뭐 딱 간경화 지방과 아이와도 간 경락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간의 피가 어느 정도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모자라게 되면 전신에 이런 찐이가 붙은 데다 영양가를 보내주죠. 혈액순환 보내주죠.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줄이 쫄아드는 것도 있고 다른 한 방면은 뭔가 힘줄 거기면 한기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라는 거는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깊은 곳에 한기를 없애주는 거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0: 저는 이 저기 그런 뭔가 그 통수빵을 먹고 소리에
1: 예.
0: 허리가 불편해서 벌벌 개당겼는데
1: 예.
0: 지금 설 수도 있고 보내다 볼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그리고 예 저기 그런 머리가 항상 흐리트분하게 정수야에 나던게 그것도 지금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맵습니다. 많이
1: 혈압이
0: 맵습니다.
1: 안정되죠. 예.
0: 예, 혈압이 안정돼요.
1: 네.
0: 그다음에 심장도 예 그렇게 와도 떨리던 게 지금 많이 낮아서 지금 조금씩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다니고 좋으니까 소화 그렇게 해야 되던 게 밥도 지금 잘 먹습니다.
1: 소화도 잘 되고, 예.
0: 네. 겨우 눈도 항상 비빗을 껍데껍데 방송에 보지 못했게 됐는데 그것도 좀 많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고 그러던 게 많이 났습니다.
1: 네.
0: 그래 이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이 풍수빵이 아주 저희들 신체에는 알맞는 약이라고 봅니다.
1: 풍수빵이가 간 도와준 약재 16가지 들어가 있을까나잉? 예,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0: 제가 간도 그렇게 와서 한 달을 쥐고 저기 요구리를 쥐고 있었는데
1: 네.
0: 요도 지금 아예 그렇습니다.
1: 좋아졌죠. 예.
0: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예, 좋은 점 많으니까 앞으로도 나의 풍수빵 계속 먹겠습니다.
1: 계속 쓰면 좋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간선 亏虚하게 되면 예, 벌써 이 근골이가 퇴행성 개변을 이루어지면서 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환자분이 전화한 것처럼 어째가 허리가 다 꼬부라드는가. 허리 거김에도 척추 마디가 많습니다. 예. 경추가 7개 마디, 흉추가 12개 마디, 요추가 5개 마디, 또 뒤주 있고 그게 몽땅 일직선을 붙어 있는 게 뭔가. 힘줄이 당겨주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풍수빵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네.
3: 풍수빵하고 혈액강 같이 씁니다. 건식을 세 가지 씁니다.
1: 네.
3: 예,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네.
3: 그냥 쓰기 전에 후리 협작증이 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진구도 해보고, 등도 떴습니다.
1: 네.
3: 예, 바로 걷지 못하고, 예, 너무 돌아먹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3: 그래, 내 방송 듣고, 풍수빵,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풍수빵 먹으면서는, 이 선생님이 신문을 대답했는데, 인도는 마음대로 걷습니다.
1: 예.
3: 인도는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그렇지. 응.
3: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를 내 빨리 봤습니다.
1: 진단이 정확함 빠릅니다. 효과. 응.
3: 예, 이약 쓰니까, 견주염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불어난 게다 줄어들고, 소화 안 되던 게 소화도 너무 잘 된다.
1: 네.
3: 그리고 머리도 심하던 것도, 지금, 정신 납니다.
1: 네.
3: 그 이약 효과 좋아서 약이 거의 떨어져서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풍수빵 한 세트 또더 드립니다. 예,
3: 아프니까.
1: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죠. 예.
3: 예,
1: 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숙지 들어갑니다. 이 숙지는 우리 쥔요에 속하는 겁니다. 쥔천주스 이건 많이 들어봤죠. 예, 주도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滋阴补血, 음을 자양하면서 피를 보충해주고 이징天수의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수, 척수의 이 안에 그 수액을 많이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정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예, 정액이라는 건 갖기 싫어하는 영양가입니다. 네, 우리 뼈가 든든하자면 속이 든든해야 되죠. 예, 우리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충해준 뒤 제일 물질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지울로청롱하고 인양호 이두 가지 약재는 温补肾阳한 작용이 있습니다. 콩팥의 양기를 도와주면서 양中求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충해주는 동시에 음을 따라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0: 네, 그래서 진구, 힘줄하고 뼈가 따다삭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거지하고 구수부, 이 두 가지 약재가 간 콩팥질을 보충해 줌으로써 장여시, 그러니까 허리하고 무릎관절 이걸 든든하게 해주고 그 김에 주위에 있는 이런 근골 이것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관절 이런 데 직접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지하고 구수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구수부는 말 그대로 이름부터 알기지 않습니까? 중이는 항상 어디를 보충한다 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이름 짓는 겁니다. 구, 뼈란 말이죠. 수이, 부서졌다 이 뜻이죠. 이 부서진 뼈를 보충해준다 이런 게죠. 꼬지라는 건 뭔가 모양새가 딱 그 강아지 그 객관화 척추 뼈처럼 생겼다 해서 꼬지란 말이 있습니다. 식물이죠. 사실은 뭐 딱 뭐 강아지 뭐 척추 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서 이름 진 게죠. 그리고 여전자하고 우슬 이 두 가지 약자는 무슨 작용하는가? 간선 예기미를 도와주면서 인쇄 샤싱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우리 뼈가 나쁜 사람들 보게 되면 상热 샤한한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아래 다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 근본 원인은 아래 몽땅 차갑다랄까나 차갑게 되면 모든 건 쫄아듭니다. 혈관도 다 쫄아듭니다. 깨면 그 김에 혈액순환이 안 가고 다 쫄아들고 가게 되면 모든 혈이 울올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는 열이 팍팍 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게죠.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막 혈압이 올라가는 이 적용 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침 놓으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자하고 우스리가 꼭 들어가가지고서 인쇄샤싱 피를 이끌어가지고서 아래를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도 간 콩팥질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허리, 다리를, 맥이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호쇠 통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쇠통하고 우술 합작해가지고서 경락을 열어줘서 아픈 걸 해결해준다. 거기면 또 모여하고 루샹이가 또 붓긴 걸 내려오면서 아픈 걸 해결해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면 제일 중점이 가면인가? 초라이 후즈입니다. 초라이 후즈는 소화계통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이 부하는 데다 CR, 그러니까 운화작용을 통해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준의회의가 열리는 동안 부대는 쉬면서 재편성을 하고 겨울옷과 양식을 마련했다. 비록 열흘이었지만은 장정을 떠난 이래 가장 편안히 쉬었다. 덕분에 사기도 크게 올랐다. 준의회의 결과를 아직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온 부대의 소문이 쫙 퍼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팡면군과 합류하여 새 근거지를 세우자는 구호가 사람들을 새로운 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홍군은 세 갈래는 아니어 사천남부로 북진하였다. 한 갈래는 동제, 신참, 송감에서 출발하여 온수, 양촌, 동황전을 거쳐 적수로 전진했다. 오구단과 주왕종대는 동제, 주바, 량촌, 동황전을 지나 도성에 이르는 중간 갈래였다. 삼군단은 왼쪽 갈래로서 라판등에서 떠나 준이, 대교, 리자관, 회룡을 거쳐 토성에 이르기로 하였다. 1월 20일 주왕은 홍군 사방면군의 전부를 보내 가릉강을 돌파하여 사천에 있는 적군을 끌어들이고 견제하라고 명령을 했다. 또 이 육군단에도 주왕 홍군이 로주 의빈 사이로 장강을 건널 수 있게 힘껏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 귀두성은 말 그대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부대는 루산관을 지나 동제에 들어선 뒤에 손바닥만한 평지를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굽어들어 산간지대로 들어섰다. 양촌을 지나서야 골짜기가 좀 트이었다. 사람들이 몹시 가난하게 사는 곳이었지만은 사천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산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고 골짜기는 깊고 조용했다. 두 산 사이에는 평탄한 산마루가 쭉 질러 있었다. 날씨는 더없이 맑았다. 대호는 긴 산마루를 넘고 있었다. 행렬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주황소베토 구역에서 부르던 산노래가 무엇보다도 흥을 돋구었다. 어머니와 헤어지며 눈물이 샘솟듯 하는데 쫓기고 쫓겨 량산에 올랐네. 붉은 깃발 휘날리며 혁명을 일으키니 도적대 같은 백군을 없애지 않고선 돌아가지 않으리. 쟁쟁한 목소리만 들어도 수마사령관 김우래가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양미기가 목청껏 소리를 쳤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좋지요? 자, 한 곡 더! 박수와 환성이 터지었다. 김우래는 조금 빼는 듯 하더니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노래는 부를수록 흥이 오르네. 동산에서도 부르고 서산에서도 부르네. 붉은 서금에서 혁명을 일으키니 붉은 깃발이 산을 뒤덮으며 넘어오네. 한발 포성이 산천에 울려 퍼지니 인민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오네. 칼 차고 온니, 총 메고 온니, 말 타고 온니, 혁명을 위해 쌀을 치고 온니도 있다네. 양미기는 노래가 끝나기 바쁘게 또 소리를 질러대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노래가 아닙니다. 모두들 랑군을 홍군에 보내며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랑군을 홍군에 보내며를 불러주세요. 사람들도 덩달아 소리를 쳤다.
1: 좋아, 미기. 대신 우리 같이 부르지. 동지가 그럼 너희 동생 역을 해요. 예, 그래서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영장 동지가 너희 동생 역을 하세요. 얼쏘 너희 동생 역을 하십시오.
0: 전사들이 또 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김우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소베트 구역에서 입대할 때 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래 오라버리는 스무 살이에요. 호미를 놓고 홍군이 되었지요. 오라버니가 날마다 이기기를 바라요. 동지 오라버니 붉은 깃발 펄럭이며 서금을 지나가요. 양미기는 어깨를 들썩이며 정말 여자의 낭군이라도 된 듯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받았다. 너희 말이 내 마음과 꼭 같구나. 오라버니는 홍군이 되기로 마음먹었지. 군복 입고 각발을 단단히 쳤다니. 동지

0: 부부는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흥성흥사한 기분으로 들끓어올랐다. 바로 그때 모태똥도 대렐 속에 있었다. 외투를 걸친 채 채찍을 들고 부르마루에 앉아 말안장을 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초췌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한결 즐겁고 여유로 보이었다. 모수석 동지! 귀에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가 풀밭에 한 여성 동지가 앉아 모자를 벗어들고 땀을 훔치고 있었다. 아니 이런 요영이로군 정말 오래간만이요. 모태똥은 웃으면서 말에서 내려 그네와 악수를 했다. 모수석 동지, 이 말에서 또 시를 읊었지요?
1: 그래요. 금방 야랑곡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백의 시를 좀 읊조를지요.
0: 어떤 시죠?
1: 들어보겠습니까? 네?
0: 공골의 임금은 태평세월을 노래하는데 남방의 군자는 멀리 외진 곳으로 도망가네. 큰 잔치 벌여 하늘의 음악소리 들으며 야랑에도 바람이 불기를 바라노라.
1: 우리는 지금 외진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은 마음이야 리백과 다르지. 리백은 사흘 밤낮에 머리가 하얗게 세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청산을 두루 밟아도 사람은 늙지 않고 철경만 찾아다닌다니까.
0: 모두석은 늘 긍정적이시군요. 왠지 꿈보다 해몽 같지만 말입니다. 류영은 모태똥과 한 고향 사람이었다.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하고 조항소베트 구역에서도 몇 년 같이 일을 했다. 소년은 공산당 주황에 있다가 나중에 지방으로 옮겨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강서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1: 류영이 대어에서 떨어졌나 보군. 말이라도 타고 따라가야지. 그래, 응?
0: 모태똥이 농담을 던지었다. 제가 대어에서 떨어지기는 왜 떨어져요? 류영은 작은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를 했다. 전사들이 규례를 잘 지키나 살피느라 뒤처진 겁니다. 모태똥은 류영이 군중 규례를 점검한다는 말에 진지하게 물었다.
1: 그래, 요 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0: 뭐,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류영이 말했다. 부대원들 사기가 높아지니 규례도 엄격하게 지키나 봐요. 오늘 아침에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던데요. 날마다 목탁을 치면서 면부를 외우는데 홍군이 오고 나서는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울리지 않더랍니다. 홍군이 할머니 물건을 쓰고 돈을 목탁 안에 넣어둔 걸 나중에 아셨다나 뭐라나? 모태똥이 고개를 젖히며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엄청 다퉜다면서요?
0: 요경이 떠보는 눈길로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2: 아니, 그런 일 없어요.
0: 모태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1: 물론 논쟁에 있었겠지만은 설득을 했지. 그걸 다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소?
2: 아래에서는 큰 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는 됐네요. 다들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모두석 동지가 지휘를 하게 되었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0: 그 말에 모태똥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
1: 내가 지휘를 하면 마음이 놓인다. 나를 믿어주니 고맙지만은 나도 신중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당주왕 총서기를 맡고 있는 박고 동지는 20살 남짓 되지만은 아주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고치면은 혁명의 큰 보탬이 될 거예요.
0: 모태똥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서갔다. 류영은 그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류영의 거친 숨소리를 듣더니 모태똥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기다려주었다. 문제는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일찍이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 않으세요? 류영은 한숨을 쉬며 아쉬운 듯 말했다.
2: 내가 무리지 않았던 터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죠.
1: 그래요. 세상 일이란 그럴 때가 많습니다.
0: 모 태동이 한참 그었다가 한마디 보탰다.
1: 만약 우리 중국 공산당이 막스 레닌주를 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거나 우리가 좀 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2: 그런데 왜 군사노선만 논의했답니까?
0: 모 태동은 그저 웃기만 하다가 좀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1: 글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재미가 푹 쏠쏠하다니까.
0: 노정은 도통 모르겠다는 듯 눈을 숨뻑이며 웃었다.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햇볕이 뜨거워지었다. 내 가위는 전사들이 늘어서서 마른 목을 축이고 있었다. 류영도 냇가로 달려가서 물을 몇 모금 더 마시고는 달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물었다.
2: 참 요사이 하자진 동지한테 가보았습니까? 배가 많이 불렸다고 하던데요.
1: 그래요.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이런 형편이라 당장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모 태동이 걱정스러운 듯 대답을 했다.
2: 백성들한테 맡길 수는 없을까요?
1: 그건 안 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조직에서 나한테 나눠준 것들을 그이한테 보내긴 했는데.
2: 아휴, 저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0: 류영이 말했다.
1: 그렇다고 영원히 결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0: 모 태동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산등성이가 길고 느리게 뻗어 있었다. 홍군대호는 좁은 산골짜기에 들어섰다. 모 태동이 이곳 백성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려는데 뒤에서 다급한 말바꿉 소리가 들려왔다. 주울래가 대초빛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준이 회가 끝난 뒤에도 주울래는 여전히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작전 계획을 짜려면 정찰대를 모아 정보를 모은 뒤에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야 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이 나오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남보다 먼저 갈 때도 있고 한참 뒤처질 때도 있었다. 오늘 행군을 시작할 때도 주울래는 일군단에서 보낸 전보를 받느라 늦게 출발을 했다. 모 태동이 길가에 서서 주울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웃으며 물었다.
1: 원래 동지, 말이 조인을 잘못 만났군. 말을 한번 보세요. 당장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요.
0: 조울래는 말에서 내려 류영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모태동 곁으로 다가갔다.
1: 빨리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0: 모태동이 물었다.
1: 또 그 니덕이 말썽이지요. 취사병 며칠 논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왜? 그게
0: 조울래가 모태동과 함께 걸으면서 말을 했다.
1: 리덕은 대우와 함께 출발하지 않고 언제나 늦게 떠나지 않습니까? 리덕이 뒤따라오면 부대는 또 길을 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마침 취사반이 리덕이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큰 소치랑 기름통을 쥐고 논두렁을 걷고 있어서 길을 내줄 수가 없었답니다. 몇 번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화를 버럭 내더니만 말을 타고 가면서 취사병들을 모두 논밭에 떠밀어 넣었다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0: 모태똥이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취사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뒤따라가 보니 취사병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한창 따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리덕을 몇 마디 나무라서 떼어놓았습니다. 리덕은 지금

0: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웃었다. 림표는 짧고 빠른 돌격이라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태똥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아직 노염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이어 모태똥은 적정을 물었다. 그러자 료영은 그들이 군사에 대한 일을 논의하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어서 부대를 따라 잡아야겠다며 그들에게 격려를 붙이고는 앞으로 달려갔다. 졸레는 길에서 좀 떨어진 웅덩이에 커다란 삼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로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는 6, 7층 층집 높이만 금토였고 7, 8사람이 손잡고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굵었다. 정말 비범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며 놀라워했다.
1: 아, 이렇게 큰 삼나무는 처음 보는데 사주패에 있는 우리 섭의 드문어기 그 농나무보다도 더 크군요.
0: 졸레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야말로 삼나무 왕이라 할 만하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원,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람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7월 20일 우리 조 일부 보도단위와 문예단체, 공공문화장소를 찾아 선전사상문화사업을 둘러싸고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조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근평문화사상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발전추동이라는 이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이라는 이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조류사상교론을 장대시키고 량질문화공급을 풍부히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도역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8년에 창간된 연변 일본은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일찍 창간된 지구급 당보입니다. 호가복은 신문사 1층 대층에 들어서서 신문사의 개혁발전 역정과 중점 사업 정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일본은 주당의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선전으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조류 여론 진지로서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조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정성을 다해 연변의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써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선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과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정보 전파의 모바일화, 시각화, 사회관계망화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순응해 연변일보 심층보도, 청춘연변일보 등 육남 매체 작업실을 설립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알려진 일련의 선전보도를 내놓았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경례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능력, 지식소양, 글쓰기 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시사 초점과 대중들의 관심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분석이 있고 견해가 있으며 무게가 있는 평론, 탐방, 종합보도와 심층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을 더욱 강하고 우수하게 운영하고 플랫폼 영향력을 높이며 전파 피복률을 확대해야 합니다. 양질의 내용으로 독자, 시청자, 청취자들을 끌어들이고 강대한 흐름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호가복은 합성 기획 틱톡 공회와 연변 우선 생방송실을 찾아 생방송 실황을 지켜보고 영상 제작과 생방송 상품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두 프로의 운영 태세가 양호하고 특히 연변 우선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열람수가 9억회를 돌파했으며 현지 제품 판매량이 180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른 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 참고하고 프로 설정,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동하고 참신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 여러민족 아들, 딸들이 형제처럼 친근히 지내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전해 여러민족 대중이 자연스럽게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의 빛나는 면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데 중시를 돌리며 작은 소재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평범한 사람들의 미약한 빛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프로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긴밀히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과 정경화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 각지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어종의 독특한 우세에 의거해 다국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감단은 2022년 틱톡에 입주한 이래 운영 수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선화여 틱톡 연간 종합 인기 순위 10위권, 우수 예술단체상 등 영예를 따냈습니다. 호가복은 온라인 공연 실황을 참답게 관람하고 현장에서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감단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고 연변의 풍채를 과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외부에서 연변을 요약하고 연변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공연을 함께 강화하고 고상하면서도 대중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역작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합니다.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흐름량과 인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에 대한 동경을 품고 연이어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과 연결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 연습을 현장에서 관람하고 일상운영과 문화혜민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 종목을 더욱 훌륭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높은 빈도와 높은 수준의 문예 공연으로 여람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풍경구 및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와 공연과 맞춤형 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운영관리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변 도서관은 현재 도서 60여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지능화, 디지털화 봉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선화여 청소년 자체 선택 열람실, 어린이 열람부, 특별 수장 문헌부를 돌아보면서 일상 접대량과 도서 대여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으로 자신을 충전하는 것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장사를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고전문헌의 전시와 해설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두턴 서적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체험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고급 커피, 간편식과 차 음료 등 업종을

0: 질서 있게 도입하고 도서관이 단일한 도서 대출 장소로부터 독서 학습, 문화체험, 휴식과 교류를 일체화한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도서관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이자 도시의 품격을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복은 다음과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전선 가운데서 선전사상문화 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혁되고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변동되며 리익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사상관념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변강민족지역의 선전사상문화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한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향도와 가치 취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당의 혁신이론 선전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조류 여론의 인도 능력을 힘써 높이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발전시킴으로써 연변의 도약초월을 초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한 것을 첫째가는 정치적 임무로 견제해야 합니다. 여러 부류의 매체 플랫폼 자원을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통속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리론 문장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소박한 언어로 그 속에 담긴 도리를 투철히 설명하고 항리적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석하며 설리적 내용을 생동하게 풀어내 당의 혁신 이론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단체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문예일꾼들이 연변에 수려한 자연 풍광과 짙은 민속 풍정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풍부한 홍색 문화에서 힘을 섭취하면서 선명한 연변 특색과 변강 특징을 갖춘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격려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의거에 공익공연, 문화유물과 박물전시, 고전작품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여름적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 혜택성과 고품질을 갖춘 공공문화 봉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도시 서재, 북카페, 쉼터 등 대상 건설을 착실히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역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공연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1년에 중대문화관광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문화관광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업종을 더욱 풍부해 연변을 찾아 관광하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휴식과 소비를 즐기는 열조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조지도율꾼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우리 주 여러 지역은 수해 복구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서는 농업 생산 피해 감소 및 생산 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중 생활 안치와 위생 방역 사업에 힘써 농업 기술 지도, 물자 배급, 환경 소독 등 재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금과 물자를 기부해 피해 지역을 지원해 농업 생산 질소 회복과 군중 건강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도나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중심은 농업기술봉사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술 전문 인력을 각 촌에 파견해 침수 농경지 피해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구체적인 복구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변주 농업기술보급청소소장 김성혜입니다. 작물별 침수, 내습, 도복 등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분류 시책하고 재해 경감 조치를 세밀히 리행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감소하겠습니다. 우리 주 기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자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늘 주기업연합회, 주기업가협회는 전주의 광범한 회원 기업에 창립문을 발표해 수해 복구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이에 신속히 호응했습니다. 길림 어동야급 집단주식위원회사는 어동공업단지 공장구역 부지를 활용해 림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도나시 강남진 토요자촌 수완자촌에서 대피한 피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으며 도나시에 200만 원을 기부해 긴급구조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진달래의약유한책임회사는 도나시에 12,000여 원 상당의 소독액을 기부해 홍수가 물러간 후에 집중소독 작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 중국농업은행 연변분행 및 도나시 지행은 도나시의 생수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홍수에 잠기거나 씻겨 오염된 모든 식량, 식용유, 남새,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유행을 바라고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장병을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홍수에 잠겼던 주택은 제때에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군중들에게 소독 살균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집 앞뒤의 감탕, 생활 쓰레기, 고인물을 제때에 치워 거주 환경을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에 잠긴 바닥, 벽면, 가정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송천설입니다. 홍수가 지난 후 환경이 오염되면서 모기, 개미 등 질병 전파 매개체도 늘어납니다. 방충망과 모기장을 사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려야 하며 주거지 주변의 오수와 쓰레기를 잘 치우고 위생 방역 부문의 살충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홍수 후 개인 건강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감탕 제거 작업에 참여했거나 오수를 접촉한 뒤에는 반드시 제때의 손 세정제와 맑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거나 눈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재해 후 환경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과 가정의 방어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해야만 2차 전염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0: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주 과학기술협회에서 협조한 길림성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지원 전문가 봉사행동활동이 우리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봉사라는 선으로 화룡시와 도문시의 농업기업을 찾아 벼재배, 인삼닭 사양 및 유기비료 순환리용 등을 둘러싸고 현장 기술 지도를 하면서 지방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비암촌의 시험론에서 진세 노사이드 전이에 관한 과학시험이 한창입니다. 전문가 봉사단은 논에 들어가 토양과 벼 자람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에는 일반 화학비료가 아닌 도문사양기지의 인삼닭 분비물 유기비료가 사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농민들과 좌담회를 가지고 작물의 흡수 및 전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시험 샘플 수집과 관건 데이터 감축 등의 단계에서 과학적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장난진 흥가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사슬의 상류 단계를 현장에서 추적하고 인삼닭 사양 기지와 인삼 계란 운송 및 포장 작업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사료 최적화, 질병 예방 통제, 산업사슬 지속 가능 발전 및 기술적 병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생산 규범 절차를 한층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송학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과학기술협회를 초청하고 길림성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지원 전문가 봉사단을 조직해 화룡과 도문을 찾아 인삼닭과 인삼잎살 특색산업의 모를 받고 수요에 맞춰 현장에서 재배 및 사양 난제를 해결하고 전문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자원을 도입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특색농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우리 주의 향촌지능에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총공회에서는 성내 화물차와 온라인 예약차 운전수, 속달과 배달, 종사자 등 새 경영 모식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1년 기간의 전문 사고보험을 증정합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조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일전 증수기 시장 가격 규범에 관한 개고서를 발부해 각 관련 업종 경영자들이 증수기 가격 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전개해 상품 가격 책정, 가격 표시 공시, 판매 선전 등 고리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증송이 시장가격 순찰과 집법을 강화하고 법규에 따라 대중신고, 매체 반영 및 검사에서 발견된 가격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공개 폭로하게 됩니다. 연변영종축구클럽에서는 진극강을 임대 형식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남성 정주시에서 태어난 진극강은 1999년 9월 18일 생선수로 키는 183cm,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며 2020년 7월 24일 하남건업팀에 입단했습니다.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윤율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3: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3: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4: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히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금방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이야기하는 걸 깊이 들으셔. 저 가면 가격 인상이 뭐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는 깊은 여기에 관한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인데 이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불편한 점을 절대적으로 알아주는 특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15각을 사면 18각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때 한 각의 가격은 498원으로부터 200원 차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하니까 확실하게 깊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는데 698원으로부터 8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10각을 싸면

0: 15각을 물어다 드리게 됐습니다. 세신이로 같은 이 제품 자체는 노년이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며 내가 소변만 잘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콤파치 흐함으로 콤파치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우리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끔 뭐 골격에 혹은 또 귀에 소리가 나거나 소변이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문제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니까 698원으로부터 200원 인상 898원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게 가격이 이때는 2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명사방이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드리면서 한 가게 가격이 29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제때 잘 파악하시겠다면 우리가 안과 질병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근본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면 밝은 눈, 광명을 찾는 기회는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어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이박사를 3달을 묵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아니, 정말 약이 그 좋습니다.
0: 이게 아, 혈압이. 명품인 것만 사실이죠. 예.
2: 예, 예. 아, 이거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요.
0: 예.
2: 어지럼증이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손발이 막 저리고, 목이 저인가 뭐, 이래. 저리고, 목이 마합니다.
0: 예.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2: 예, 이거 목이 자꾸 이래 마해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래, 뭐, 이사들도 무슨, 그래서 혈압도 너무 빠짐이 있어서 그렇다면 신장도 나빠지고. 그래,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이 주먹에 소화도 잘 된다, 이 약이가.
0: 아, 그렇죠. 전면에도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천이 박사입니다. 어디에 불편함에 네. 불편한 부분을 따라 쫓아가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네, 인류 수명이 150까지 가게 하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 아닙니까?
2: 그리고 이 약 또 먹으니까 나 잠도 잘 잔다.
0: 그럼요.
2: 등가래도 없어졌습니다.
0: 아하, 예, 예.
2: 그리고 뭐 값이 또 오른다니까 나 오늘 20각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무료 배달이
2: 가능합니다. 예, 501-7766에. 예, 예. 반갑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전이 방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 공지 부수가 있어서요. 그나마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 없고 해서 지금 전이 방사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하이되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심장과 뇌혈관이 특수서 있을 겁니다.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저기 뭐입니까 나지 않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게 이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3: 예. 예. 이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위가 그냥 아파서, 예, 소화 안 되고, 예, 밥맛이 없었는데, 이 약 쓴 다음 또 위 아프지 않단다, 지금.
0: 아, 소화가 잘 된다. 여기.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이 맛있고 하니까, 예, 밥을 잘 먹고 하는 맥이 나는 게 알리고, 또 이게 전립선 비달려서, 예, 소변 보기 힘들어 해서, 예, 야, 약은 많이 썼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많이 써서, 그, 약에선 효과만 봤는데, 이번에 세심이로를, 예, 쓰고 소리에, 야, 이게 소변이 영시원이 잘 나가니, 살 것 같답니다, 짐.
0: 그렇죠.
3: 예. 예. 그래, 예, 이렇게 여러마리 효과 좋으니, 이 두 가지 약이, 예,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럽니다.
0: 우선 제품이니까 열심히 차려, 제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저는 명서방수가 있습니다.
2: 예.
1: 일곱 달 됐습니다, 저는.
2: 어, 어, 그래요? 예.
1: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 아프고, 예, 눈이 피지고, 바람 맞으면 눈물 나는데 요즘 이전처럼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어, 그거는 기본으로 일곱 달이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예,
1: 그리고 또 눈앞에, 거미줄 같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2: 아 유리체 혼탁. 예.
1: 밤에도 잘 못 봤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요 앞에 딱 와야 누군지 아직 뭔데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네.
2: 예.
1: 그래도 백내장에서 물질 희미하게 제 핸드폰 안 받아. 예.
0: 네.
2: 핸드폰이나 봐도 똑똑하게 잘 보이지 않았죠.
0: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간단한 몇 가지 실례를 제가 이전에 들었는데요. 10년간 뇌졸중으로서 누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 못하던 분이 본 제품을 드시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이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심노쇄골 이런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중간에 이런 분을 딱 밀고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한 신경외과 박사가 이 사람을 일거세울 약이 나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는가? 중커위원회 중국 강원의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CAMP 이 제품이 나섰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화가 아직 끊어졌어요.
2: 아, 전화가 예, 예, 중단된.
1: 예, 예. 네, 명서방 어제 일곱 봤었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 그래요.
1: 눈이 깔깔하고 아프고 피지고 바람 와도 눈물 나는 것도 좋고 없어지고 그리고 거미줄 같은 이런 게 그것도 없어지고 예. 백내장에서 무척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2: 예.
1: 굉장히 지금 좀 빤하게 보이고.
2: 아, 예.
1: 야맹주의도 있었다면 밤에 잘 못 봤습니다, 사람. 요, 예. 아프다 와야 누군가 알지.
2: 야맹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는 기초 질병에 속합니다.
1: 예. 그게 지금 그것도 잘 보이고. 시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2: 예, 예. 벌써 보게 되면 자기 절로 그, 간음이 가게 돼 있죠. 시력이 오르고 내리게.
1: 예.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내 눈약 많이 썼습니다. 뭐 어디 좋다는 건 굉장히 효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약에서 효과 보니까 예. 이번에 활동도 하지 열두각 싸서 쓰고 예. 하나 물어볼 건 천희 박사 저희 누나가 갑상선에 류가 있다는데 이런 환자가 쓰면 어떻습니까?
2: 아 갑상선 류가 있습니까? 예. 그러게 되면 제가 생각한 데는 그 방면에 특수한 치료 방법을 많이 했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중국 과원에서 연구에 성공해낸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갑상선에 류가 있다 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심장병을 부르는데 제일 기초 질병으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갑상선 암으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저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상합니다. 천희 박사. 예.
1: 방송 듣고 있습니다.
2: 예, 천희 박사 선택을 하세요.
1: 300. 예. 저는 명사방송의 전우란.
2: 천희 박사 선택하세요.
1: 천희 박사인데.
2: 예, 예.
1: 예, 대단하시겠습니다.
2: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0: 절로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질병이 바로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완고성 질병, 노인성 질병, 잘 치료해도 낫지 않는 완고성 이런 질병 같은 거는 콩팥이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예, 나 전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2: 아, 예.
3: 눈이 혈압이 높아갖고, 예. 개,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넣더니, 진짜 못하게 와, 이렇게 아팠더랬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예, 혈과 다 메고, 뛰었다니까. 그래갖고서 다리가 이제 얼리 막 졸이지, 손발이 어쨌든 손가락이 박혀서 막 꼬부라뜨며 그러지, 예. 그래서 막 기 올라오지, 완전 힘편 없었더랬습니다. 그래, 약 먹었는지 먹을 땐 좀 괜찮까지라도 또 자꾸 재발하고 하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강의 주고, 예, 전이 박사식이라 썼으면 이래다 불이 올까봐요. 겁이 나더라고요.
2: 어,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전이 박사식이라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네, 오늘 정말 겁이 났습니다.
2: 예,
3: 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심장이 맞는 날, 그래서 흐들거리고 아프지, 지네. 그 심장날도 고생 많이 했고 했는데, 이 약으로 심장도 치료 잘 됩니다. 예.
2: 심장과 뇌혈관이 특수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고과학기술 그 추강 항목에 속하는 이 제품이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3: 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지. 예, 예, 그래, 그 소변 차수도 좋지. 그래,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약으로 나는 효과를 해갖고 지금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 예. 이 약을 계속 쓰기 위해 약 싸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 약은 있는데, 또 값이 오른다 할까, 예, 값이 오르기 전에, 좀 여기다 쓰고 싸려고 난 전화 올립니다.
2: 예,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아,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전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과학원의 싱허계획 항목에 속한다는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고과학기술 발전에서 추진 항목 가운데서는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한 항목에 속한다. 천일 박사가 지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불편한 가운데서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류가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에는 나이가 높아지면서 점차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병 이름들을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천명희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CAMP 기술이 추강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중한 질병이 있다면 인류의 수명이 일병 50까지 가기 힘들어져.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인류의 수명을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률이 지금 42차 되던 분이 보통 60차가 50, 60대 그 이후에는 60차가 벗어지거나 60차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심률이 42차가 돼서

병원에가 진단하니까 그 지버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분이 딱 이를 강물고 천일박사를 설명서에 따라 썼습니다. 한 1년 분이 쓰고 나니까 1년도 채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가 다시 검사했는데 심박수가 65차 4호로서 올라왔거든요. 그래 지버치를 열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단한데 지금 정도에서는 지버치를 피해 완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지금 쓰는 그 제품을 연속 복용하시게 되면 문제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진단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누에 앉아서 10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꼼짝하지 못하던 분이 세계 학술 신노세가 학술대회에서 이 제품이 나서면서 이 제품을 쓰시고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끔 1년 안에 회복을 가져왔다는 이런 분 완전히 정상인으로 완전히 100% 돌아왔다 하기보다도 점차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이런 좋은 신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대수를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제 왜 어느 분이 문의하신 것처럼 종양이 나거나 류가 나거나 혹은 암세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런 암세포 이런 가족사가 있다 하게 되면 천일 박사를 시도해보는 게 기본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은 녹혈증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을은 전녹근 사슴이 전방과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인류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원만하게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신이로는 이번에 갑도 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특히 이 제품이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콤파치 양을 도와주게 되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혈 공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자지 못합니다. 가슴이 늘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은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가 하면 조혈 공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신이로입니다. 세신이로, 그리고 세신이로 을 가운데는 여기에 전녹근, 이 사슴이 전반이 우리에게는 큰 건강의 복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에서는 아주 중시하는 부분이 콤파치입니다. 콤파치 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오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녹근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바로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이징 양쇄해집니다. 조혈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 사슴이 뼈, 살, 내장까지 다 포함돼서 여기에 성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은 우리 인류 건강에 좋은 이런 길잡이로 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몽땅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요. 이 32가지 중약재는 나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 도경은 주요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흘 닷새 한 번씩 변을 보거나 장도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설사를

0: 땅을 돋아주면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룬창 통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심으로 인해서 추위를 너무 쉽게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5월에도 속내보 덧보선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음량 조절이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이런 문제는 따라서 해결받을 료가 충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리고 폐경락을 도와주는 윤폐 이런 역할을 하는 맥덩이 들어갔는가 하며 그 외에 지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황계라든지 혹은 천실이라든지 초바위수라든지 닭금백수를 말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비위가 든든해지니까 또 내년에는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밥을 드시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에너지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뭐 면역계통이 개선은 밥을 먹는 걸 통해서 모든 면역계통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서 복용하며 새로운 제2 청춘을 맞이하는 좋은 길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릴 적 받고 자란 사랑을 잊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는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여정인데요.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을 주시고 병들어 지쳐가는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 없거니와 조부모님의 내리사랑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간 애틋한 사랑을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을 하면서 선친들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씨의 수필 나은정보다 기른정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 김순희.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도 나은 정 못지않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외할머니가 계신다. 내가 말하는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친엄마가 아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나의 외할머니는 해방 전 화룡현 숭선 고성리 고란에서 살았었는데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서 남편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딸 하나를 두고 사는 나의 외할아버지를 알게 됐고 나의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 교원으로 배치받아 집을 떠나자 외할아버지에게 제가 해왔다고 한다. 하얀 피부에 너무 앳돼 보여서 동네에서는 그저 애긴네라고 불리웠던 외할머니는 해방 후 호적을 올릴 때야 비로소 최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외지에서 교편을 잡던 어머니가 결혼 후 활용으로 전근하게 되자 외할머니의 집에는 식구가 늘어나게 됐고 나와 남동생까지 연달아 태어나자 외할머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남동생은 온 집안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나 나에게는 치밀

형타나 다름없었다. 남동생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금 같으면 분유 같은 것을 먹이면 될 일이건만 가난했던 그 세월에는 내가 허기로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온 집 식구들이 단감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고 들었다. 궁여지책으로 외할머니가 밥을 잘근잘근 씹어서 나의 입에 넣어줬는데 그제서야 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 역사를 되풀이했으나 나는 소화불량의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설사를 끊이질 못했다. 그 때문에 외할머니는 또 나의 기저귀를 쉴 새 없이 갈아 씻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바삐 보내야 했다. 외할머니의 입에서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또 젖을 먹겠다고 보챘다. 그게 가여워서 외할머니는 자신의 젖꼭지를 물려줬고 나는 젖도 안 나오는 마른 젖꼭지를 기를 쓰고 빨아댔단다. 날마다 빨아대는 통에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도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하늘도 나를 측은히 여겼던 것일까? 웬걸 기적같이 외할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이 흘러나왔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남동생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실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 후 부모님이 다시 연길로 전근하면서 나는 활용 외할머니 댁에 남겨지게 됐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의 막내딸이 됐다. 잠시도 외할머니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나는 저녁마다 외할머니의 팔을 벤 채 목을 꼭 끌어안고 외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었다. 나에게는 외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끔 부모님이 활용 외할머니 댁으로 올 때도 있었으나 나는 그들을 그저 손님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수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는 연길에 오게 됐다. 외할머니가 나를 연길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던 날 나는 외할머니를 한사코 붙잡고 따라가겠다며 울고 불고 하며 야단쳤다.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내가 어찌 외할머니와 떨어질 수 있었으랴. 눈물투성이인 외할머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달랬다. 이젠 학교에 가야 하니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날 외할머니는 활용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엉엉 소리내어 울어서 외할아버지까지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나는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서먹서먹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뭘 하든지 부모님의 눈치부터 살폈다. 식사자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남동생과도 의가 맞지 않아서 싸울 때도 있었다. 부모님이 두 동생들보다 몸이 약한 나에게만 닭꼼을 해주며 끔찍이 사랑해줬음에도 길은 정이 무섭다고 나는 좀처럼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다가 우리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에도 나는 당장에서 바로 먹어버리는 동생들과 달리 종이에 꽁꽁 싸뒀다. 잘 보관했다가 방학에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말이다. 무더운 여름에 간혹 얼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잔돈을 줄 때에도 나는 그 돈을 외할머니에게 주려고 슬그머니 감춰놓곤 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방학은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나는 방학하는 이튿날로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물론 전날 밤은 너무 들떠서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날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활용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외할머니가 역에서 환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줬는데 그때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이면 외할머니는 반년 만에 만난 이 손녀한테 하나라도 맛있는 걸 더 해먹이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치곤 했다. 외할머니가 해준 밥은 세상 별미였다.

똘장은 어찌나 맛있는지 밑국까지 빡빡 긁어먹었고 쨍한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잠들곤 했다. 이 손녀에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은 실로 대단했다. 한 번은 내가 외할머니에게 상관지 감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상관지 감자란 화룡 시내에서 대략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관지란 골짜기에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할아버지들이 심은 감자로서 그곳의 붉은 감자는 별미 중에 별미였다. 외할아버지가 집에 감자가 없기에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밥만 덩그러니 차려져 있을 뿐 외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고 밖에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까지도 외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소리와 함께 머리에 감자 광주리를 인 외할머니가 절름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상관지에 감자를 가지러 떠난 것이다. 상관지에서 감자를 이고 비탈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를 상했다는 외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흩어진 감자를 다시 광주리에 주워 담고 상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50리 길을 힘겹게 걸어왔단다.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유쾌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 광조리를 곁고 밀짚으로 농림모를 엮기도 하고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그러다 계약이 돼 외할머니와 떨어지는 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외할머니와 떨어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작 나의 심정을 알아차린 외할머니는 공부는 부모가 있는 연길에서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꼭 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연신 당부했다. 떠나는 날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기차역에 갔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나를 바래주곤 했다. 세월은 흘러 흘러 나도 이젠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다. 나의 외할머니는 진작 하늘나라에 갔다. 절 모르던 동년 시절 나를 어머니보다 더 아껴주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외할머니. 내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7년뿐이지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준 외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난다.

그래서 작자는요, 온갖 정성을 몰고 어린 자식을 돌봐주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작자의 동년 시절에 대한 추억에서 조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소중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서정순 씨의 소필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절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정 서정순. 참으로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가는 것 같다. 동생과 동생 댁이 멀리 외지로 떠나며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부탁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수월히 다녀올 것 같더니만 생각도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일인가 보다. 무술이 있을 때에는 친정이 멀어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한탄도 해보았건만 이제는 엎어지면 구다을 때에 와있는 친정이 그만 왜 이리 가볼 수가 없는지 하는 일 없이 바삐 돌아치는 현실은 늘상 쫓기는 느낌이다. 남들처럼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쳐봐야 학교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중풍으로 아르신 지 12여 년 자리를 갈고 누운 지 4년 넘어 되는 아버지 관절염으로 다리조차 운신하기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의 시종을 들어줘야 하는 어머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천방지축 까불어 대는 어린 조카 지금 친정에는 정말 로소만 남아있다. 보물을 두었다고는 하지만은 친정일을 생각하면은 삭막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 차를 타고 심양시교를 벗어나 아스팔트 길을 달리면서 길 옆의 풍경을 바라보니 가을 빛은 온통 대지를 덮고 있었다. 가을 바람에 한우적거리며 여유작작 서 있는 마른

가지풀들, 울긋불긋 단풍이 든 정서 깊은 나무들, 그리고 쏟아져 내리는 황금의 가을빛. 분명 거기에는 나의 어머님이 서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바쁜데 뭘 하러 오노? 하면서도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걸려있는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이리 사오노? 하시며 차에서 짐을 받아 내리시는 어머니. 환동아 고마웠다 인사하거라 하며 손주를 부르시는 어머니 모습은 갈빛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간다. 갈 때는 그립고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한 짜증까지 나는 친정길이지만은 어머니가 계시게 돌아올 때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 느낌이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시다. 늦게 재가를 해서 자식을 본 어머니는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다. 데리고 온 딸 때문에 할아버지 눈치도 봐서야 하였을 테고 연간에서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는 월급쟁이 친구들과 마작을 놓으며 밤을 새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속도 많이 태웠을 테고 늦게 본 울망졸망한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을 테다. 난 아직도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향의 손도 비로 쓴다는 바쁜 모내기철 집채로 일을 할 때면은 신새벽에 나가 모를 꽂고 나셨었다. 일이 고되고 시간이 길자 소대에서는 쉴 참에 사원들에게 맨보 하나와 사이다 한 병씩을 나눠주었다. 사이다는 마시고 병을 주어야 하기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마셨지만은 멘보는 어김없이 가슴 깊숙이 숨겨가지고 우군했었다. 저녁이 되어 세 남매에게 똑같이 갈라주면은 받자마자 한두 입에 걸탐스레 먹어버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우스가 엉켜있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몇십 전밖에 안 나는 빵마저 실컷 먹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아직도 어머니 가슴에 멍이 져서 지금도 그 일을 메우곤 한다. 비가 오면은 남들 어머니는 집에서 놀았지만은 어머니는 늘상 소대로 일하러 나가셨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마대 깊게 나선 것이다. 그때 소우는 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사시장철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며 쉴 줄을 몰랐다. 쉴 참이면은 나무를 뜯고 점심이 되면은 개구쟁이 우리들의 옷빨개 방망이 소리가 그칠 줄 몰랐으며 저녁이면은 달빛으로 밟으며 밭일의 몸을 담그셨다. 깊은 밤 흥얼거리며 옷을 교시던 어머니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유화마냥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고달팠으랴. 그런 와중에도 콧노래가 나오고 짬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까지 해주시던 어머니. 지금 와서 그때 시절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담담히 힘은 들어서도 너그 키울 때가 좋았지라고 하신다. 언젠가 딸아이가 나에게 엄마 외할매 손이 왜 그래 하며 묻는다. 아이의 눈에 어머니 손은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겨졌나 보다. 정말 어머니 손은 손이 아니다. 거북등같이 두텁고 소나무 껍질처럼 터실터실한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돼 있는 손. 그것은 여자의 손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가정에 받쳐진 어머니의 손이다. 이런 어머니에게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등한했고 불효를 저질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어머니만은 의연히 젊어 있을 줄 알았다. 낙관적인 성격 탓인지 어머니는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많이 젊어 보이셨댔다. 내 인상 속에 어머니는 언제나 중년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 아마 어렸을 적 어머니의 고운 모습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나 보다. 언제 봐도 우리 엄마는 그냥 그 모습이었는데 올해 어머니의 진갑잔치를 치르면서 난 너무나 놀랐었다. 진갑날 아침 어머니 얼굴 화장을 하면서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하여 속으로 많이 울었다.
어머니가 눈치 차리지 못하게 억제를 하면서 어머니는 어느새 펄썩 늙어 있었다. 언제 자리를 잡았는지 어머니의 눈, 코, 입 어딜 없이 주름은 섬세하게 잡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노인 반점이 얼룩덜룩 펴져 있었다.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어머니 얼굴에 피어있는 처슴꽃은 가리워지지 않았고 눈, 코, 입 어딜 없이 잡혀낸 주름도 펴일 줄 몰랐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화장을 해드린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좀 더 젊었을 적에 왜 화장 한번 시켜주지 않았지? 자식들을 위해서 고운 얼굴 단장 한번 못해보고 거칠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등 안 했던가? 젊은 내 얼굴은 보양을 한다고 좋다는 화장품은 다 사다 바르면서 자식들은 원래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아니면은 나만이 이런가? 통탄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지나간 내 소행에 많이 충격을 먹기도 했고 또 어머니가 나 몰래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나를 두고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가 없는 친정은 생각만 해도 한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아이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온 가족에게 어머니는 따스한 햇볕을 지닌 햇님과 같이 소중한 존재이시다. 지금 병상에 누워계시는 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의 아내이자 간호원이며 어머니시기도 하다. 병 때문에 아이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용변을 보시겠다고 떼를 쓰신다. 10여 년의 중풍으로 굳어진 관절 때문에 한번 들어 앉혔다 눕혔다는 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건만 어머니는 당신이 심한 관절염으로 아픔에도 신경 쓸 새 없이 날마다 이 일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한다. 밤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며 하지만 자신의 고달플지언정 왠간에서는 자식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따금씩 들리는 자식들이 거들나치면은 너 그 아버지 얼마나 무섭다고 하면서 주춤거리는 자식들을 뒤로 물리신다. 이른이 된 어머니가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랴. 자기 일신 돌보는 것도 귀찮을 나이실 텐데 허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려하지 않는다. 아버지 끼니도 손수 한술 한술 떠서 들이신다. 바로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간호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지 10여 년이 되지만 욕차 한번 생기지 않으셨다. 마을의 의사는 촌에 중풍 환자는 많으나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은 없다고 하시며 어머니 공로라고 하신다. 언젠가 보모가 할매는 정말 마음이 좋아요. 성질도 좋으세요. 할매 절에서도 짜증 한번 내시지 않아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차려졌는데 안 하면 되나? 저 영감 미울 때는 갖다 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 그래서야 쓰나?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라고 하신다. 내가 어머니 같은 경우이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운명을 탓하고 내 신세를 한단하련만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시종, 손주 시종, 자식 시종을 하신다. 어머니 곁에 오래 있지 못하고 피끝 들여다보고 떠나가는 이 딸을 두고 어머니는 또 바쁘시다. 고춧가루를 싸준다. 말린 나물을 싸준다. 이 딸이 잘 먹는다고 일부러 심어놓은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뽑는다고 그 아픈 허리를 굽히신다. 아무래도 차가 가는데 감자도 한 자루 갖고 가거라 하며 주지 못해 안달이시다. 그러는 어머니가 있기에 삭막한 마음을 지니고 갔던 친정길이었건만 돌아올 때는 한없이 평온한 마음이다. 차를 타고 돌아오며 차창 밖을 바라보니 석양빛에 노을진 하늘은 마냥 정다워 보이고 가을빛에 짙어가는 색깔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인다. 점점 멀어지는 친정은 핑크빛으로 곱게 곱게 안겨온다. 그것이 소중한 어머니 때문임을 내 어찌 모르랴.
작자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시고 지금에 와서는 병원에 계시는 남편을 지금

0: 극정성으로 간호하시는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종임을 떠매고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형상이 돋보이는 수필이었습니다. 이어 리오리어 씨의 수필 사랑의 구원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의 구원, 요려. 중풍에 걸리신 엄마랑 함께하는 산책길. 남편이나 딸애랑 함께할 땐 그 길이 그렇게 짧게만 느껴지더니 오늘 심하게 쩔뚝거리는 엄마랑 하니 왠지 하염없이 점점 길게만 느껴진다. 엄마가 돌뿌리에 채워 뒤우뚱거린다. 젊었을 때 아빠는 엄마의 키가 훤칠하다고 자랑이 대단했고 나도 함께 공연이 뿌듯해진 적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둔한 행동과 함께 더 둔중해지면서 더 부담으로 다가온다. 채구나 아담하시면 부축이나 하기 쉽지. 엄마를 힘겹게 부축하느라 체력이 딸린 나는 한탄이 나갔다. 나의 이런 말엔 상관이 없이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사시는 엄마가 어눌한 혀놀림으로 습관처럼 하시는 말을 또 되뇌인다. 너를 낳길 잘했지.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들이 폭발하며 불같은 화가 치민다. 나를 낳길 잘했다고?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날 고생시킬 거면 왜 낳았냐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며칠 전 절룩거리는 엄마랑 걸음마를 금방 뗀 딸애를 데리고 병원 가는 십자로에서 엄마는 또 뒤우뚱하고 넘어지시고 그 옆에 딸애도 재김에 놀라서 넘어져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를 부축하기에는 엄마가 너무 무거웠고 딸애는 부축혀 세우면 또 넘어진다. 사면에서 빵빵하고 울리는 무정한 경적 소리와 그 사이에도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나에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초조한 고민을 해야만 했다. 도대체 누구를 먼저 부축해야 하지? 내 딸, 내 엄마.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도 못한 채 나는 그 뒤로부턴 딸을 뒤엎고 엄마를 휠체어에 앉히고 딸애와 엄마의 기저귀를 사러 다니게 됐다.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먼저지? 엄마 아니면 내 가정? 나는 아직 졸업도 못했고 금방 사업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남편과 돈을 모아 딸애를 키워야 되는 이런 핵가정에 엄마는 왜 그렇게 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시고 중풍에 걸려 이렇게 돌덩이 같은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날 낳길 잘했다고? 왜 엄마를 잘 모셔줘서?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딸은? 내 가정은? 엄마, 정말 몇 년만 더 기다려주시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게 뭐야? 나의 이런 한탄에 엄마의 얼굴은 심하게 찌그러지시고 삐뚤어진 입에서 침을 흘리며 정말 추하게 우신다. 누가 노인은 인자하고 자애롭다고 했던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나. 이 세상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추악함을 다 알려주는 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던가. 집에 돌아와 엄마를 겨우 휠체어에 앉혀놨는데 그 휠체어로부터 뚝뚝 노란 액체가 흘러내린다. 그 노란 액체가 바닥에 흘러나와 또 다른 작은 면적의 노란 액체와 만난다. 딸애가 짝의 바지를 입고 웃으며 엉덩이를 살살 흔들거린다. 엄마의 실수에 한없이 짜증나던 마음은 딸애의 웃는 얼굴에 사르르 다 풀리며 나는 딸의 엉덩이를 톡톡 쳐주며 칭찬을 해준다. 우리 공주 쉬했어? 우리 공주 얼마나 시원할까? 딸애는 꺄르르 웃으며 저쪽으로 도망간다. 엄마는 웃는지 우는지 알지 못할 표정으로 또 찌그러진 얼굴로 입에 침을 흘리며 눈물 콧물을 함께 짜신다. 같은 일에도 딸애하고 엄마한테 너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나한테 약간 자책의 마음이 들었다. 옷을 벗고 엄마도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들어갔다. 딸애도 어른 따라 옷을 홀라당 벗더니 샤워실에 들어온다. 샤워기에 물을 트니 샤워실에는 수증기가 가득 채워지고 그 속에서 나와 엄마 그리고 딸의 이 3세대가 함께 목욕을 시작했다. 그런데 금방 젖을 뗀 딸에는 목욕에 흥취가 없고 옆에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내 가슴만 만지작거리며 내 눈치를 보며 가슴에 얼굴을 대기도 하고 가만히 입술도 맞춰본다. 그리고는 쭈쭈 엄마 쭈쭈 맛있는 거 하며 쉼없이 종알거린다. 나는 거품을 많이 풀어 엄마의 머리며 등이며 가슴이며 씻어주기 시작했다. 엄마의 살결의 촉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순간 내 마음은 어느새 애틋한 감정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엄마의 가슴에 있는 거품을 씻어주려고 그 축 늘어진 엄마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느꼈던 그 부드럽고 포근하고 친근한 촉감이 내 가슴과 심장에 말 못할 사랑의 전율로 전해진다. 아 그래, 내가 어릴 적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던가. 엄마 팔에 얼굴을 부비며 잠들었던 시절, 엄마와 떨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 그걸 왜 다 잊어버리고 엄마를 이렇게 원망했을까.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며 젖을 먹는 나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그 흐뭇한 얼굴을 그 흉하게 쭈그러든 얼굴에서 환하게 보는 듯 싶었다. 그게 그 신비한 모성의 사랑이었음을, 마치 내 딸애가 내 품에 파고들듯이 나도 엄마 품을 얼마나 파고들었고 나에게 엄마는 얼마나 크고 든든한 존재였고 나는 그런 엄마를 얼마나 살가워하고 사랑했던가. 내가 지금 내 딸한테 주는 이 본능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모든 사랑을 내가 어릴 적 기억도 없을 때부터 지금은 병들어 있는 이 엄마한테서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 내가 가장 어린 시절,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나약한 늙은 여인이 그의 젊음을 바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키워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녕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가장 추악함과 비참함은 늙어가는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의 사랑에 대한 망각에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쳐졌다. 엄마는 샤워를 하니 시원하신지 또 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널 낳길 잘했지.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함께 맞장구를 쳤다. 나 엄마 딸로 태어나길 잘했어. 엄마, 날 낳길 정말 잘했어. 그래서 난 엄마한테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거면 이미 충분해. 엄마, 나 엄마 같은 여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강한 사랑으로 엄마도 내 딸도 우리 모든 가족 다 사랑할 거야. 정말 팍팍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되새기며 사랑의 어마어마한 힘이 믿어졌다. 사랑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0: 네, 그래. 그래서 작자는요, 몹쓸병에 걸린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그런 어머니를 잠깐이나마 원망을 했었지만 결국은 하늘과 같았던 어머니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머니를 다시 극진히 돌보게 되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신 선친들의 내리사랑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살아생전 효도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희, 제작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지금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드리고 장약 심리방 번약도 더 드리고 예,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우리 활동 어선 며칠 아예 남았는데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죠. 예, 그 다음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비계는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재워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2kg 됩니다.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예,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가지고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양생용 베개입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330원짜리 장약심리방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또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죠. 예,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번약 2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2개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참 하면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장약 심리방을 먹고 소리 효과를 본 환자입니다.
1: 예.
2: 저는 예, 해가 떠서리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 해가 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리 예, 장약 심리방을 먹게 됐는데, 예, 해가 떠서리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2: 몇 달에 예, 이 약을 먹고서리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리 예, 해가 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해가 떠서리 예,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2: 예, 지금은 예, 장약 심리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저는 예, 원래 예, 또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적이나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면풍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또 눈이 예, 붙들붙들 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8개월 사후에 먹고서리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2: 네. 그래가지고서리 예, 이 약은 예, 저기나 뭔가 서장이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 자란 야생 약재들로 이렇게 돼서 한 우수한 약을 써서 그렇는지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지.
2: 우리 부부는 예. 장약 진해방만 먹으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선생님, 내 활동실에 몇 명 이거 이 약을 소개했는데 한 분은 혈압이 그렇게 높고 또 심장이 형 이렇게 불편하고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막 이렇게 뭔가 쏙쏙 들러놓는 것 같고 숨이 자꾸 이렇게 차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산소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기나 뭔가 문을 열어

0: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그렇게 저기나 뭔가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심장도 영 좋아진다 됨까
1: 좋아진다 원래
0: 예, 예. 예 설사도 영 이렇게 예 다수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예 설사도 좋아진다 진답대다
1: 아 좋아진다 예
0: 때문에 예. 여러 면으로 예 자기는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본다면서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예 좋아가지고서 예 장기적으로 예 쓰겠답니다.
1: 예, 장기석으로 예,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지금 우리 활동 우선 거의 끝나는데 이번 예.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예. 그래 이번에 예, 이 약을 이렇게 계속 쓰면서 예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
1: 때다. 좋죠. 예, 그렇게 예. 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지금 그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가지고.
1: 예. 예, 지금 잡수고 있습니다. 예.
3: 예, 예. 예. 저 지내 그거서 지금 그 혈압이 도달해야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방송도 거의 심내방 접해 먹었는데, 지금 예, 그 몇 달 먹을까 혈압 도달 잘 되더란 말입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들 문의할 것 같이 해가지고, 예, 그대로 하고 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결부해서 했는데 지금은 심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된다. 딸반 먹으니까 예, 완전히 그 혈압이 안정되고 도와지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내경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고 저기 뭐 허리 처분하고 예, 뒷골이 당기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계속 소리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 고사했습니다.
1: 네.
3: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가슴이 숨이 차고 답답하고, 잠들이, 즐거워버린 것 같고, 예, 심률이 빠르고 그랬는데, 예, 지금 가슴이 편안해지고, 숨이 확 나온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또, 예, 며칠금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소변이 급하고, 예,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예, 바깥에 나가기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찾고, 예, 어제 내내 그, 저기, 있으신 어른들 기저귀, 손님용 기저귀 같은 거 다 가지고 댕겼습니다, 먼데 갈때는.
1: 얼마나 바빴습니까?
3: 예, 예. 예.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예, 그 문제 해결돼가지고, 예,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나가서 예.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는 예, 그 저기 이거 먹기로 해서 이번에 활동에 또 참가를 했습니다. 활동도 좋고 해서
1: 예. 아, 예.
3: 예. 근데 우리 그 어제 저 우리 시누이가 전화 왔다만 사촌 시누이가 한국에 있는데
1: 예.
3: 그 내 소개를 해가지고 약을 지금 진내방 먹고 있습니다.
1: 아.
3: 예, 상당히 좋다면 기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 말하는 거는 예, 그 그 우리 시누이 그 시누이가 예
1: 아.
3: 그러니까 사두이가 예 그
1: 예.
3: 심률이 빠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노공도 하고 예 다리도 그렇게 막 갈김에 불편하고 그렇다 잼까 예 힘들어 한답다
1: 예.
3: 이라는 게 그래서 예 부탁하더랍니다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1: 예
3: 저기
1: 예.
3: 한국에다 저기 저 보내달라고 예,
1: 예 심률도 그 빠르고 예 다리랑 다 예.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심장 치료를 지금 이 여름에 심장 이 보양을 꼭 잘해줘야 된다. 이 여름에 예. 지금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기 예. 때문에 이 심률이 빠르고 이 늦고 이게 다 이게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 그분이 예. 쓰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예.
1: 다리랑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예.
3: 달김에서 다리 그렇게 불편하다 지금.
1: 다리 그렇게 달김에 불편한 거는 예, 뇌기 이 머리에 여러 군데 막혀 그렇습니다.
3: 예, 노공 왔다.
1: 예.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 노공에도 좋고 이게 심장에도 치료 작용이 좋고 이런 약이니까 이런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예.
1: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아, 지금 정말 그 이 약을 배달 받아 가지고 그분한테 붙여 주시오.
3: 예예 예, 붙여달랍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해 주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41-7979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4: 예 그러다 예, 선생님이 장량 심내방 강의를 듣고 장량 심내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아 적게 먹게 되고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대로 썼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듣고
1: 네.
4: 예, 그래 야들단 말에 단약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되니까 예. 아, 큰 근심 들었습니다. 혈압이 나서 근심 그랬는데
1: 그렇죠 예.
4: 예, 겨우 저는 경도에 방팔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 항상 이래 나도 이걸 내서 병원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허

0: 없다가 신내방도 없다가 먹고 조금 검사를 보니까 방활이 싹 없어졌을 때다 사라졌을 때다.
1: 예.
0: 아 그리고 또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을 차고 가슴 답답함에 특히 앞뒤 가슴은 아 쏙쏙쏙 찌르면 이래 아픈데 이야 뭐부터 아픈 증상 없어지고 가슴에 답답함에 숨을 막혀서 이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심장병 치료에 얼마나 효과 좋은 이야기라 그래요.
0: 예.
1: 예. 어째 신호가 아이 좋습니다.
0: 예, 그리고 변비도 심했는데 약 먹으면서도 변비 해결되고 소화제들이 소화 잘 되고 항상 그래야 이 증상이 이렇고요 식구물에 아예 올라간다 죽고
1: 예.
0: 예, 약이 효과 좋은 이번 활동에 소화를 같이 먹길래 배달 받아왔습니다. 꾸준히 계속 먹자고.
1: 예, 잘하셨습니다.
0: 예, 그, 한 가지 뭐냐, 내, 우리 활동실에 같이 활동한 친구 있는데,
1: 예.
0: 그 집, 예, 그 집 안에 다리 영 무겁고, 예, 이래 만져보면 영 차갑고, 다리 핏줄이 툭툭툭 나왔답니다.
1: 아, 예. 예.
0: 그, 이런 사람이 이 약 먹으면 효과 볼 수 있는가 좀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그런 이런 증상이가 이 개그 이 정맥곡자입니다. 그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 정맥곡자라는 거는 정맥 혈전이 형성된 후에 이 정맥 판망 공능이 이게 손상을 받으면서 이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정맥곡장을 초래하게 되죠.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다리 혈관이 그 뿔룩뿔룩 튀어 올라오고 꼬불꼬불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은 다리 피부가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붓기고 또 다리가 아주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지요.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납니다. 이 종이는 이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아, 그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줘가지고 어혈을 풀어주고 아, 찬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약과기 치료 범위에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어혈을 이거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이 약에 보면은 아, 소홍화라든가 지룡, 아, 또 홍경천이라든가 당귀, 우슬이라든가 황기,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줘서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이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럼 이번에 활동 올때 바닥바닥
1: 순했답니다. 예, 활동 요즘 거의 끝이 나는데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정세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지금 당연히 심해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저는 예,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정말 20여년 서약인 혈압약 먹이면 살았댔습니다.
1: 예.
3: 그런데, 정말, 바로 선생님이 당연히 심해방 강의를 듣고 이 약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야섯 달 만에 당약 심혈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이게 내 인생이 두 번 오면서부터 예, 그냥 어지럼증이 나지 머리 무겁지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예, 어지럼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3: 예, 그러니까 또 귀에서 소리 나던 게 소리 안 나고, 뭐입니까? 또 머리도 무겁지 않고, 눈도 무거워서 영 뜨기 힘들었는데, 자, 지금 눈은 번쩍 뜨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예.
3: 예, 걔 이게 관절이 나빠서, 예, 정말 걷기 힘들었는데, 자,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지금 걸고 댕깁니다, 지금.
1: 좋죠, 예.
3: 예, 걔 이게 또 방광염에 뇌실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자꾸, 소변 볼 때 저리고 아프고 했는데 야 지금 이 증상이 없어져서 얼마나 내라던지

0: 모르겠습니다.
1: 네.
0: 네, 이게 이 약을 좀 보니까 특히 저장에서 높은 곳에서 난 그 야상약자고 또 홍경천은 특별히 어떤 400m 이상에서 예, 재집한 약이고 또
1: 예, 저장에서 맞습니다.
0: 예, 예, 된 한국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난 이약 쓰면 이약이 된 예, 칭찬 좀 아끼기 쉽지 않은데, 내가 해가보니 난 우리 친척 친구들이 많이 소개를 했는데, 쓰는 사람마다 좋은 약을 소개를 했다고 날 칭찬하니까 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이 요가이 먹는 약이 이 약입니다. 예. 소개를 해줘서 요가이 먹습니다.
1: 그래, 예. 내가 또 소개를 해서 우리 친구도, 친구 남편이 약 좀 쓰는데, 우리 친구 남편은 중풍이 정말 심하게 왔습니다.
0: 예.
1: 그 침대에서 생활하면 아침에 끼고, 그 침대에서 밥 싸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지팽이 찍고, 객사람이 부추하면서 데리고 나갔는데, 이 약을 1년 먹은 게 지금에, 야, 어제는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화장실도 재미를 갈 수 있어서, 아, 지내 좋아한다, 이제.
0: 이 중풍 치료에 회복이 이만큼 잘 되는 약이 없습니다.
1: 예. 예,
0: 저희가 어서는 5년 4개월째 지금 이거 어서는 들어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 정말 이 약이 심장병 뿐만 아니라, 예, 예, 이 그 뇌혈관이 막혔거나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1: 예. 예. 예, 약 써보니까, 예, 이 중풍 치료에 이만한 약이 없다면서요.
0: 없습니다, 정말.
1: 예, 예, 오늘도 예, 배달받아 지금 계속 꾸준히 쓰겠다면, 예, 배달받겠다면 그렇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지금, 아, 우리 할도 얼마 줬습니까, 이번에.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어선 오라지 않아 끝이 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 심예방 먹고 있습니다. 우선 5년 4개월째 들어서는 오이.
0: 예.
3: 확실히 약 써보면, 아이 중풍하고 심장 빼면은 이만큼 그런 치료 잘 되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거 전문 치료를 하는 약입니다. 그 서장약 가지고. 그리고 예. 이게 정말 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지 않고.
3: 맞습니다. 예. 아이 소년약 떼지 그 고한지대의 소년약 떼지 해놓으니까나 아이 그 소장에서 그런 연한금을 불리는 네 가지나 한 가지다 이거 네 가지 들어갔을까 약회에서 더 말할 게 있습니까?
0: 그렇지. 예.
3: 예, 저는 산이 와서 바시는 집짓고 뜬 것도 지금은 아이 정상 살림하고 한 달 다닐 수 있고 거기다 이렇게 얼굴 마비라니 아이 밥이라 먹자도 그래도 태그 떨어서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정말 세상에는 이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0: 예.
3: 아이 심장도 저는 기울부족을 해가지고 수제를 하는 것도 이렇게 신체도 약하고 건사수제도 다 못해 수제를 못했는데 이 약독이 지금 5년 네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 검사 수치 정상이 되고 혈압이 낮던 것도 정상이 되고 모두 수치가 정상이 되놓으니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그래서 불편한 감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매일 사는 게 맥이 나고
0: 그렇지.
3: 머리 마가지고 이 약 써보면서 막 오장육 붙고 섞어서 치료를 해 주니까 다른 약이 굳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오직 요 약만 쓰고 있는데 예. 선생님
0: 예.
3: 내가 이렇게 쓰고 좋으니까
0: 예.
3: 그런 뭔가 우리 아모대의 할머니 부 맞아서 대당연히 부 맞아서 이거 저는 2년 넘게 썼는데 이 할머니 그래서 사는 게 좋은 거서 힘이 나고 그 풍만 좋은 게 아니라 맥이 나고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좋은 거 탄다고
0: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원래 또 예.
3: 근데 이 안에 이 방송 매일 들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도 좋고 중풍에도 최고 약인데 나도 중풍에서 해탈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딸이 지내 이렇게 아프다 해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 검사를 한 게 신지엔이란 진단 받았답니다. 그래서
0: 아.
3: 이 안에 방송 들으면서 이 심장에도 용도 타던데 이 신지엔에도 이 그런 당뇨 심리방에서 했는지 좀 물어봐달랍니다.
0: 아주 좋죠. 예, 신지엔이라는 게 이게 심근염을 말합니다. 예. 이 예.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인데 이 증상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예, 가슴이 황황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예. 가슴 통증이 또 나타나고 예. 호흡곤란하고 또 피로감도 나타나고 예. 어떤 환자분들한테서는 또 예. 열도 나고 위장도 증상을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이 신지연이 있는 사람. 예. 이 심근염이 이 중한 이런 환자분이 어떤 분들 보면 막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심지어는 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심근염이 심하면은 예, 예, 이 주요하게는 이 가슴 통증이 이게 나타나고 이 왼쪽 가슴

0: 가슴을 꽉 눌러넣는 것 같은 이런 발도를 꽉 눌러넣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또 나고 통증이 나타나고 또 바늘로 찌르는 것이 그 이래 짜릿짜릿한 그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감도 나타나고 심교통과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아픔이 그 심교통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그리고 요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요 신지엔이 여기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뻗치면서 또 아프죠. 항상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이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라는 거 이거 말하는데 이렇게 불규칙적이 되다 보니까는 영 힘들지요. 본인 놓고 말하면 그다음에 이게 호흡곤란이 또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심근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은 꼭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양을 음액을 이 음액을 자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경락을 소통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손상된 심근 이 기능을 신지에 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해줘야 됩니다. 꼭 이 심근염이 온 이런 분들은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당귀라든가 홍경천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황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게 또 결합해서 또 우술은 또 황계하고 또 결합해가지고서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준다.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지룡하고 소홍화 담남성하고 소목 우술이 들어갔고 손상된 심근 기능을 또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좋은 이런 또 이런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인데, 고개 딱 그서 우리 이 약을 보면은 혈액순환을 또 잘 시켜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이거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 심근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죠. 우리 이 약이가 심근 기능이랑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게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1: 우리 아멘 매일 방송 들으면서 영감 놓치 들으면 야 말 그런 이약 쓰면 되겠다고 해서 그래 쏘보를 하니까 선생님과 문의하라 해서 그래 방송 들을 겁니다.
0: 그러면 그분 보고 그분 보고 신지엔이 이마에 잘 치료되는 약이 없다들 하면서 이 약을 꼭 쓰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영감 노치도 다 붙고 그래서 이 활동할 때에 36가구 현금도 감해주고 번약도 도준다 하니까 36가구 배달받겠다.
0: 그러면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2417979번입니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요즘같이 지금 그렇게 더운 이 삼복철이 이 심장병 발병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심장병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사망률도 아주 높아지죠. 이 계절에는 꼭 심장을 잘 보양해줘야 됩니다. 이 여름에 들어서게 되면은 양기가 충족하고 음기가 부족해집니다. 음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심장열이 세지죠. 이 심장열이 세짐이기만 하면은 혀에 열꽃이 생깁니다. 그리고 혀끝이 빨갛게 충혈되고 화끈화끈거리면서 아린 증상이 또 나타나고 입안에 입구차이 생기고 또 입안이 헐어가지고 또 아주 아프죠. 그리고 이런 분들 지금 심장열이 센 분들 보면은 쉽게 화가 나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정서파동도 크고 초조해하고 또 수면장애가 나타나죠. 심장열이 세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열을 내려줄 수 있는 성분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귀가 들어가서 심장열을 내려주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죠.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치료약입니다.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중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다 따로따로 적혀 있습니다. 예. 서상 이사하고 중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 방식이나 또 이론 체계도 다릅니다. 예.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릉에는 용형 협심증이 예. 그리고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밝혀 놨습니다. 예. 용형 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해눈증이 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

0: 이 말라들고 혀가 말라든다이. 그리고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등이 통통이 나는 것을 말하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은 분들이니. 그리고 혈액형 협심증이 이거는 서장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말라들고 혀눈증도 나타나고 눈 주위의 혈관도 확장되고 비지땀을 흘리게 되고 몸을 만져보면 썰렁한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됩니다. 예.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시 눈을 벌떡 얼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예. 서장이사가 해성하자는 주치공릉에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도 효과 있다고 써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미 상무위원이며 조당미 서기인 호가복은 7월 20일 우리 조 일부 보도단위와 문예단체, 공공문화장소를 찾아 선전사상문화사업을 둘러싸고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조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금평문화사상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발전추동이라는 이 주제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이라는 이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조류사상교론을 장대시키고 량질문화공급을 풍부히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도역추호를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8년에 창간된 연변 일본은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일찍 창간된 지구급 당보입니다. 호가복은 신문사 1층 대청에 들어서서 신문사의 개혁발전 역정과 중점 사업 정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일본은 주당의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선전으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조류 여론 진지로서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조당이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정성을 다해 연변의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써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선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과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정보 전파의 모바일화, 시각화, 사회관계망화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순응해 연변일보 심층보도, 청춘연변일보 등 6만 매체 작업실을 설립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알려진 일련의 선전보도를 내놓았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경례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능력, 지식소양, 글쓰기 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시사 초점과 대중들의 관심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분석이 있고 견해가 있으며 무게가 있는 평론, 탐방, 종합보도와 심층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을 더욱 강하고 우수하게 운영하고 플랫폼 영향력을 높이며 전파 피복률을 확대해야 합니다. 양질의 내용으로 독자, 시청자, 청취자들을 끌어들이고 강대한 흐름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호가복은 합성 기획, 틱톡 공회와 연변 우선 생방송실을 찾아

생방송 실황을 지켜보고 영상 제작과 생방송 상품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두 프로의 운영 태세가 양호하고 특히 연변 우선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열람수가 9억회를 돌파했으며 현지 제품 판매량이 180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른 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 참고하고 프로 설정,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동하고 참신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 여러민족 아들, 딸들이 형제처럼 친근히 지내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전해 여러민족 대중이 자연스럽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의 빛나는 면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데 중시를 돌리며 작은 소재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평범한 사람들의 미약한 빛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프로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긴밀히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과 정경화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 각지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어종의 독특한 우세의 의거에 다국전자상 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감단은 2022년 틱톡에 입주한 이래 운영 수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선화여 틱톡 연간 종합인기 순위 10위권 우수예술단체상 등 영예를 따냈습니다. 호가복은 온라인 공연 실황을 참답게 관람하고 현장에서 무용극 오설장백의 연습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감단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고 연변의 풍채를 과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공연을 함께 강화하고 고상하면서도 대중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역작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합니다.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흐름량과 인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에 대한 동경을 품고 연이어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과 연결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 연습을 현장에서 관람하고 일상 운영과 문화 혜민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 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 종목을 더욱 훌륭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높은 빈도와 높은 수준의 문예 공연으로 여러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풍경구 및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와 공연과 맞춤형 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운영관리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변 도서관은 현재 도서 60여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지능화, 디지털화 봉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선화여 청소년 자체 선택 열람실, 어린이 열람부, 특별 수장 문헌부를 돌아보면서 일상 접대량과 도서 대여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으로 자신을 충전하는 것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장소를 끊임없이 풍부하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수단에 의거해 고전문헌의 전시와 해설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두터운 서적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체험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고급 커피, 간편식과 차, 음료 등 업종을 질서 있게 도입하고 도서관이 단일한 도서 대출 장소로부터 독서 학습, 문화체험, 휴식과 교류를 일체화한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도서관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이자 도시의 품격을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전선 가운데서 선전사상문화 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혁되고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변동되며 리익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사상관념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변강민족지역의 선전사상문화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한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향도와 가치취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당의 혁신이론 선전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주류 여론의 인도 능력을 힘써 높이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키며

0: 함으로써 연변의 도약초를 초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한 것을 첫째가는 정치적 임무로 견제해야 합니다. 여러 부류의 매체 플랫폼 자원을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통속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리론 문장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소박한 언어로 그 속에 담긴 도리를 투철히 설명하고 항리적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석하며 설리적 내용을 생동하게 풀어내 당의 혁신 이론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단체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문예일꾼들이 연변에 수려한 자연 풍광과 짙은 민속 풍정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풍부한 홍색 문화에서 힘을 섭취하면서 선명한 연변 특색과 변강 특징을 갖춘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격려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의거에 공익공연, 문화유물과 박물전시, 고전작품 랑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여름적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 혜택성과 고품질을 갖춘 공공문화봉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도시서재, 북카페, 쉼터 등 대상 건설을 착실히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역사 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공연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1년에 중대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문화관광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업종을 더욱 풍부해 연변을 찾아 관광하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휴식과 소비를 즐기는 열조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조치도일꾼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우리 주 여러 지역은 수해 복구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서는 농업 생산 피해 감소 및 생산 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중 생활 안치와 위생 방역 사업에 힘써 농업 기술 지도, 물자 배급, 환경 소독 등 재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금과 물자를 기부해 피해 지역을 지원해 농업 생산 질소 회복과 군중 건강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도나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중심은 농업기술봉사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술 전문 인력을 각 촌에 파견해 침수 농경지 피해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구체적인 복구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변주 농업기술보급총소 소장 김성혜입니다. 작물별 침수, 내습, 도복 등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분류 시책하고 재해 경감 조치를 세밀히 리행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감소하겠습니다. 우리 주 기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자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늘 주기업연합회, 주기업가협회는 전주의 광범한 회원 기업에 창립문을 발표해 수해 복구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이에 신속히 호응했습니다. 길림 어동야급 집단주식위원회사는 어동공업단지 공장구역 부지를 활용해 림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도나시 강남진 토요자촌 수완자촌에서 대피한 피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으며 도나시에 200만 원을 기부해 긴급구조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변 진달래 의약 유한 책임회사는 도나시에 12,000여 원 상당의 소독액을 기부해 홍수가 물러간 후에 집중 소독 작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 중국농업은행 연변분행 및 도나시지행은 도나시에 생수, 속성국수 등 응급생활물자를 기부했습니다. 최근 우리주 도나, 왕청, 안도 등지의 홍수재해 상황이 완화됐으나 오수오염, 모기 등 해충 번식의 영향으로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습니다. 연일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전문가들이 피해를 입은 도시와 농촌에서 당지 부문과 협력해 전역 환경소독, 위험요소 배제 작업을 진행하며 재해 후 일상 방역과학보급 지식을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건강교육과 과장 송천설입니다.

0: 우리는 반드시 끓인 물을 마셔야 하며 생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홍수에 씻긴 음식물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끓여 소독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홍수에 잠기거나 씻겨 오염된 모든 식량 식용유, 남새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장병을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홍수에 잠겼던 주택은 제때에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군중들에게 소독 살균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집 앞뒤의 감탕, 생활 쓰레기, 고인물을 제때에 치워 거주 환경을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에 잠긴 바닥, 벽면, 가정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송천설입니다. 홍수가 지난 후 환경이 오염되면서 모기, 개미 등 질병 전파 매개체도 늘어납니다. 방충망과 모기장을 사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려야 하며 주거지 주변의 오수와 쓰레기를 잘 치우고 위생 방역 부문의 살충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홍수 후 개인 건강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감탕 제거 작업에 참여했거나 오수를 접촉한 뒤에는 반드시 제때의 손 세정제와 맑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거나 눈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재해 후 환경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과 가정의 방어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해야만 2차 전염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1: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영변주 과학기술협회에서 협조한 길림성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지원 전문가 봉사 행동활동이 우리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봉사라는 선으로 화룡시와 도문시의 농업기업을 찾아 벼재배, 인삼닭 사양 및 유기비료 순환리용 등을 둘러싸고 현장 기술 지도를 하면서 지방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비암촌의 시험론에서 진세 노사이드 전이에 관한 과학시험이 한창입니다. 전문가 봉사단은 논에 들어가 토양과 벼 자람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에는 일반 화학비료가 아닌 도문사양기지의 인삼닭 분비물 유기비료가 사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농민들과 좌담회를 가지고 작물의 흡수 및 전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시험 샘플 수집과 관건 데이터 감축 등의 단계에서 과학적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장난진 흥가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사슬의 상류 단계를 현장에서 추적하고 인삼닭 사양 기지와 인삼 계란 운송 및 포장 작업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사료 최적화, 질병 예방 통제, 산업사슬 지속가능 발전 및 기술적 병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생산 규범 절차를 한층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송학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과학기술협회를 초청하고 길림성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지원전문가 봉사단을 조직해 화룡과 도문을 찾아 인삼닭과 인삼잎살 특색산업의 모를 받고 수요에 맞춰 현장에서 재배 및 사양 난제를 해결하고 전문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자원을 도입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특색 농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우리 주의 향촌지능에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총공회에서는 성내 화물차와 온라인 예약차 운전수, 속달과 배달, 종사자 등 새 경영 모식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1년 기간의 전문 사고보험을 증정합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일전 증수기 시장가격 규범에 관한 개고서를 발부해 각 관련 업종 경영자들이 증수기 가격 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전개해 상품 가격 책정, 가격 표시 공시, 판매 선전 등 고리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증수기 시장가격 순찰과 집법을 강화하고 법규에 따라 대중신고, 매체 반영 및 검사에서 발견된 가격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공개 폭로하게 됩니다. 연변룡종축구클럽에서는 진급강을 임대 형식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0: 하남성 정주시에서 태어난 진극당은 1999년 9월 18일 생선수로 키는 183cm,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며 2020년 7월 24일 하남건업팀에 입단했습니다.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윤율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향집들락에서 보낸 추억이 많으시죠? 재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집들락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집들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서명렬 작곡의 류형관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떠오르는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포근하게 닿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달력에 새겨진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달력을 전해드립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전해드립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꽃길, 여름이면 싱그러운 푸른잎이 우거진 길,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길, 바로 과수원길입니다.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과수원길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의 호미에 깃든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호미로 읽어낸 우리의 삶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호미를 전해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 한 박스는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이불 한 세트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네 박스 드리면서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 드립니다. 18박스 사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

0: 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이번 우대 활동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본 약을 더 드리면서 여름철 상품을 또 더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용하시면 환자분들에게 많은 이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다양한 질병에서 아주 특수한 효과를 보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우리 호흡기통 질환에서는 폐결핵이 있거나 혹은 천식, 예, 여전히 다 잘나지 않는 병들이죠. 그리고 만성기관지염이 있거나 혹은 여러가지 눈질환이 있거나, 예, 혹은 신장염이 있거나 고혈압하고 심장병, 당뇨병하고 소화계통질환, 관절질환, 암 등 이런 모든 질병에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쉽게 질병이 걸리지 않게 체질을 개선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계절성 질병이라든가 류행성 감기를 예방하는 데서는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620년 전부터 아주 귀중하고 비싼 고산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수태마에 고사했습니다.
1: 네.
2: 눈이 나쁘지, 심장이 나쁘지, 거기다 폐렴이 나빠졌지.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폐렴 했습니다.
1: 네.
2: 그러고 나면 맹이 뚝 떨어지고, 그도 예, 심장이 가는 거는 또 예, 그도 이 관심병하고 심근경색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때는 예, 이 맥박이가 43, 45, 여기를 갈 때는 숨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지면.
1: 네.
2: 때문에 고생했다는데 이 동충하초를 쓰니까 예, 지금 예, 그 동시에 하나도 없이 맥박도 이거는 55, 60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목에 가래 붓고 그렇게 기침 나고 그랬던 게 따닥 이렇습니다. 그게.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고도 냄새 나고 깡치도 나가고 소변 누기 힘들고 이랬다는데 지금 소변도 다 나가고 영 좋습니다 지금.
1: 네.
2: 예, 몸에 붓기 쑥 빠지고 예, 몸이 할까봐 좋습니다.
1: 네.
2: 어쨌든지 이 동충하초도 예, 정말 예, 4,500m 고온지대에서 자라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신기한 약 줘가지고 또 30배 효과 높게 발효시켰지 하니까 그런도 약 효과가 요즘 빨리 효과 봅니다. 약을 써보니까 나
1: 네.
2: 그렇게 약이 말아야지 든지 다른 약을 주르주르 세워놓고 쓰면서 어느 약을 먹었던가 아이 먹었던가 이래는 게 지금 그 약을 다 끊어버리고 동충하초 한 가지만 쓰니까 나의 약 먹기도 간편하고 뭐 약 먹을 근심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우리 형님이 있잖아, 예, 또 부위 와서리, 병원에서 출연하자마자, 그래서 이 동통화초를 인춘대도 쓰겠대. 누워서 이 화장실 출입을 못했습니다.
1: 네.
2: 소변 받아내던 게, 지금 이건 야덥다 그랬었는데, 예, 바깥에 나가서 운동이라 하고, 예, 어저께부터는 발리추 붙은다고 소리, 들어와서 자라, 아세요까?
1: 네.
2: 예, 이 발리추기 이렇게 들킨다고 소리.
1: 네.
2: 이 팔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무리는 됐거든요. 원래 간다 이거는.
1: 네.
2: 오 그러니까 이 후에도 영 좋은 약입니다.
1: 예. 중풍 후유증에는 예, 그저 한 6개월 이상 되면은 그 선명한 효과로 본다. 예.
2: 이건 야덥다 했으니까 나의 그 양에도 처음에 나와 조금씩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씩 그냥 대접시겠지만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
1: 예, 중한 분들은 두 번씩 잡으면 좋습니다. 예.
2: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예, 하루에 한 번씩 대서 피기는 것도 예.
1: 네.
2: 식사도 잘하고 바깥 운동도 나가지 말래도 그냥 나가 운동한다 지금.
1: 네, 요즘은 많이 나가면 좋습니다.
2: 예. 네. 오, 용 어쨌든지 이 동초화 저를 써보면 예, 신기한 약이고 예, 숨을 쑥스러운 모든 배인 자꾸 다 떨어지고 하니까 영 사는 보람 있는 것 같은다.
1: 예.
2: 약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고 약이 말을 한다고 병이 많으니까 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동초화서로 이번에 또 새도 우대할 때 또 영 좋은 것 같아. 우리 형님이 오늘이 18곽 배달 받겠단다.
1: 예, 18곽에는 23곽을 드리면서 1,980원 하는 이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2: 예,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당초하 절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기 혈압도 조절해지고 폐렴 자꾸 왔다가 하고 지금 빼시면 있는 사람 심률도 고르지 그래야 또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소화량이 달아야지 암에 특히 소변 차수가 하다가 눈에 좀 썼는데 써보니까 많이 나사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혈압 조절해지는 것도 많이 났고 물상이 2월 밤을 기침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심률도 고르지 같은 것들도 많이 엄청 되고 소화량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도 어떤 많이 밥맛도 댕긴다 이게
1: 네
3: 자수들이랑 특별히 다 닿던 것들도 많이 나사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18도 빵급 배달받아 계속 쓰다고 된다
1: 이게.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전통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이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호흡기 질환하고 피로 해소, 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데서는 최고의 약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좀 피로하거나 또 힘을 내는 데서는 좀 나는 영 피로하고 맥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두부수령이 수바란다.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 먹고, 예, 많이 효과 본 사람입니다.
1: 예.
4: 예, 이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정말, 예, 바가 수리도 못하고, 온갖 병이 다 있었습니다. 나는, 예.
1: 예.
4: 그런, 이 방송국에 있건, 방송 광고나, 그래서 좋단 약은 다 써봤습니다. 나는, 예, 수술 여러 번 받고, 저 대도 나쁘고 간 담낭 다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발을 못 떠던 사람이 지금 예, 영 좋아졌습니다. 나는
1: 예.
4: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이
1: 맞습니다.
4: 이 약 저 좋은 게 좀 회사에 있는 것 같지 않다.
1: 예.
4: 그래 뭐도 예, 너무 좋아할까. 그것도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이나 낮에 들으려니까 그런 이 삼복지가 아니면 좀 누가 가면 더 좋다까 아이 그래 그런지 더 정신이 난다 정말 예. 한 번에 아침에 두 봉지씩 그래 먹을 거야 예. 영 정신이 난다 그래서 모두 옆에서 무슨 약 먹어서 이렇게 효과 보는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예. 모두 내 먹은 약 자꾸 먹어봤음 해서 내 사람들이 많이 여러 사람 나눠줬습니다 먹어보고 모두 좋을까 또 많이 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너무 다 녹아줄까 나다만 이번 할 때 좋습니다 예.
1: 네.
4: 영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이때까지 그런 할 때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좋을 지게 계속 신체를 보장하자면 아이 그래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4: 이번에 열려둘까 그런 싸는 그 할 때에 저기다 당해주는 할 때 참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1: 예, 네. 요즘에는 우리 양기가 삼보관에는 제일 충족하죠. 예. 우리 이 만성질환이 있거나 내세가 있거나 오란 질병, 퇴행성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다 양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양기를 보충해주면은 이 정기가 왕성해지면서 병이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삼보관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데서 더 다른 계절에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로 본다.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0: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적응성 물질입니다. 예,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효능이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어떤 스트레스든지 잘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심신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인체는 일단 이런 압력이 있거나 이 자극을 받으면은 신체의 균형이가 깨집니다. 균형이 깨진다면은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부위부터 질병이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동승하고 들어왔습니다.
0: 예.
2: 저는 전임선 비대가서 수업이 작고 또 수업이 시원하게 못하고 밤 수업이 또 잦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으니까 예, 수업이 잦은 게 많이 생겨져서 수업이 더 시원하게 나오고 밤 수업이 이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요. 고기만 먹으면 설사했단 말인데.
0: 네.
2: 근데 지금 고기 먹어서 설사 안 하니까 좋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꿈이만 해.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꿈도 없어지고 잠도 잔다고 아침에 이런 맥이 나고. 혈압 조절도 잘 되는데, 혈압 이전 높아서 그래 170, 180 이렇게 되는데, 혈압 온전히 120,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0: 네.
2: 이렇게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조금 감기 오고, 여름, 작년 여름이나 감기와 여름에도 감기 오고, 근데, 그러면 감기 오지 않아요. 면역력이 높아, 감기 오지 않아 좋습니다.
0: 네.
2: 그래도 심장도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 치고, 쉽게 놀랐단 말입니다. 근데, 숨도 안 차고, 쉽게 놀라지나고,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집 할머니가 제가 소개해줬었는데, 그분 중풍 환자입니다.
0: 네.
2: 앉아있는 거지. 아마, 아니, 아니, 자꾸 옆을 자꾸 유러간단 말이네.
0: 네.
2: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할 때 때문에 밥이 자꾸 흘러나왔어요. 어째 그런지.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거기다 다리 좀, 한자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데, 지금 그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우리 둘이서, 18건 써서 쓰겠습니다. 둘이 같이.
0: 예. 중풍 환자분들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동충 하초 발해보는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나는 이거 쓴다면 저기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어.
0: 네.
3: 예. 원래 기억력이 조금 전에 한 일도 까빡까빡 이뤄졌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쓴다면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0: 네.
3: 그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혈압이.
0: 네.
3: 그 다음에 정신이 까빡까빡하고 저 현혼증이 나던 것도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래, 우리 노친하고 같이 쓰는데, 이번에 또, 열야드까지 좀 싸자고 그럽니다.
0: 네, 열야드까지는 23과그 드리면서 또, 이 고급 공기청정기를 또 드립니다. 예?
3: 공기청정기.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

0: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저 이 동성한통이 바로 금전에 쓰고 있습니다.
3: 네.
2: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그냥 신장도 높지, 뇌혈도 있지, 니 소화도 잘해야 되니, 그리고 전립선 기대에 있어가지고 소변도 잘해야 나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이 증사 여러 가지 나쁜 증사에 많았는데, 이 동성한통 금전에 쓰면 지금은 증사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2: 예. 그리고 우리 집 노친도 정말 이상해. 비 소화가 안 되지. 무릎 관절이 아프지. 그런데 우리 둘 다 같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좋을 때, 연락도 깎아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3: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반갑습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그 우리 동충 하초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적응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몸을 보존시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에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 인체는 세포로 구성됐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하고 병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동충하초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예, 하나하나의 세포로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활성 성분이가 가장 좋은 예, 이런 공급원이가 됩니다.
1: 네.
3: 예, 여러 가지 이런 성분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오랫동안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예, 이런 질병들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예,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폐질환 치료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고 또 선천적인 면역력하고 후천적인 면역력을 동시에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내장 기능 향상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우리 인체를 보면은 장내 세균들이 사실상 면역 건강과 많은 관련이 있죠. 예, 때문에 이 동충하초는 위장도가 관련되는 이런 림프 조직하고 전신 면역 모두를 개선시켜서 장내 세균을 조절해서 독소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 로년에 병이 많이 발생했다 할 때에는 인체에서 이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면은 가장 먼저 면역 계통이 손상받습니다.
1: 네.
3: 예, 때문에 동충하초를 쓰신다 할 때에는 이 장내 세균 조절이 잘 되면서 독소가 배출돼서 면역력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에너지 수준을 촉진시켜줍니다. 예, 우리 ATP라 할 때에는 인체 세포에서 수요하는 예, 이런 이 능량 허지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1: 네.
3: 때문에 이런 ATP 형태의 세포 에너지를 강화시켜서 활력하고 지구력, 예, 심신 모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예, 지금 우리 로년이 좀 자꾸 질병으로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예, 어떤 분들은 심지어 좀 정신 장애까지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3: 모두 앓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발효 동충

0: 중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이런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 신경도 많이 건강하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항산화 물질이가 기억력하고 몸의 정력을 향상시키고 피로도 줄여주면서 근력을 또 높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벌써 한 70, 60대 후반부터 모두 근육이가, 이 근육 감소증이가 옵니다.
1: 네.
0: 근육 감소증이가 오면서 이어서 발생하는 질병이가 관절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1: 네.
0: 그리고 맥이 없고 소화 잘 안 되고 우리 인체에서 이 근육이가 감소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근데 우리 동충하초를 쓴다 할 때에는 이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저 많은 분들이 느낌, 그 효과가 한 동충하초를 쓴 다음에 이 런앤의 이 신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몸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산화방부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물질도 예, 질병과 노화 방지 이런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은 예,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우리 이 이약 서적에서도 폐암이라든가 또 결장암, 피부암, 간암 등 이런 암세포들이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슐린이 작용을 대체해서 또 혈당 수치도 건강한 범위 내로 유지시켜서 당뇨병 관리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바로 지금 우리 당뇨병도 보면은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증가하면서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여전적이 없다 해도 또 생활 방식이 아주 건강하다 해도 런앤의 당뇨병을 피면에 가기 좀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1: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0: 그렇죠.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당뇨병 관리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다양한 이런 질병에 효과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 예, 특히 항염 작용도 예, 아주 강합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절, 이 무균성 염증이 있는 분들,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는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생활 습관 질환 치료와 예방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습관 질병에서 대표적으로 이 대표적인 질병이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 이런 질병들입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는 혈중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생활습관 질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등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개선에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이 멜라토닌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이런 정신질환을 개선해서 심신 모두를 좋게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에는 예, 아주 뛰어난 이런 혈압 조절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혈압 조절이라든가 또 혈압이 낮은 분들이기도 예,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0: 사람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경야의 농촌의 사시 보내드립니다. 사계절 변화하는 농촌이 풍경이 담긴 가요. 들판의 정취와 농촌 생활의 참모습을 전해줍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펼쳐지는 농촌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볼까요?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물질보다 서로 간의 정과 마음을 중히 여기는 삶의 지혜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총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결실을 맺는 농민들의 모습, 땅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요입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화목한 삶을 꾸려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겠죠.

이어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목장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넓은 목장에 부드럽게 퍼지는 피리소리,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죠. 푸른 초원과 맑은 하늘, 잔잔한 피리선율이 어우러져 자연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강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행복한 순간을 간직하고 그리워하곤 합니다. 지나간 행복한 시간을 회상하며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요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행복한 그 시각을 그려봅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창작된 황상룡 선생이 작사 작곡하신 연길의 밤이요 보내드립니다. 고즈넉한 밤의 분위기와 도시에 대한 애정이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고향산 기슭에서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담긴 이 가을을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인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곤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설령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다음은 석화 작사 홍영아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하니 잠시 마음을 편안히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성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들려드립니다.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에 담은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김인도 작사 손홍범 작곡의 백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입니다.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펴는 이 노래를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려주는 가요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늘리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이 약에 대해서 소개될 시간조차 아주 부족하죠. 특히 우리 이 방송이 20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얼마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약에 대해서 아직도 소개드리지 못합니다. 우대 활동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대 활동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Q10. 이 Q10은 시중에 Q10이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 Q10이란 건 내가 먹어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지, 또 어떤 Q10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보시자면은 일단 Q10이란 게 무엇인가? Q10이라는 거는 품의 Q10입니다. 품의 Q10. 품에라는 게 품의 Q10도 있고 품의 A도 있습니다. 우리 그 심장병이거나 여러 가지 병을 해서 극도로 쇠약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말할 힘도 없을 때 우리 병원에라 입원하면은 품의 A에다가 또 이 시포사이소C라든가 APT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 나고 힘도 나는데 품의 Q10 역시 효소에 속합니다. 효소에 속하면서 우리 몸에는 산소산신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은 생화반응이 진행되죠. 제가 이 말하는 동안에도 많은 생화반응이 진행되는데 이런 생화반응

0: 반응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 후메가 없으면 이런 생화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많은 생화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이 후메 Q10이라는 게 없으면 생화 반응이 잘 못 진행된다. 후메 Q10이라는 거는 생화 반응이 못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히 심장에 영향이 끼칩니다. 심장이라는 게 발동기지 않습니까? 이 발동기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계속 1분에 70차 내지 80차로 돌아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Q10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논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Q10은 제가 한 11년 전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 Q10만 전문적으로 그래서 방송 이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후메 Q10은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예, 저도 이 건일 보시면 지금 수건 이제 쓴지 어디 열흘 거의 가까워 옵니다.
1: 네.
2: 그래서 쓴 과정을 보게다 지금 나는 머리가 이제 지금 항상 허리 뭉텅만 하니 이 증세가 지금 좀 나가는 게 아긴다만합니다.
1: 네.
2: 그리고 항상 이 치매 증세가 겁이 나는데 머리 좀 나가니까 경력이란 게 뚝뚝 떨어지고 마다 못 살아.
1: 네.
2: 그러면서 귀에서 또 좀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심장도 떼어지고 이런데 지금 하나하나 약간 나가진 이야기 남았는데 이래까지 이야기 어쨌든 이게 나는 이야기라는 게 좀 안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1: 네. 예,
2: 나는 이게 어쨌든 이야기를 복심 가지고 지금 꾸준히 계속 관계를 좀 보게 할래야 된다. 나에 대해서 필요하니
1: 네.
2: 굉장히 고맙다. 이상원.
1: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안녕.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Q10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알아듣기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본래 이래서 제일 많기는 심장 근육에 제일 많습니다. 심장 근육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그다음 잇몸 이런 근육에 많은데 이런 성분들이 뭐 본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할 때는 이롭습니다. 근데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17번이 생화 반응이 진행돼야 Q10이 만들어진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는 단내 버시동안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단내 버시동안이?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배워 있습니다.
0: 네.
3: 심장다에서 코에 자꾸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왜 밤에 소변이 배가 차서 잠을 못 자고
0: 네.
3: 그 소변 출입 땡기잖아. 그리고 이 뭔가 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다 나는.
0: 네.
3: 그래서 숙한약을 쓰고 그랬는데 잘 낫지 않아서 이 간내 버싱하니 확실히 여러 복용했는데 이 여러 주약이 제일 좋은 게 위가 아예 아픈다.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던 게 소변 좀 이 지금 이전에 5번씩 밤에 댕긴데 지금 한 3번밖에 안 갑니다.
0: 네, 신염 있는 사람들도 이 약 쓰고 많이 나가십니다.
3: 네, 그래서 이용 좋습니다. 그래 이 그런 주약에 그런 이 뭔가 간에 보시면은 확실히 이 내게는 영 좋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게 대단히 잘 알립니다.
0: 그렇습니다. 25가지 나지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귀한 네. 약재만 해도 25가지가 됩니다.
3: 대단하지.
0: 예. 예.
3: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뭔가 이번에 할 때 쏠 때 많이 사서 그런다 또.
0: 네. 이번에 이 규십도 드립니다. 규십이라는 거는 본래 싸먹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이 규십 요번에

0: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참가하십시오.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맞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주십이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의 그람입니다. 1mg 정도 인체에서 그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20대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만한 성분 우리 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 올라가면서는 점점 부족하죠. 예. 근데 우리 이 Q10이라는 게, 제 있어야 될 성분부터 보다 25% 아래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에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이런 Q10이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 없는 대사성 질병,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게 대사성 질병입니다. 이런 대사성 질병이 늙음하게는 대부분 다 대사가 아예 됩니다. 이래서 이런 Q10은 40대 후반부터는 다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 심장에 관해서 우리 의학에서는 많은 일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개라든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다 개를 많이 잡아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도수로 만든 과정에서도 우리 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 도수라는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10이 이런 생물 실험은 개구리 가지고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곧만 떼놓으면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거기 몇초 못 가죠. 예? 심장을 떼내놨으니까 몇초 못 가는데 서죠. 심장이 멈춰선단 말입니다. 그럴 때이 Q10을 그 위에다가 쏟아놓으면은 Q10이란 건다 액체입니다. 대부분이 그거 쏟아놓으면은 섰던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거볼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마스코니 보스라는 쓰고인데 난이 심장이 어째 이랬습니까? 지나고도 통이 처음 다녀, 심장이.
0: 네.
3: 그다음에 손이 다시 손이 올라요. 자꾸 놀라지. 가슴이 침침하다 됐을 때 어떻게 해서 놀지 말 못하겠어요. 그래, 위가 나빠갖고 소화제 밥을 못 먹고. 늙음하게 쌀이 막 돼가는데 밥을 못 먹고, 예, 내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네. 기억력이라는 게 없지. 매력이 약한데, 감기 자주로 걸리지. 감기 걸리면 없이 떨어져 앉지. 그래서 빛이 나지, 열이 나지, 정말 죽을 것이지. 그래서 사병사 쓰다가, 밤새 내 특히 더 나서다가 또 밤에 잠을 잤어. 그래.
0: 네.
3: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래다가 이건 이것이 하는 거, 마저 바빠갈까 써보다 보니 또 봤는데, 지금 효과 나는 게 좀 알립니다. 그래서.
0: 알리죠, 예?
3: 예, 그래서 내가 좀 이왕 좀 기술 단기 쪽으로 써보려고. 어디 일할 때 좋을 때 돈 배달 받으려고 돈 올립니다.
0: 네. 어디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 후미 Q10도 드리고 약도 더 드리고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후미 Q10은 40대 후반 되는 사람들, 뭐 20대는 먹으란 말을 안 해도 됩니다. 40대 후반부터 특히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는 꼭 복용하자 이 말입니다. 예, 심장 근육 영양제입니다. 개구리 심장 같은 거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멈춰섰던 심장도 다시 Q10을 주게 되면은 벌떡벌떡 뜁니다. 우리 몸에서 이 Q10이라는 게 심장 근육에 제일 많으면서 심장 근육 영양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근육 보시면 심장에도 아주 좋고 특히 뇌 조직에도 좋지만 이거는 중약이고 건뇌보신화는 중약이고 Q10 같은 거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 어떤 중약에도 없고 또 Q10에는 또 그 우리 건뇌보신화 같은 성분이 없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제일 그 심장병 환자들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아니 맞습니까?
4: 예, 예. 저는 예, 우리 아버지가 건네버시 한자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76입니다. 굉장히 건네버시 한자 쓰고 또 소변이 잤던 게 용 좋더란 말입니다. 결국 무릎 관절장 경우 아파했습니다. 자꾸 이래 두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꾸만 방망이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지금 왜 무릎 관절이 아프단 말도 아예 하더란 말입니다. 예. 우리도 또 어지럽다는 게 어지럽다는 얘기를 아예 하더라 말이나 이번에 무슨 열과 싸면 무슨 교시부 좀가?
0: 예, 이품에 교시부들인데 다 돈 내고 싸먹지 않습니까?
4: 예, 평상시에 다 잡습니다. 예.
0: 예, 심내혈관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거 잡으면 우리 건네보신 안에다 교시부 섞었으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무릎 배합이 제일 잘 된다 말입니다. 예, 이번에 이거 꼭 가지십시오.
4: 그래서 교시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 네.
4: 그 열곽
0: 제대로 열곽 싸시면 이렇게 잠은 고생 했기 때문에 교시부 9통 드립니다.
4: 로인이 싸게 돼서 이 방송 듣고 게임 인터넷에 보내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4: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기습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잡수는 방법은 밥을 잡수는 중간에 잡수드리고 밥을 잡수자마자 잡수시오. 공복엔 절대 잡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공복에 잡수면 다 낭비입니다. 흡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꼭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을 때 그렇게서 기름 먹으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쌀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식업 중간 혹은 밥 잡수자마자 잡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잡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건네보신 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능도 아주 많습니다. 공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첫째 우리 이런 치매 끼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건망증이 있고 기억력이 팍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는 심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혈증이 있어서 벨라벨라 약 다 써도 점점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어야 되고 뇌과병원 약을 나눠주는 먹은 지도 10년 됩니다 하는 분들 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이런 심혈증 치료 약 안땡이라든가 예로라든가 아프졸로 쓰는 사람들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 꼭 이 건네보신 나는 같이 쓰십시오. 건네보신 안에는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꼭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소변이 잦다, 방광염 있다, 신염 있다, 전입증 비대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특히 고파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귀에서 소리 난다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 누긴데 떨기우는 것처럼 불안하다 하는 분들,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약처럼 그 산조인이 들어가고 예 사인이 들어가고 용골이 들어가고 원지가 들어가고 이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서약에는 없습니다. 다른 중약에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약들이 우리 신경 치료제죠. 아무리 명의를 보이나 아무리 시흡병원가요 무슨 병원가 해도 이만한 약 아이오크는 치료를 못합니다. 때문에 실면증 있는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 누긴데 떨구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분들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알깁니다. 그렇게 무슨 약을 써도 아이되던 분들 치료가 아이되서는 이병 저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우리 이 약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익한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0: 지점은 중관전력 5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구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 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 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요 존재하면은 국약 비준 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강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0유로 되고 OTC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으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은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 활동이 12월까지 마감인데 12월까지 마감인 이 의대 활동은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강 구복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교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강 구복액은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얼른가?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2: 나도 이 연기 광고복에 그 먹고 있습니다. 이 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 많이 써도 안 되던 이 연기 광고복에 그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 맛이 없어 밥을 못 먹고 매일 떴대는데 연기 광고복 애고 먹으니까 밥 맛이 있고 밥을 잘 먹고 맥이 난다. 네. 그리고 소변이 영 잦았대는데 그 소변 잦수도 많이 주물어 듣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입니다. 예.
1: 네.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액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네.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0: 네.
3: 이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복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네.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이서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손발이 시리함이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식사로 못해서 계속 부림 꼴꼴하는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 없어지고 전열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이생실에 가서 소비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밤을 못 쉬고 그래도 이래든 게 지금은 소비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잠 잘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3: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도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몸에 검사한 게 이 그러면 보름 전에 아까 그래서 수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이 없어졌습니다.
0: 네. 네,
3: 이 약은 맨발 선택하고 이게 구복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이에요.

0: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제일 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악성에 그 지방간 이송하지니 그런지 자퉁자퉁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다.
1: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0: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다낭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도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써보라고 야 써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들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뭐니까 돈다 다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도도트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돈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유튜브하고 네. 대달 하겠다고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예 예, 알려주세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레일거지 활동입니다.
2: 네.
1: 예, 레일 마감입니다.
0: 그러면 오늘이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위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치 않은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7월 20일 우리 조 일부 보도단위와 문예단체, 공공문화장소를 찾아 선전사상문화사업을 둘러싸고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조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금평문화사상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발전추동이라는 이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이라는 이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조류사상교론을 장대시키고 량질문화공급을 풍부히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도역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8년에 창간된 연변 일본은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일찍 창간된 지구급 당보입니다. 호가복은 신문사 1층 대층에 들어서서 신문사의 개혁발전 역정과 중점 사업 정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일본은 주당의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선전으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조류 여론 진지로서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조당이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정성을 다해 연변의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써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선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과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정보 전파의 모바일화, 시각화, 사회관계망화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순응해 연변일보 심층보도, 청춘연변일보 등 육남 매체 작업실을 설립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알려진 일련의 선전보도를 내놓았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경례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능력, 지식소양, 글쓰기 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시사 초점과 대중들의 관심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분석이 있고 견해가 있으며 무게가 있는 평론, 탐방, 종합보도와 심층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을 더욱 강하고 우수하게 운영하고 플랫폼 영향력을 높이며 전파 피복률을 확대해야 합니다. 양질의 내용으로 독자, 시청자, 청취자들을 끌어들이고 강대한 흐름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호가복은 합성 계획, 틱톡 공회와 연변 우선 생방송실을 찾아 생방송 실황을 지켜보고 영상 제작과 생방송 상품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두 프로의 운영 태세가 양호하고 특히 연변 우선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열람수가 9억 회를 돌파했으며 현지 제품 판매량이 180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른 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 참고하고 프로 설정,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동하고 참신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형제처럼 친근히 지내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전해 여러 민족 대중이 자연스럽게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에 빛나는 면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데 중시를 돌리며 작은 소재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평범한 사람들의 미약한 빛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프로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긴밀히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과 정경화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 각지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어종의 독특한 우세에 의거해 다국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감단은 2022년 틱톡에 입주한 이래 운영 수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선화여 틱톡 연간 종합 인기 순위 10위권, 우수 예술단체상 등 영예를 따냈습니다. 호가복은 온라인 공연 실황을 참답게 관람하고 현장에서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감단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고 연변의 풍채를 과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외부에서 연변을 요약하고 연변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공연을 함께 강화하고 고상하면서도 대중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역작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합니다.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흐름량과 인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에 대한 동경을 품고 연이어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과 연결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 연습을 현장에서 관람하고 일상 운영과 문화 해민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 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 종목을 더욱 훌륭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높은 빈도와 높은 수준의 문예 공연으로 여람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풍경구 및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와 공연과 맞춤형 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도서관을 찾아 운영관리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변도서관은 현재 도서 60여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지능화, 디지털화 봉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선화여 청소년 자체 선택 열람실, 어린이 열람부, 특별 수장 문헌부를 돌아보면서 일상 접대량과 도서 대여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으로 자신을 충전하는 것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장소를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수단에 의거해 고전문헌의 전시와 해설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두터운 서적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체험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고급 커피, 간편식과 차, 음료 등 업종을 질서있게 도입하고 도서관이 단일한 도서 대출 장소로부터 독서학습, 문화체험, 휴식과 교류를 일체화한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도서관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이자 도시의 품격을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전선 가운데서 선전사상문화 전선은 매우 중요한 전선입니다. 경제체제가 심각하게 변혁되고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변동되며 리익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고 사상관념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서 변강민족지역의 선전사상문화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한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에서는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향도와 가치 취향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당의 혁신이론 선전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조류 여론의 인도 능력을 힘써 높이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킴으로써 연변의 도약초월을 추동하는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한 것을 첫째가는 정치적 임무로 견제해야 합니다. 여러 부류의 매체 플랫폼 자원을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통속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리론 문장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소박한 언어로 그 속에 담긴 도리를 투철히 설명하고 항리적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석하며 설리적 내용을 생동하게 풀어내 당의 혁신 이론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단체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문예일꾼들이 연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과 짙은 민속 풍정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역사적 축적과 풍부한 홍색 문화에서 힘을 섭취하면서 선명한 연변 특색과 변강 특징을 갖춘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격려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 의거에 공익 공연, 문화 유물과 박물 전시, 고전 작품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여름적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 혜택성과 고품질을 갖춘 공공문화 봉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도시 서재, 북카페 쉼터 등 대상 건설을 착실히 잘 틀어줘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역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공연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1년에 중대문화관광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문화관광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업종을 더욱 풍부해 연변을 찾아 관광하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0: 휴식과 소비를 즐기는 열조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조치도일꾼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희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우리주 여러 지역은 수해 복구의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주에서는 농업 생산 피해 감소 및 생산 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중 생활 안치와 위생 방역 사업에 힘써 농업 기술 지도, 물자 배급, 환경 소독 등 재반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금과 물자를 기부해 피해 지역을 지원해 농업 생산 질소 회복과 군중 건강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도나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중심은 농업기술봉사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술 전문 인력을 각 촌에 파견해 침수 농경지 피해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구체적인 복구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변주 농업기술보급청소소장 김성혜입니다. 작물별 침수, 내습, 도복 등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분류 시책하고 재해 경감 조치를 세밀히 이행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감소하겠습니다. 우리주 기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자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늘 주기업연합회, 주기업가협회는 전주의 광범한 회원 기업에 창립문을 발표해 수해 복구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이에 신속히 호응했습니다. 길림 어동야급 집단주식위원회사는 어동공업단지 공장구역 부지를 활용해 临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도나시 강남진 토요자촌 수완자촌에서 대피한 피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으며 도나시에 200만 원을 기부해 긴급구조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진달래의약유한책임회사는 도나시에 12,000여 원 상당의 소독액을 기부해 홍수가 물러간 후에 집중소독 작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 중국농업은행 연변분행 및 도나시 지행은 도나시에 생수, 속성국수 등 응급생활물자를 기부했습니다. 최근 우리주 도나, 왕청, 안도 등지의 홍수재해 상황이 완화됐으나 오수오염, 모기 등 해충 번식의 영향으로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습니다. 연일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전문가들이 피해를 입은 도시와 농촌에서 당지 부문과 협력해 전역 환경소독, 위험요소 배제 작업을 진행하며 재해 후 일상방역과학보급 지식을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건강교육과 과장 송천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끓인 물을 마셔야 하며 생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홍수에 씻긴 음식물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끓여 소독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홍수에 잠기거나 씻겨 오염된 모든 식량, 식용유, 남새,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장병을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홍수에 잠겼던 주택은 제때에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군중들에게 소독 살균 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집 앞뒤의 감탕, 생활 쓰레기, 고인물을 제때에 치워 거주 환경을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에 잠긴 바닥, 벽면, 가정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송천설입니다. 홍수가 지난 후 환경이 오염되면서 모기, 개미 등 질병 전파 매개체도 늘어납니다. 방충망과 모기장을 사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려야 하며 주거지 주변의 오수와 쓰레기를 잘 치우고 위생 방역 부문의 살충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홍수 후 개인 건강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감탕 제거 작업에 참여했거나 오수를 접촉한 뒤에는 반드시 제때의 손 세정제와 맑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거나 눈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재해 후 환경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과 가정의 방어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해야만 2차 전염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0: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주 과학기술협회에서 협조한 길림성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지원 전문가 봉사행동활동이 우리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봉사라는 선으로 활용

0: 광시와 도문시의 농업기업을 찾아 벼 재배, 인삼닭 사양 및 유기비료 순환 이용 등을 둘러싸고 현장 기술 지도를 하면서 지방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화령시 동성진 비암촌의 시험론에서 진세 노사이드 전이에 관한 과학시험이 한창입니다. 전문가 봉사단은 논에 들어가 토양과 벼 자람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에는 일반 화학비료가 아닌 도문사양기지의 인삼닭 분비물 유기비료가 사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농민들과 좌담회를 가지고 작물의 흡수 및 전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시험 샘플 수집과 관건 데이터 감축 등의 단계에서 과학적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문시 장난진 흥가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사슬의 상류 단계를 현장에서 추적하고 인삼닭 사양기지와 인삼계란 운송 및 포장작업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사료 최적화, 질병예방통제, 산업사슬 지속가능 발전 및 기술적 병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생산규범 절차를 한층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송학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과학기술협회를 초청하고 길림성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지원전문가봉사단을 조직해 화령과 도문을 찾아 인삼닭과 인삼잎살 특색산업의 모를 받고 수요에 맞춰 현장에서 재배 및 사양 난제를 해결하고 전문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자원을 도입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특색농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우리 주의 향촌지능의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융합의 지간추리 뉴스입니다. 길림성 총공회에서는 성내 화물차와 온라인 예약차 운전수, 속달과 배달, 종사자 등 새 경영 모식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1년 기간의 전문 사고보험을 증정합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일전 증수기 시장가격 규범에 관한 개고서를 발부해 각 관련 업종 경영자들이 증수기 가격 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전개해 상품 가격 책정, 가격 표시 공시, 판매 선전 등 고리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증수기 시장가격 순찰과 집법을 강화하고 법규에 따라 대중신고, 매체 반영 및 검사에서 발견된 가격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공개 폭로하게 됩니다. 연변용종축구그락부에서는 진극강을 임대 형식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남성 정주시에서 태어난 진극강은 1999년 9월 18일 생선수로 키는 183cm,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며 2020년 7월 24일 하남건업팀에 입단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윤율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전국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네, 모양론에서 허리원 구하려고요.
1: 네.
2: 남녀 다.
1: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맞아요. 구하세요.
2: 네. 네네. 전화번호는요?
1: 네.
2: 159.
1: 네.
2: 4433.
1: 네.
2: 2100.
1: 그래요? 2100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모 양로원에서 여성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넓이가 2m 40cm, 높이가 2m 20cm 되는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중고 전자품금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73 3898번 1884473 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요. 네, 남북으로 된 남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요. 겨울에는 열공급이 잘 돼요. 네, 전혀 춥지 않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졸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외에 더문, 룡정, 연길지역에서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 3616번 1389433 3616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 4745번 1394339 4745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네,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 0029번 1804330 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 5007번 156-6227 5007번입니다. 연길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 9279번 1384438 9279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간천사적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 6118번 1384436 6118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

0: 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대모 양로원에서 남녀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모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9121번, 1560-912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덤시 령선 과수농장 가족 사태이고 줄지교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재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이 야산에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터지어서 냉이뱅이 가능합니다.
0: 네.
1: 다음은요, 또, 가정, 보모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0: 네.
1: 예, 알아야 된다는 번호는요, 138-9433-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립니다.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2026년 길림성 양로간호직업기능대회 연변주 산발전이 일전에 주 아동복리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주 및 각 현시에서 온 9개 대표팀의 20명 양로간호선수가 산발전에 참가했습니다. 주 민정국,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주 청공회에서 주최하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주 사회복리원, 주 영리원, 주 아동

국립공립원, 연변대학 간호학원, 연결시 은하양로원에서 주관한 이번 선발전은 우리 주 양로 간호 인원의 직업 풍채와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직업 능력과 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양로 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주시를 두었습니다. 선발전은 리론 지식과 실기 기능을 결부한 종합평가 모식을 채택해 선수들의 전문 소양과 실전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중 리론 지식 부분은 양로 간호원이 양로 간호원 국가직업기능표준 2019년판 지식 요구에 대한 리해 및 파악 정도를 평가하고 실기 부분은 양로 간호원이 노인의 신체, 정신 상태에 맞춰 생활 돌봄, 기초 돌봄, 재활 봉사,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실기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겨루고 교류하면서 새시대 양로 간호 종사자의 탄탄한 전문 능력과 량완 직업 풍모를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지렬한 각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쳐 1등상 4명, 2등상 4명, 3등상 4명, 우수상 8명을 표창하여 업계의 선진 본보기를 세우고 종사자들의 진취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쟁성, 전문성과 선발성을 겸비한 이번 대회는 우리 주 양로 간호 업계가 기능 교류를 진행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후속으로 우수 선수 4명을 선발해 우리 주를 대표하여 길림성 양로 간호 직업 기능 대회에 참가해 보다 높은 차원의 플랫폼에서 연변 양로 간호 대회의 직업 풍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하지만 쓴맛이 나는 오이는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해 코크르피 타신 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합니다. 이 급성 독성은 일부 비소계열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온에 견딥니다.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성이 강합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위장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구토 유도, 수분 공급, 대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크르피타신 중독의 잠복기는 10분에서 2시간 사이이며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위장 불편,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

후유증,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서너 시간 뒤에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저림, 맥박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의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체가 완전히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육량을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나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육을 늘리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아주 진실하게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가격 인상이 곧 된다 합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은 피해가기 어려운 이런 기회인데요. 그러면서 가격 인상 전에 우대 활동이 특별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선택하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70각을 싸면 10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40만 자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특수한 선물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여되는 영양을 사지 원액이 충분하게 만족주는 이런 428가지 영양 활성소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해주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전

0: 말씀한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해도 이번에는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눈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인데요. 한각에 598원인데요.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뺑치료에서는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심각한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상 소변소 종합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한 가지 해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명서방 그런 효과를 보는데 12각에 12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 여름 잡아서 몸 늘상 불편해서 고생했는데 입었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림지진하던 게 오림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 딴 거 보죠. 나는 이 귀에서 소리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런 고생했는데 구리약 써도 아이 되더니 이번에 이 사지원에 그냥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귀 잘 들리고 그 소리 나던 게 없어졌어요.
0: 그렇죠. 녹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녹경 직접 건파증 권리합니다. 그런데 녹경은 혈압이 무섭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혈압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 혈압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건파증 좋아지니까 귀에 소리가 없어지고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죠. 예.
2: 야, 약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아주 편안합니다. 다리 가볍고 몸이 가볍고 그러니까 잠도 영 잘 다 되니까 잠은 내 수면절이 이번에 뛰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죠.
2: 아유, 뭐
0: 큰 효과죠.
2: 못 잡댔는데 야, 정말 효과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명서방은 우리 이모가 예, 눈이 나빠서 항상 어제 밖에 나가면 눈이 희미하고 예, 잘 보이지 않아 영 고생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그거 우리 이모는 이 오래 썼습니다. 한 1년 썼습니다. 이거 눈이 돼서. 근데 지금 그 희미한 게 지금 하나도 이렇다 되니까 그러면 눈이 막 지고 눈물 나는 건 완전히 이렇고 눈이 항상 침침하고 답답하던 게 이렇다 되니까 영 좋다.
0: 그렇죠. 세계를 예. 보는 그 시야가 좋아지니까 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예.
2: 그래, 이번에 저기 활동이 좋을 때, 둘 다 이래, 오늘 대답하자. 그래, 전화 드리자.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건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사지번에 한 가지 답문합시다.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에도 이제 한국의 신우가 지금 예, 혈압도 높고 어지럼증도 나고 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 소화해야 되면 식사를 못한다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사지원에 좀 부채서 보내자고 그랬는데 어디 보낼 수 있을까?
0: 얼마라도 갑니다. 지금까지 해관 지나는 데는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데 기본서 부채 보내는 걸이 액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부채 보내세요. 예. 그런데 네. 너무 좋을 겁니다. 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네. 분들 가운데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 그런데 보충해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인삼 녹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 은행이 B20배 효과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국제적으로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부채 보내세요.
3: 예, 그래요. 예. 그래 뭐 오늘 배달 받았으리 주식가게 이제 100강 둔다 했죠.
0: 그렇죠. 예. 주식가게 100강에 예. 따라갑니다.
3: 예. 그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0: 예, 그렇게 하세요. 99원에 70각을 싸면 되는데 그게 100각을 1배 한 4, 50% 무료로 주게 되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진사지원에 걸러서는 한 반년 넘게 그냥 꾸준히 먹어왔습니다. 나는 예, 혈압이가 그냥 온정한 데서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예, 잘 낫지 않고 했는데 이 진사지원에 걸 먹으면서 예, 혈압이가 영 온정됐습니다.
0: 그렇죠.
4: 예, 혈압이가 온정한 데면 예, 맥이 떨어지니 그냥 머리가 쉥 하고 정신 많이 나고 이런데 지금 이 온조림에는 영 정신 남다 벌써 고뿐합니다. 몸이가 이 혈압이 온정되고 하니까
0: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심장이 막 후들후들 떨리는 것처럼 이러면 식은 땀 나면 또 맥이 떨어지고 이래

0: 있는데 인증상도 지금 기본 상처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사주원에 먹으면서 이 소화제통도 용 많이 이렇게 받아줬대다에.
1: 아, 기본입니다. 예, 소화가 예, 잘 된다고.
0: 항상 예. 이렇게 사가보면서 소화제통과 용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음식도 좀 많이 가려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 아무렇게 찬 음식 먹어도 예, 이롭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제가 영수도 되나고, 예, 지금 사가겠다고 영수 와줬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예, 아픈데 또 이게 효과가 영수 없을 때다,
1: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아, 예.
0: 예. 항상 이 허리 다리가 아파갖고 좀 날씨 벌써 흐리면 알긴다, 이 무릎 관절이가 막 통통 생겨왔는데, 예, 이 증상도 정말 지금 좋아졌습니다.
1: 건파지 좋아지니까 골격이 좋아집니다. 예.
0: 예. 이래서 내, 뭐, 이 사지원에서 내가 아마 약중에서 선택이가 영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1: 너무 선택 잘 했습니다. 예.
0: 예, 꾸준히 쓰려고 오늘도 배달, 이 지금 활동 절대빈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번 활동 놓치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사지원에 얻어는 5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 약에 내 쓰던 중에는 최고입니다. 첫째의 혈압 조절이 영달된다네. 이거 먹기 전에 혈압이 자꾸만 160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3: 근데 지금은 제 먹어도 130, 128 딱 정상입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고리 헷갖고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사지원에 신기하게 이 심장 영달 도와준다.
1: 심장 가운데 혈관에는 알아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3: 나는 심장이 자꾸 누기게 떨기는 것처럼 후두두한다. 그래서 한해 한 번씩 또 중약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장 때문에 중약 아이 먹어도 이 짜지원에 먹을까 심장이 후두두하던 게 우선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심장은 일단 그러니까 증상은 나타나는데 증상이 벌써 제거된다는 거 효과성을 충분하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 그리고 얘 또 신기하게 나는 생각 다 했는데 이게 밥이 어째 그리 맛있습니까?
1: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3: 잘 됩니다. 내 예. 원래 위축성 위험이 돼. 아, 소화 잘 아이 됐습니다. 또 얘 별났을 때다. 또 작년에 먹던 약이 뭐 좋아서 썼는데 그 다음에 1년 먹었더니만 그 다음에 말아줬던 게 신기하게 사지원액이 또 살가둔다.
1: 네.
3: 야, 신기합니다. 걔 밥 잘 먹을까 얘 맥이나고 얼마 돈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우리 언니는 또 이명서 봤습니다. 이매자입니다. 예. 그래서 눈이 부옇게 아이 보이고 그래서 얘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2년 동안은 괜찮던 게 또 재발하는데 네, 그래랬습니다. 한번 수술하자면 지금 눈꼬리래야 5천 원이지 좋은 건 많아이들한다.
1: 인공정체가 예, 그렇게 비쌉니다. 예, 인공정체가. 예. 예, 예.
3: 근데 또 무슨 그거 무슨 써서만 한 1년이나 2년 또 우선 또 쓰는데 뭐 이미 서방서라고 간도 좋아지고 좋다니까 우리 언니 잘 텔레비랑 못 본다. 그랬는데 이미 서방 썼는데 우선은 텔레비랑 사람이 배운단다. 그전엔 올바에 아이 보이던 게.
1: 아,
3: 그리고 시력이 예. 또 올라가지네. 예. 소환 날린다. 이야기 영도. 오늘이 나는 이 지금 사지원에게 얼마 활동이 좋습니까?
1: 그렇죠. 특수함이 지금까지 없었던 활동입니다. 예. 예.
3: 그 다음에 우리 언니는 민서방.
1: 예.
3: 그래서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처방이 좀 다문화다 오겠네.
1: 예.
4: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진단받은 게 희망마고 뭐 색소변세라고.
1: 와, 큰 배입니다. 눈에서는 제일 큰 배입니다. 예, 예.
4: 치료를 한 것들 때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 명세봤으면 어떻게 하는가 참 내봅니다.
1: 잘 물으셨는데요.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동시에 발병하는 백내장, 녹내장, 특히 야맹증부터 시작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동시에 두 눈이 또 동시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신경 위축이라는 이런 시작부터 그런 질병입니다. 시신경 위축하게 되면 5대수 4대양 어디에 완전히 위축하게 되면 어디 가서도 별난 눈병 약을 써도 눈 수술해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을 길게 견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신경이 위축되는 걸 그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중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방이 좋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라 하세요. 예.
4: 지금 이제 활동 참가를 했기 때문에 배달 받다 오겠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0: 눈에 붙이는 고약 또 12각에 12각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사지원에 얻은 한 1년 거기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우리는 예, 두 부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사람하고. 이게, 예, 야, 둘 다, 예, 우리 이거 쓰니까 나 지금 둘 다 얼마나 이게 좋아하겠는지 지금, 이 논현에 와서는 예, 여러 가지 배에 자꾸만 오자니까.
0: 그렇죠. 예.
3: 예, 이래가지고 약이라는 게 옛날에 내 숱한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저 먹고 저 약 저 먹고 했는데, 이 사지 원액 쓰면부터 예, 하나하나 지금 약을 떼기 시작한 게 몽땅 지금 약을 다른 약 아예 먹습니다. 하나.
0: 그렇죠. 예, 예. 특수합니다, 예, 이 제품이. 예.
3: 이 약을 할까나, 여러 가지 여름에는 예, 고루고루 다 좋아지니까, 나 특히 예, 이게 기억력이가 영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기억력, 기억세포가 바로 신경세포의 주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그것도 세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장애가 풀려서 모세혈관이 풀려야 기억세포가 살아나서 기억 잘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 예, 기억력이가 이 논현에 오게 되면 자꾸만 기억력이가 상실되고 떨어지는데 이 약속에 지금 기억력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이 소화계도 위가 안에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십몇 년 고생했는데 미약이라는 게 저도 형편없이 많이 먹었다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후부터 그 미약도 다 뗐습니다.
0: 네, 바로 그렇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양활성소가 428까지 포함됐으니까 네, 어디에 부족하면 거기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3: 예, 소화도 잘 되고 대비라는 게 굳은 게 그래서 어제는 옛날에 산악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번씩 딱 잡아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내일 밤 소변이 저녁에 미래를 해서 밤 소변이 6번, 7번씩 봤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한 번씩 딱 봅니다.
0: 콤파치 좋아졌다는 거면 로경이 5배 효과니까 콤파치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3: 예, 글쎄 말이야. 근데 내 여러 가지 다 좋아지니까 돈도 적게 들고 예, 병도 다 떨어지고, 그 얼마 더운지, 이번에 예, 이 약값 시험 또 올라간다, 올라가기 전에 오늘 저에 70강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우대 활동과 더불어서 그 적적인 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는 이 점은 충분하게 림상 경험에서 나온 이런 그 우점인가 하며 황차 이 제품 자체의 전반 조성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복용하시면 확실한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은 아무리 수술한다 할지라도 네,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이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문득 내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착한 딸, 현명한 엄마, 든든한 가장 등 사회가 정해준 이 알맹이 속에 갇혀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말입니다. 오늘은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 한편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나를 깨워주는 고전,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네, 이 한 줄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뻐근해지지 않나요?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찾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먼저 책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쓴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칼프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시인 집안 출신이라 어릴 적부터 문학을 가까이 했죠. 하지만 헤세는 순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기계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고요. 서점 점원을 거치면서 틈틈이 시를 썼어요. 그러다가 1898년 첫 시집 낭만의 노래로 이름을 알렸고 1904년 소설 수리바퀴 아래서가 크게 성공하면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작가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헤세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독일 국소주의자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글을 신문에 발표했다가 매국노라는 악플 세례를 받았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에서 온갖 욕을 먹은 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연히 칼 융의 정신분석학을 접하면서 해세는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1919명 가명 에밀 싱클레어로 데이미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작품은 단번에 젊은이들이 즐겨 읽는 책이 됐고 훗날 1946년 해세는 노벨 문학상을 품에 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 해세도 우리처럼 상처를 입고 방황하다가 빛을 찾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이름은 에밀 싱클레어. 10살쯤 된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싱클레어라는 아이의 머릿속에는 세상이 딱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밝은 세계, 즉 집, 엄마, 아빠의 품, 깨끗한 식탁보, 포근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어두운 세계, 동네 골목 끝, 술 냄새 풀풀 나는 집, 욕설이 오가는 어른들, 도둑질하고 싸우는 큰애들, 부모님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세계요. 여러분, 어렸을 때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왠지 그 어두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가끔 금지된 장난감이나 남의 집 담 넘어가 더 궁금했던 경험.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이 친구들 앞에서 한번 잘난 척을 했다가 생깁니다. 야, 나 저 과수원에서 사과 훔쳐봤어. 순전히 허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동네 양아치 같은 아이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협박합니다. 오? 내가 경찰에 일러 바칠 거야. 돈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내 인생 끝이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며 눈물 훔치는 모습을요. 싱클레어는 그렇게 밝은 세계에서도 편안할 수 없게 됩니다. 밥맛도 없고 학교 가는 길이 무섭고 거의 며칠을 지옥같이 보냅니다. 여러분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점점 커져서 밤잠을 설치던 그런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날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 옵니다. 이름은 데미안. 싱클레어보다 두세 살은 많아 보이고 눈빛이 뭔가 남달라요. 말하는 게 하나하나 어른 같아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비밀을 눈치채고 프란츠 크로모를 찾아가 혼내주거나 협박해서 싱클레어를 구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마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싱클레어는 오히려 데미안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데미안은 어두운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구해준 사람을 피하다니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고맙긴 한데 그 사람이 너무 강렬하거나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다시 평범하고 편안한 옛집으로 도망가고 싶지 않나요? 싱클레어가 바로 그런 심리였어요. 몇 년 동안 그는 데미안을 의식하지 않은 척 밝은 세계의 모범생 노릇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인생은 도망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싱글레오는 사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꿈틀거립니다. 이유 없는 울렁임, 나쁜 친구들, 술과 담배, 그리고 부끄러운 충동들. 우리가 사춘기 하면 떠올리는 그 방황이 정확히 그거예요. 싱클레어는 자기를 혐오하면서도 그 혼란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만 아이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그 소녀를 본 순간 싱클레어는 아,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붓을 대면 대면할수록 얼굴이 자꾸 데미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습니다. 싱클레어는 사실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데미안을 그린 거였어요. 그렇게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찾아 헤맵니다.

데미안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적혀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편안한 껍데기에 갇혀서 죽지 마라. 아파도 좋으니 한 번쯤 밖으로 나와봐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얼굴을 찾아라. 이 한마디에 싱클레어의 모든 방황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다시 만나고 데미안의 어머니를 소개받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엄마처럼 포근하면서도 삶의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와 대화하며 점점 진짜 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우죠. 그런데 평화는 길지 않아요.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는 군대에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옆에 데미안이 누워있어요. 피투성이지만 눈빛은 평화롭습니다.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는 떠난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면 내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데미안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데미안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싱클레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즉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해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미안은 내 안에 이미 있다고.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데미안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살아간다고. 데미안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 책이 10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책은 시대의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대전 후 전장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해세는 말했죠. 인간은 제각기 누구나 자연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시도이니 집단이 대열로기에 휩쓸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운명을 살라고요. 당시 청년들이 얼마나 울며 환호했겠어요. 마치 해세가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요.

영어로 정신분석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해서는 칼 융의 이론을 빌려 우리 안에 밝은 나와 어두운 나를 부정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병이 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성숙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소설을 넘어 마음속 지도를 그리는 심리 드라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나를 잃어버린 엄마, 직장에서 방황하는 아빠, 은퇴 후 허전한 어르신, 대학립시에 치여 사는 청소년,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남의 시선, 사회적 규칙, 두려움, 게으름이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서요. 그런데 데미안은 속삭이죠. 두려워 마라. 내가 알을 깨려고 할 때 세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밤 잠시 소파에 앉아 이 책을 펼쳐보세요. 처음 몇십 페이지만 읽고도 마음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깊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예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은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대하시고 제때 잘 구매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을 쉽게 풀게 되게 있기를 여러분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방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구복액으로 되어 있으면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대 정책을 설명드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15곽에 20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곽의 가격이 17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곽에 490원인데요. 구복과 외용약이 1대1로 따라갑니다. 구복약 한 곽에 외용약 한 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은 20날 동안 복용하고 바를 수 있는 이런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곽에 15곽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곽의 가격은 200원 저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백자방 구보객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0: 지미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특점을 충분하게 살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한 뭐 기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골고루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 이 여기에 응해서 성도화신과학기술집단에서 직접 노령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오히려 기타 기관에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기타 기관을 골고루 돌보는 차원에서 노인성 질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 백자방 구복액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전달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백자방 구복액은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채하수어, 인양호,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천년 약재로 되어 있으면서 첫째는
1: 네, 선생님 잠시만요. 저를 봤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건망증이 심하고, 예, 그리고 그 녹음실 불쥐가 심해서 이 머리가 흐릿해버리나다 뭐 앉아서나 전화하고도 빙빙 돌아서 끝이 없었습니다.
0: 아, 예.
2: 혈압조절이, 예, 혈압조절이 내가 차가 살구시 돼서 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슨 약이나 세 번씩 먹어도 아이들이 어떨 때는 올라가고, 예, 청약을 먹어도 아이들고 땡기려 해도 아이들고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백자방 그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편안하고, 예, 그리고 반 시간 시간 두고서 그래 자고는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경력이 상식됐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예, 그리고 아 소화가 잘 되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그리고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몸이가 예 부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많이 부들었습니다. 진행형 약하던 게 거기다가 예 투골펜도 아우 정말 차지게 아예 아픈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예, 투골펜은 먹고 다른 약은 예 소화할 거죠. 위를 자극해서 그저 먹다가는 말고 먹다가는 말고 약은 얼마 줬더랬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예 되던 게 이거는 위로 대비 도와주고 소화가 잘 되고 예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예 혈압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용 잘 자고 예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그래 아프던 사람 같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인생이 예, 그렇게 아파서 그 천근만근 바로도 개구나 뒤던 게 어제는 그래도 활동도 하고 5천 번씩 걸고 할까 얼마 됐습니까?
0: 아 그러면
2: 생명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합이 잘 되놓고는 예 약이 맞고 하니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사람 정신하고 그래 좋아질 때에 또 활동도 영 좋구만요.
0: 그렇습니다.
2: 그래 배달받자 두 가지 배달받아서 예 쓰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 잘 이용하시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저기, 네, 지금, 예, 우리 삼촌이 대리돼서 지금 문의를 하는데, 우리 삼촌, 저기, 뭔가 위가 좋지 않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 저기, 밥을 이렇게, 모래알 같은 게 밥을 남기지 못하고, 예, 먹이 걸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좋아야 되고, 예, 그냥 배부고 아프고 트림 나고, 예. 그래, 밥맛이 또 미녀 없어서 죽을 조금씩 잡수고 그랬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병원에 가서 그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예, 축도염이 있고, 예, 그 위축성염이 있고, 미란도 있고, 예, 그렇다면 기렵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0: 예. 그게 유관되는 치료를 받고 계시죠? 예, 예.
3: 예, 예 그랬는데, 그, 아이 낳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 약이 잘 많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위약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긴 먹었습니다.
0: 예.
3: 근데, 그렇게 그것이 원치 않으니까 자꾸 재발하더란 말입니다. 낳다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방송 듣고서, 예, 백자방 썼답니다.
0: 예.
3: 우리 삼촌, 예, 괜히, 그 방송 이렇게 말, 얘기를 할 줄 모르고 부탁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 그거 썼는데, 그거 쓰니까, 예, 그, 밥이 그 먹물 너무 하던 게 밥을 넘길 수
0: 그렇죠.

0: 노인성 질병 가운데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순 소화계통에서 소화계통으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문제 가운데 심장 功能 약화로 인해서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종합치료 가운데서 우리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황정이나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뭐 소화공능도 좋아지고 기타 교환도 덩달아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1: 그래서 위는 예, 많이 편해졌답니다, 지금.
0: 그렇죠.
1: 예, 이게 몸이 예. 그대로고. 그 다음에 예, 관절이 예, 시관제가 좋지 않아서, 예, 그냥 뻣뻣하고, 예, 그, 붓기고, 예, 그, 저, 보둥다리처럼, 그렇게 보둥다리처럼 그랬네.
0: 그렇죠. 예, 예. 지금, 노화라는 게, 그, 골격의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백자방 구보액 이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이 점이 좋은데 그러나 황차 골격통은 골격통으로서 꼭 주요 성분이 포함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두골테라는 제품 자체가 네. 특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네.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1: 예, 그래요. 좋답니다. 그러면서는 약도 이제는 거의 떨어졌지 그 활동한다는데 그거 부탁해서 빨리 배달하게 해달라 이래더라 말입니다.
0: 두골테를 말씀하는 거죠. 이제 관절통에.
1: 예, 배달이랍니다.
0: 그렇죠. 백자방 구복액과 예, 두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배달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예. 501775 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75번이
0: 네.
2: 네.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백자방 구박약의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널리 사용되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두골대 쓰는 환자입니다. 두골대에서 반년 넘었으니까.
0: 그래요? 예.
4: 예, 위도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먹고, 바르고 할까네. 이거는 다 이 약이가 이게 인간한 약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또 이 무슨 거예요? 고가약 먹으면 위부터 상하든, 이건 위부터 이제 도와줘가지고 좋아서 이렇게 밥으면서 웃으면서 잘 먹습니다.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4: 네, 그랬고, 다른 약이 연한 용도였습니다. 네, 그 뭔가 그 냄새도 없고, 바르고, 이렇게 자꾸 예, 손가락 끝도 이렇게 자꾸 닦으면서 이렇게 고거 이렇게 왔다 갔다 마사지 할까네. 용도수 게 하루에 두 번씩 바르고 이랬까, 예, 그것도 또 예, 같이. 고추하고 소가 같이 지으라고 뒀을 때.
0: 그렇죠. 이 제품의 네. 특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 먹는 약은 또 없고, 뭔가 개미를 한 개 제품입니다.
0: 네. 흑개미를 예, 그러니까. 주요 성분을 예. 했죠. 예.
4: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예, 개미랑 약이 또 힘이 없는 쓰임까.
0: 그렇죠.
4: 예, 예. 야, 정말 그 작아도 정말 이게라 방축도 막 그 뚫고 들어간다, 지금.
0: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예, 예.
4: 물론, 예, 방축은 그 얼마나 그게 왔는지는 매일 처음에 마음에 그런데 그거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힘이 얼마나 센가 알고 있고 선생님 말씀하거나 작은 이렇게 뭐니까 주말하자 그러니까
0: 예, 그렇죠.
4: 힘이 있었다 이 배려 벌써 아이 아픈 턱 먹구나 골다공증 여기 심합니다 서로
0: 예.
4: 예, 굉장히 사실 다 아프든지 아프지 않은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하고 이번에 우리 할때 내서 싸서 하신다 한번더 싸서 먹자고 공고 계단을 하자고 그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할때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2: 네.

0: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저도 백사방 구복액수는 한답니다.
2: 아, 그래요? 예.
1: 예, 오늘 한 반년 정도 먹었습니다.
2: 예.
1: 예.
2: 반년 썼으면 확실한 효과성을 많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1: 효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2: 예.
1: 예. 오늘 수선이 힘들다는 게 혈압이 좀 이렇게 조절 달라졌단 말입니다.
2: 예.
1: 혈압이 파동이 좀 심했습니다.
2: 예.
1: 그러니, 그래서 가슴이 계속 후두두거리고, 이렇게 그러면 잠이 잘 못 잤단 말입니다. 잠, 가슴 후두거리면서.
2: 예.
1: 깨고 잘 때는 자꾸 식은땀 흘리고, 그래서 전화기 누구면 그냥 꿈이 됐습니다.
2: 예.
1: 난 꿈기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머리, 그래서 빠개지는 것이 아프고, 그래서, 그래가 아까 약을 많이 썼는데, 약을 인해서 무슨 다른 반응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관이 약 쓰다가 너무 말아야 되나 약을 자꾸 바꾸긴 바꿨습니다. 근데 효과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2: 많은 제품은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예.
1: 예. 근데, 그러면서 예. 이 경력이란 게 미네하고서 다 상실의 경력도 없지, 미네 이 증상이가 이 막 우중 증상 그 정도까지 거의 됐습니다.
2: 아, 예, 심각할 예,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1: 예, 이렇게 어려 예. 알타나이까 이 정도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듣고서 있는 이 백사방 구복에도 이거나 좀 먹어보자 해서 이거 먹은 게 지금 혈압 조절이 대단히 잘 된다. 예, 잠을 잘
2: 그렇죠.
1: 잔단 말입니다.
2: 예, 예.
1: 네, 잠을 못 자서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해서 그리고 고생스러웠는데 잠 잘 자고 지금 밥이랑 너무 맛있습니다.
2: 예.
1: 예. 그렇게 생각밖에 또 이게 소변이 이래, 거품이 나가고 소변 잤던 것도 그 증상도 지금 해결받고 있습니다.
2: 이 제품 자체가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서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 차수가 많이 드물어지고 한 번에 나간 양은 많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리고 이제 추위 세게 탔단 말입니다. 추위로.
2: 예.
1: 이 여름이라면 이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2: 예.
1: 그런데 지금 이 냉면 먹어도 괜찮은데 냉면만 먹으면 이렇게 감기 증상처럼
2: 예.
1: 겁이 나서 못 먹었다 말입니다.
2: 그렇죠.
1: 결국 이게 몸이 좀 더워진 것 같습니다.
2: 바로 그렇습니다. 한습을 몰아내는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이 한 가지 가지고 이 여러모로 용 몸이 요 좋아지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면서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2: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겠다며 기본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새롭게 시작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아주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면 좋은 효과는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선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먹기도 편리하고
2: 그렇죠.
1: 너무 좋습니다.
2: 하루에 한 번만 딱 빨대로 빨아서 주무시기 전에 예. 그러면 좋은 특점을 많이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1: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예,
0: 네,
2: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이 그걸 패러 쌌으면 좋겠는데 더 작아서요. 이제 말하는 게 그 여섯 가구 쌈은 그거 이제 며칠을 넌 실현할 수 있다.
2: 아 여섯 가구에 네 가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 가구니까 열 가구니까 한 반년 잘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고 바르고.
3: 반년이 됩니까?
2: 예, 예, 됩니다. 예.
3: 아 반년이에?
2: 거의 됩니다. 예, 예.
3: 그러면 쌀까 생각.
2: 예, 여섯 가게 네 각을 드리는 거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좋게 되면 진을 벌어서.
3: 여섯 가게 3,600원
2: 거의 되지. 우리 30. 여섯 가게 되면 한 3,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원 드려만 합니다. 거기 네 각을 물어 주게 돼 있으니까 예, 열 각인데. 네,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2: 예.
1: 저는 두부 계를 쓰고 있습니다.
2: 아, 좋은 제품이죠. 예.

0: 무슨 문제가 예. 있습니까?
1: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어서 예. 아 그래서 예. 이 약은 맛있었지만 예. 선생님이 강의 듣고 제게 이게 맞겠다 했었었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0: 예.
1: 원하는 예. 이게 쓰기 전에 예. 골다공증 예. 무릎에서 예. 배가 또 어디 난 것처럼 흔들어 놓고선 또 앉아서 했다가 살랑살랑 걷고 이랬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예. 앉거나 일어날 때는 예. 그저 무릎이 통째 나서 아파서 대고 앉고 대고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예. 지금은 예. 이 그걸 데렸으니까 예. 아 일을 자고 가장 일을 더구나 도우면서 예.
0: 아 그럼요.
1: 예. 무릎이 예. 힘이 옵니다.
0: 예.
1: 힘이 오고 예. 효과가 영 빠르면서 예. 다른 약보다 예. 빠른 아, 더 이게 먹으니까 다른 약보다 안심입니다. 더 낫은 게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수 제품입니다. 예.
1: 예. 그래 이 약은 먹고 또 바르고 하니까 바르니까 나 시원하고 진통도 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먹고 하니까 효과가 치료가 영 잘 됩니다.
0: 예.
1: 저는 예, 약을 또 마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약이 없으면 싸려고 하는데 아, 어느 때까지 할까 합니까?
0: 한 많아서 일주일 그 남짓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1: 예. 예, 알았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난 다음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이렇게 한 결과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던 분들이 기본으로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바깥 나들이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인해 가지고 누워있는 게 편하니까 항상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소파에 앉아있고 텔레비나 보고 이랬던 분들이 이 제품 투골테를 쓰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바깥에 많이 출입하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자기 약방에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가기 약방에 가기도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절통 때문에. 그런데 이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 활락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캡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막히게 되면 통통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 경락이 잘 수통되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드시면서 경락이 때때로는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이런 차원에서 힘들어지는데 특히 이 제품 투골테는 간과 권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주약에 권팥은 신주골로 되어 있습니다. 권팥은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준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간은 간주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근육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팥은 골격을 많이 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 권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어디에 아프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아프다면 무릎 관절 뒤에 물혹이 생기거나 발목이 아프다면 발목이 탱탱 부어나거나 혹은 이 고관절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고관절 이 부위가 자기 붙고 붙지 않은 것 내 감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어디에든지 관절통이 있는 이런 그 부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왕왕 부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간과 권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면서 특히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관절통 제품 투골테를 썼는데 혈압이 조절받더라 여기 방귀란 성분 자체가 노인성 질병 가운데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혈압을 온정시키면서 관절통은 그 무균성 염증입니다. 보통 염증이라 하게 되면 항균소를 많이 쓰게 베니실린 마이실린 이런 거 많이 쓰게 돼 있지만 해도 홍매소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쓰게 돼 있지만 해도 관절통은 오히려 그런 것과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래서 무

0: 유연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귀란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제거해주는 데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황차, 여기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풍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친주란 성분 자체도 역시 습열을 쳐주고 관절통을 해결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절통은 큰 난제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를로 구셀로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골격이 노화를 막아주고 해결해주는 데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특히 흑겸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충분하게 잘 이해가 되신 걸 알고 있는데요. 흑겸이라는 성분 자체는 아주 맥의 그 다리가 모두 6개입니다. 한짝에 3개, 3개, 3에서 6개인데 발동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체중이 몇천 배 되는 이런 물건도 끌고 들어가는 자기 굴러 들어가는 거 보면 놀랄 정도로 개미가 힘이 세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들다면 단순히 골격만 좋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거기에는 꼭 그 근육이 서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두 주일만 깜짝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당신을 외딸로 서라 하게 되면 서기 힘들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근육이 다 위축했기 때문에. 이래서 두 주일만 딱 누워있다면 5년 내지 10년이 근육이 위축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하게 간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까지 함으로 인해서 투골태를 쓰게 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관절통을 풀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이미 임상 경험을 제일 적게 해도 몇 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아서 나온 제품이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열심히 추천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스스로 믿는 힘과 끈기를 알려주는 창작 동화를 준비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을 관리하는 법과 올바른 신발 착용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수아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주변의 풀과 나뭇잎 사귀에 숨겨진 신기한 비밀을 탐구해 볼게요. 그럼 경쾌한 동요를 듣고 방송을 시작할까요? 동요 어여쁜 나비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꽃밭 한쪽에 날개가 다른 나비들보다 얇고 약한 나비가 살았어요. 꽃밭 축제에서 멀리 떨어진 꽃산까지 날아가 꽃구를 가져오는 경쟁이 열렸는데 다른 나비들은 내 날개로는 그 먼 길을 절대 날지 못해 포기해 라고 비웃었죠. 작은 나비는 속상했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짧은 거리부터 천천히 날아가며 날개 근육을 키웠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의 방향을 익히며 비행 연습을 반복했어요. 힘들어 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축제 당일 작은 나비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이용하고 지칠 때는 꽃잎에 잠시 쉬어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꽃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나비들도 작은 나비의 끈기에 감탄했고 작은 나비는 약한 날개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너와 나는 의존 형제를 들려드립니다.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의 올바른 착용법과 관리 습관을 알아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매일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고 밖에서 뛰어놀죠. 신발은 발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물건인데 잘못 신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발이 아프고 자세도 나빠집니다. 그럼 신발을 바르게 착용하고 관리하는 습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신발끈은 꼭 단단히 묶어주세요. 끈이 풀린 채 걷다가 넘어지기 쉽고 발도 신발 안에서 흔들려 발가락이 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을 꽉 조이거나 너무 헐렁한 신발을 계속 신지 마세요. 발이 자라는 어린 시기에 맞지 않은 신발은 발 모양을 변형시키고 걷는 자세까지 망치게 됩니다. 셋째, 집에 돌아온 뒤 신발 안에 먼지를 털어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두세요. 비에 젖은 신발은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야 신발이 변형되지 않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습관 하나로 발 건강을 지키고 신발도 오래 쓸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평소에 신발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비에 젖은 신발을 어디에서 말려야 변형되지 않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꽃신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비에 젖은 신발은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말려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수학교 2학년의 수아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아빠께서 그림 그리는 저의 취미를 반대하세요. 숙제를 다 끝내고 짧게 그림을 그려도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시고 그림 도구도 자꾸 치워버려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한데 부모님 마음도 이해돼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수아 친구의 복잡한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계속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별이 언니가 실용적인 조언을 알려줄게요. 먼저 부모님께 차분하게 대화의 시간을 요청해 보세요. 저는 숙제와 공부를 모두 마친 뒤 정해진 짧은 시간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 그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으니 조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또 스스로 시간표를 직접 적어서 공부 시간과 취미 시간을 명확히 나누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그림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의 걱정이 정

점점 줄어들 겁니다. 취미와 공부는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키면서 책임감도 키울 수가 있답니다. 네, 수아 친구가 용기를 내서 대화해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즐거운 과외 시간을 들려드립니다.

자,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네, 오늘 탐구할 내용은 풀과 나뭇잎 사귀에 숨겨진 신비한 비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길가 공원이나 화단에 핀 나뭇잎과 풀잎을 본 적이 있죠? 모든 식물의 잎에는 가는 선들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잎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잎의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잎맥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잎맥은 뿌리에서 흙 속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려 잎 전체로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또 부드러운 잎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며 바람에 흔들려도 잎이 찢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비밀 하나가 있는데요. 식물 잎은 밤낮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잎 표면에 작은 숨구멍으로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받으면 음식을 만들어 스스로 영양을 채운답니다. 또 잎은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듯 수분을 내뿜어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숨쉴 산소도 만들어줍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잎사귀 하나에도 살아가는 과학 원리가 가득 담겨 있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나뭇잎을 직접 관찰하며 두꺼운 잎맥을 찾아보는 소소한 탐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파란 풀잎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햇님 달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전의 회의가 열리는 동안 부대는 쉬면서 재편성을 하고 겨울옷과 양식을 마련했다. 비록 열흘이었지만은 장정을 떠난 이래 가장 편안히 쉬었다. 덕분에 사기도 크게 올랐다. 전의 회의 결과를 아직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온 부대의 소문이 쫙 퍼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팡면군과 합류하여 새 근거지를 세우자는 구호가 사람들을 새로운 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홍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사천 남부로

북진하였다. 한갈래는 동제, 신참, 송감에서 출발하여 온수, 양촌, 동황전을 거쳐 적수로 전진했다. 오구단과 주왕종대는 동제, 주바, 량촌, 동황전을 지나 도성에 이르는 중간 갈래였다. 삼군단은 왼쪽 갈래로서 라판등에서 떠나 주운이, 대교, 리자관, 회룡을 거쳐 토성에 이르기로 하였다. 1월 20일 주왕은 홍군 사방면군의 전부를 보내 가릉강을 돌파하여 사천에 이른 적군을 끌어들이고 견제하라고 명령을 했다. 또 이 육군단에도 주왕 홍군이 로주 의빈 사이로 장강을 건널 수 있게 힘껏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 귀두성은 말 그대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부대는 루산관을 지나 동제에 들어선 뒤 손바닥만한 평지를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굽어들어 산간지대로 들어섰다. 양촌을 지나서야 골짜기가 좀 트이었다. 사람들이 몹시 가난하게 사는 곳이었지만은 사천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산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고 골짜기는 깊고 조용했다. 두 산 사이에는 평탄한 산마루가 쭉 질러 있었다. 날씨는 더없이 맑았다. 대호는 긴 산마루를 넘고 있었다. 행렬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조항소베토 구역에서 부르던 산노래가 무엇보다도 흥을 돋구었다. 어머니와 헤어지며 눈물이 샘솟듯 하는데 쫓기고 쫓겨 량산에 올랐네. 붉은 깃발 휘날려며 혁명을 일으키니 도적대 같은 백군을 없애지 않고선 돌아가지 않으리. 쟁쟁한 목소리만 들어도 수마사령관 김우래가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양미기가 목청껏 소리를 쳤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좋지요? 자, 한 곡 더! 박수와 환성이 터지었다. 김우래는 조금 빼는 듯 하더니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노래는 부를수록 흥이 오르네. 동산에서도 부르고 서산에서도 부르네. 붉은 서금에서 혁명을 일으키니 붉은 깃발이 산을 뒤덮으며 넘어오네. 한발 포성이 산천에 울려 퍼지니 인민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오네. 칼 차고 온니, 총 메고 온니, 말 타고 온니, 혁명을 위해 쌀을 치고 온니도 있다네. 양미기는 노래가 끝나기 바쁘게 또 소리를 질러대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노래가 아닙니다. 모두들 랑군을 홍군에 보내면 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랑군을 홍군에 보내면을 불러주세요. 사람들도 덩달아 소리를 쳤다. 좋아, 미기. 대신 우리 같이 부르지. 동지가 그럼 루이동생정을 해요. 예, 그래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영장 동지가 루이동생 역을 하세요. 얼쏘 루이동생 역을 하십시오. 전사들이 또 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김우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소베트 구역에서 입대할 때 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올해 오라버리는 20살이에요. 호미를 놓고 홍군이 되었지요. 오라버니가 날마다 이기기를 바라요. 동지 오라버니 붉은 깃발 펄럭이며 서금을 지나가요. 양미기는 어깨를 들썩이며 정말 여자의 낭군이라도 된 듯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바란다. 너희 말이 내 마음과 꼭 같구나. 오라버니는 홍군이 되기로 마음먹었지. 군복 입고 각발을 단단히 쳤다니.
정진.

0: 나무는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흥성흥사한 기분으로 들끓어올랐다. 바로 그때 모태똥도 대렐 속에 있었다. 외투를 걸친 채 채찍을 들고 부르마루에 앉아 말안장을 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초췌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한결 즐겁고 여유로 보이었다. 모수석 동지! 귀예근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가 풀밭에 한 여성 동지가 앉아 모자를 벗어들고 땀을 훔치고 있었다. 아니 이런 요영이로군 정말 오래간만이요. 모태똥은 웃으면서 말에서 내려 그네와 악수를 했다. 모수석 동지 이 말에서 또 시를 읊었지요?
1: 그래요. 금방 야랑곡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베게 시를 좀 읊조냈지요.
0: 어떤 시죠?
1: 들어보겠습니까? 네?
0: 공골의 임금은 태평세월을 노래하는데 남방의 군자는 멀리 외진 곳으로 도망가네. 큰 잔치 벌여 하늘의 음악소리 들으며 야랑에도 바람이 불기를 바라노라.
1: 우리는 지금 외진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은 마음이야 리백과 다르지. 리백은 사흘 밤낮에 머리가 하얗게 세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산을 두루 밟아도 사람은 늙지 않고 철경만 찾아다닌다니까.
0: 모두석은 늘 긍정적이시군요. 왠지 꿈보다 해몽 같지만 말입니다. 류영은 모태똥과 한 고향 사람이었다.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하고 중앙소베트 구역에서도 몇 년 같이 일을 했다. 소녀는 공산당 주황에 있다가 나중에 지방으로 옮겨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강서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1: 료영이 대어에서 떨어졌나 보군. 말이라도 타고 따라가야지. 그래, 응?
0: 모태똥이 농담을 던지었다. 제가 대어에서 떨어지기는 왜 떨어져요? 료영은 작은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를 했다. 전사들이 규례를 잘 지키나 살피느라 뒤처진 겁니다. 모태똥은 류영이 군중 규례를 점검한다는 말에 진지하게 물었다.
1: 그래 요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0: 뭐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류영이 말했다. 부대원들 사기가 높아지니 규례도 엄격하게 지키나 봐요. 오늘 아침에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던데요. 날마다 목탁을 치면서 면부를 외우는데 홍군이 오고 나서는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울리지 않더랍니다. 홍군이 할머니 물건을 쓰고 돈을 목탁 안에 넣어둔 걸 나중에 아셨다나 뭐라나? 모태똥이 고개를 젖히며 시원하게 웃었다.
1: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엄청 다퉜다면서요?
0: 요영이 떠보는 눈길로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2: 아니 그런 일 없어요.
0: 모태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1: 물론 논쟁에 있었겠지만은 설득을 했지. 그걸 다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소?
2: 아래에서는 큰 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는 됐네요. 다들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모두석 동지가 지휘를 하게 되었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0: 그 말에 모태똥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
1: 내가 지휘를 하면 마음이 놓인다. 나를 믿어주니 고맙지만은 나도 신중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당주왕 총서기를 맡고 있는 박고동지는 20살 남짓 되지만은 아주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고치면은 혁명의 큰 보탬이 될 거예요.
0: 모태똥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서

0: 류영은 그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류영의 거친 숨소리를 듣더니 모태똥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기다려주었다. 문제는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일찍이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 않으세요? 류영은 한숨을 쉬며 아쉬운 듯 말했다. 내가 무리지 않았던 터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죠.
1: 그래요. 세상 일이란 그럴 때가 많습니다.
0: 모태똥이 한참 그었다가 한마디 보탰다.
1: 만약 우리 중국 공산당이 막스 레닌주를 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거나 우리가 좀 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0: 그런데 왜 군사노선만 논의했답니까?
1: 모태똥은 그저 웃기만 하다가 좀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글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재미가 푹 쏠쏠하다니까.
0: 노정은 도통 모르겠다는 듯 눈을 숨뻑이며 웃었다.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햇볕이 뜨거워지었다. 내가에는 전사들이 늘어서서 마른 목을 죽이고 있었다. 류영도 냇가로 달려가서 물을 몇 모금 더 마시고는 달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물었다.
2: 참, 요사이 하자진 동지한테 가보았습니까? 배가 많이 불렸다고 하던데요.
1: 그래요.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이런 형편이라 당장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모태똥이 걱정스러운 듯 대답을 했다.
2: 백성들한테 맡길 수는 없을까요?
1: 그건 안 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조직에서 나한테 나눠준 것들을 그이한테 보내긴 했는데.
2: 아휴, 저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0: 류영이 말했다.
1: 그렇다고 영원히 결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응?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산등성이가 길고 느리게 뻗어 있었다. 홍군대호는 좁은 산골짜기에 들어섰다. 모태똥이 이곳 백성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려는데 뒤에서 다급한 말바꿉 소리가 들려왔다. 주울래가 대초빛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준이 회가 끝난 뒤에도 주울래는 여전히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작전 계획을 짜려면 정찰대를 모아 정보를 모은 뒤에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야 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이 나오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남보다 먼저 갈 때도 있고 한참 뒤처질 때도 있었다. 오늘 행군을 시작할 때도 주울래는 일군단에서 보낸 전보를 받느라 늦게 출발을 했다. 모태똥이 길가에 서서 주울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웃으며 물었다.
1: 원래 동지, 말이 조인을 잘못 만났군. 말을 한번 보세요. 당장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요.
0: 조울래는 말에서 내려 류영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모태똥 곁으로 다가갔다.
1: 빨리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또 그 니덕이 말썽이지요. 취사병 며칠 논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왜? 그게...
0: 조울래가 모태똥과 함께 걸으면서 말을 했다.
1: 니덕은 대우와 함께 출발하지 않고 언제나 늦게 떠나지 않습니까? 니덕이 뒤따라오면 부대는 또 길을 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마침 취사반이 니덕이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큰 소치랑 기름통을 쥐고 논두렁을 걷고 있어서 길을 내줄 수가 없었답니다. 몇 번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화를 버럭 내더니만 말을 타고 가면서 취사병들을 모두 논밭에 떠밀어 넣었다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0: 못했던

이 이마살을 찡그리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취사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뒤따라가 보니 취사병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한창 따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리덕을 몇 마디 나무라서 떼어놓았습니다. 리덕은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화가 안 풀리니까 지난 회의 때 일까지 들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들어 중국혁명 전쟁의 특점을 모른다고 나무랐으니 아래에 내려가서 직접 겪어보겠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황종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리덕과 림표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태통이 웃었다. 림표는 짧고 빠른 돌격이라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태통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아직 노염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이어 모태통은 적정을 물었다. 그러자 료영은 그들이 군사에 대한 일을 논의하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어서 부대를 따라 잡아야겠다며 그들에게 격려를 붙이고는 앞으로 달려갔다. 조울레는 길에서 좀 떨어진 웅덩이에 커다란 삼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도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로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는 6, 7층 층집 높이만큼 되었고 이려들 사람이 손잡고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굵았다. 정말 비범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며 놀라워했다. 아, 이렇게 큰 삼나무는 처음 보는데 사주패에 있는 우리 섭의 드문어기 그 농나무보다도 더 크군요. 졸레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야말로 삼나무 왕이라 할 만하네요.

장편소설 대장정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곡순, 낭독 서태원,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릴 적 받고 자란 사랑을 잊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는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여정인데요.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을 주시고 병들어 지쳐가는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 없거니와 조부모님의 내리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간 애틋한 사랑을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을 하면서 선친들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순희 씨의 수필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외할머니가 계신다. 내가 말하는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친엄마가 아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나의 외할머니는 해방 전 화룡현 숭선 고성리 고란에서 살았었는데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서 남편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딸 하나를 두고 사는 나의 외할아버지를 알게 됐고 나의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 교원으로 배치받아 집을 떠나자 외할아버지에게 제가해 왔다고 한다. 하얀 피부에 너무 앳돼 보여서 동네에서는 그저 애긴네라고 불리웠던 외할머니는 해방 후 호적을 올릴 때야 비로소 최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외지에서 교편을 잡던 어머니가 결혼 후 화룡으로 전근하게 되자 외할머니의 집에는 식구가 늘어나게 됐고 나와 남동생까지 연달아 태어나자 외할머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남동생은 온 집안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나 나에게는 심형타나 다름없었다. 남동생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금 같으면 분유 같은 것을 먹이면 될 일이건만 가난했던 그 세월에는 내가 허기로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온 집 식구들이 단가마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고 들었다. 궁여지책으로 외할머니가 밥을 잘근잘근 씹어서 나의 입에 넣어줬는데 그제서야 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 역사를 되풀이했으나 나는 소화불량의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설사를 끊이질 못했다. 그 때문에 외할머니는 또 나의 기저귀를 쉴 새 없이 갈아 씻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바삐 보내야 했다. 외할머니의 입에서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또 젖을 먹겠다고 보셌다. 그게 가여워서 외할머니는 자신의 젖꼭지를 물려줬고 나는 젖도 안 나오는 마른 젖꼭지를 기를 쓰고 빨아댔단다. 날마다 빨아대는 통에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도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하늘도 나를 측은히 여겼던 것일까? 웬걸 기적같이 외할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이 흘러나왔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남동생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실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 후 부모님이 다시 연길로 전근하면서 나는 화룡 외할머니 댁에 남겨지게 됐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의 막내딸이 됐다. 잠시도 외할머니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나는 저녁마다 외할머니의 팔을 벤 채 목을 꼭 끌어안고 외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었다. 나에게는 외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끔 부모님이 화룡 외할머니 댁으로 올 때도 있었으나 나는 그들을 그저 손님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수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는 연길에 오게 됐다. 외할머니가 나를 연길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던 날 나는 외할머니를 한사코 붙잡고 따라가겠다며 울고 불고 하며 야단쳤다.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내가 어찌 외할머니와 떨어질 수 있었으랴. 눈물투성이인 외할머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달랬다. 이젠 학교에 가야 하니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날 외할머니는 화룡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엉엉 소리내어 울어서 외할아버지까지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나는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서먹서먹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뭘 하든지 부모님의 눈치부터 살폈다. 식사자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남동생과도 의가 맞지 않아서 싸울 때도 있었다. 부모님이 두 동생들보다 몸이 약한 나에게만 닭꼼을 해주며 끔찍이 사랑해줬음에도 기른 정이 무섭다고 나는 좀처럼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다가 우리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에도 나는 당장에서 바로 먹어버리는 동생들과 달리 종이에 꽁꽁 싸뒀다. 잘 보관했다가 방학에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말이다. 무더운 여름에 간혹 얼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잔돈을 줄 때에도 나는 그 돈을 외할머니에게 주려고 슬그머니 감춰놓곤 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방학은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나는 방학하는 이튿날로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물론 전날 밤은 너무 들떠서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날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화룡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외할머니가 역에서 환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줬는데 그때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이면 외할머니는 반년 만에 만난 이 손녀한테 하나라도 맛있는 걸 더 해먹이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치곤 했다. 외할머니가 해준 밥은 세상 별미였다. 곱돌장은 어찌나 맛있는지 밑국까지 빡빡 긁어먹었고 쨍한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잠들곤 했다. 이 손녀에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은 실로 대단했다. 한 번은 내가 외할머니에게 상관지 감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상관지 감자란 화룡 시내에서 대략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관지란 골짜기에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할아버지들이 심은 감자로서 그곳의 붉은 감자는 별미 중에 별미였다. 외할아버지가 집에 감자가 없기에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밥만 덩그러니 차려져 있을 뿐 외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고 밖에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까지도 외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소리와 함께 머리에 감자 광조리를 인 외할머니가 절름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상관지에 감자를 가지러 떠난 것이다. 상관지에서 감자를 이고 비탈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를 상했다는 외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흩어진 감자를 다시 광조리에 주워 담고 상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50리 길을 힘겹게 걸어왔단다.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유쾌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 광조리를 곁고 밀짚으로 농림모를 엮기도 하고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그러다 개혁이 돼 외할머니와 떨어지는 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외할머니와 떨어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작 나의 심정을 알아차린 외할머니는 공부는 부모가 있는 연길에서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꼭 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연신 당부했다. 떠나는 날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기차역에 갔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나를 바래주곤 했다. 세월은 흘러흘러 나도 이젠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다. 나의 외할머니는 진작 하늘나라에 갔다. 절 모르던 동년 시절 나를 어머니보다 더 아껴주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외할머니. 내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7년뿐이지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준 외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난다.

그래서 작자는요, 온갖 정성을 몰부 어린 자식을 돌봐주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작자의 동여 시절에 대한 추억에서 조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소중하다는

이어 서정순 씨의 소필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절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엄마 핑크빛 친정 서정순. 참으로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가는 것 같다. 동생과 동생 댁이 멀리 외지로 떠나며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부탁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수월이 다녀올 것 같더니만 생각도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일인가 보다. 무술이 있을 때에는 친정이 멀어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한탄도 해보았건만

이제는 엎어지면 구다을 대와 있는 친정이 그만 왜 이리 가볼 수가 없는지. 하는 일 없이 바삐 돌아치는 현실은 늘상 쫓기는 느낌이다. 남들처럼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쳐봐야 학교 울타리 안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중풍으로 앓으신 지 12여 년, 자리를 갈고 누운 지 4년 넘어 되는 아버지. 관절염으로 다리조차 운신하기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의 시종을 들어줘야 하는 어머니.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천방지축 까불어대는 어린 조카. 지금 친정에는 정말 로소만 남아있다. 보물을 두었다고는 하지만은 친정일을 생각하면은 삭막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 차를 타고 심양시교를 벗어나 아스팔트 길을 달리면서 길 옆의 풍경을 바라보니 가을 빛은 온통 대지를 덮고 있었다. 가을 바람에 한자거리며 여유작작 서있는 마른 강아지 풀들, 올긋불긋 단풍이던 정서 깊은 나무들, 그리고 쏟아져 내리는 황금의 가을빛. 분명 거기에는 나의 어머님이 서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바쁜데 뭘 하러 오노? 하면서도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걸려있는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이리 사오노? 하시며 차에서 짐을 받아 내리시는 어머니. 환동아 고마웠다 인사하거라 하며 손주를 부르시는 어머니 모습은 갈빛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간다. 갈 때는 그립고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한 짜증까지 나는 친정길이지만은 어머니가 계시기에 돌아올 때는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 느낌이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시다. 늦게 재가를 해서 자식을 본 어머니는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다. 데리고 온 딸 때문에 할아버지 눈치도 봐서야 하였을 테고 연간에서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는 월급쟁이 친구들과 마작을 놓으며 밤을 새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속도 많이 태웠을 테고 늦게 본 올망졸망한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도 무척 많이 하셨을 테다. 난 아직도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서 나다. 고향의 손도 비로 쓴다는 바쁜 모내기철 집채로 일을 할 때면은 신새벽에 나가 모를 꽂고 나셨었다. 일이 고되고 시간이 길자 소대에서는 쉴 참에 사원들에게 면보 하나와 사이다 한 병씩을 나눠주었다. 사이다는 마시고 병을 주어야 하기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마셨지만은 면보는 어김없이 가슴 깊숙이 숨겨가지고 우군했었다. 저녁이 되어 세 남매에게 똑같이 갈라주면은 받자마자 한두 입에 걸탐스레 먹어버리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우스가 엉켜있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몇십 전밖에 안 나는 빵마저 실컷 먹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아직도 어머니 가슴에 멍이 져서 지금도 그 일을 미우곤 한다. 비가 오면은 남들 어머니는 집에서 놀았지만은 어머니는 늘상 소대로 일하러 나가셨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마대 깊게 나선 것이다. 그때 소원은 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사시장철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며 쉴 줄을 몰랐다. 쉴 참이면은 나무를 뜯고 점심이 되면은 개구쟁이 우리들의 옷빨개 방망이 소리가 그칠 줄 몰랐으며 저녁이면은 달빛으로 밟으며 밭일에 몸을 담그셨다. 깊은 밤 흥얼거리며 옷을 교시던 어머니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유화마냥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고달팠으랴. 그런 와중에도 콧노래가 나오고 짬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까지 해주시던 어머니. 지금 와서 그때 시절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담담히 힘은 들어서도 너가 키울 때가 좋았지라고 하신다. 언젠가 딸아이가 나에게 엄마 외할매 손이 왜 그래 하며 묻는다.

아이의 눈이 어머니 손은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겨졌나 보다. 정말 어머니 손은 손이 아니다. 거북등같이 두텁고 소나무 껍질처럼 터실터실한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되어 있는 손. 그것은 여자의 손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가정에 바쳐진 어머니의 손이다. 이런 어머니에게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등한했고 불효를 저질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어머니만은 의연히 젊어 있을 줄 알았다. 낙관적인 성격 탓인지 어머니는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많이 젊어 보이셨댔다. 내 인상 속에 어머니는 언제나 중년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 아마 어렸을 적 어머니의 고운 모습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나 보다. 언제 봐도 우리 엄마는 그냥 그 모습이었는데 올해 어머니의 진갑 잔치를 치르면서 난 너무나 놀랐었다. 진갑 날 아침 어머니 얼굴 화장을 하면서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하여 속으로 많이 울었다. 어머니가 눈치 차리지 못하게 억제를 하면서 어머니는 어느새 폴싹 늙어 있었다. 언제 자리를 잡았는지 어머니의 눈, 코, 입 어딜 없이 주름은 섬세하게 잡혀져 있었고 얼굴에는 노인 반점이 얼룩덜룩 펴져 있었다.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어머니 얼굴에 피어는 처슴꽃은 가리워지지 않았고 눈, 코, 입 어딜 없이 잡혀낸 주름도 펴일 줄 몰랐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화장을 해드린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좀 더 젊었을 적에 왜 화장 한번 시켜주지 않았지? 자식들을 위해서 고운 얼굴 단장 한번 못해보고 거칠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등한했던가? 젊은 내 얼굴은 보양을 한다고 좋다는 화장품은 다 사다 바르면서 자식들은 원래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아니면은 나만이 이런가? 동탄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지나간 내 소행에 많이 충격을 먹기도 했고 또 어머니가 나 몰래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나를 두고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가 없는 친정은 생각만 해도 한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아이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온 가족에게 어머니는 따스한 햇볕을 지닌 햇님과 같이 소중한 존재이시다. 지금 병상에 누워계시는 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의 아내이자 간호원이며 어머니시기도 하다. 병 때문에 아이가 되어버린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용변을 보시겠다고 떼를 쓰신다. 10여 년의 중풍으로 굳어진 관절 때문에 한 번 들어 앉혔다 눕혔다는 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건만 어머니는 당신이 심한 관절염으로 아픔에도 신경 쓸 새 없이 날마다 이 일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한다. 밤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며 하지만 자신의 고달플지언정 왠간에서는 자식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밥보다는 핑계로 이따금씩 들리는 자식들이 거들라치면은 너그 아버지 얼마나 무섭다고 하면서 주춤거리는 자식들을 뒤로 물리신다. 이른이 된 어머니가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랴. 자기 일신 돌보는 것도 귀찮을 나이실 텐데 허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 끼니도 손수 한술 한술 떠서 들이신다. 바로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간호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지 10여 년이 되지만 욕창 한번 생기지 않으셨다. 마을의 의사는 촌에 중풍 환자는 많으나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은 없다고 하시며 어머니 공로라고 하신다. 언젠가 보모가 할매는 정말 마음이 좋아요. 성질도 좋으세요. 할배 절에서도 짜증 한번 내시지 않아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차려졌는데 안 하면 되나? 저 영감 미울 때는 갖다 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사람 마음이 그래서야 쓰나?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라고 하신다. 내가 어머니 같은 경우이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운명을 탓하고 내 신세를 한단하련만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시종, 손주 시종, 자식 시종을 하신다. 어머니 곁에 오래

0: 듣지 못하고 피끗들여다 보고 또 나가는 이 딸을 두고 어머니는 또 바쁘시다. 고춧가루를 싸준다. 말린 나물을 싸준다. 이 딸이 잘 먹는다고 일부러 심어놓은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뽑는다고 그 아픈 허리를 굽히신다. 아무래도 차가 가는데 감자도 한 자루 갖고 가거라 하며 주지 못해 안달이시다. 그러는 어머니가 있기에 삭막한 마음을 지니고 갔던 친정길이었건만 돌아올 때는 한없이 평온한 마음이다. 차를 타고 돌아오며 차창 밖을 바라보니 석양빛의 노을진 하늘은 마냥 정다워 보이고 가을빛의 짙어가는 색깔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인다. 점점 멀어지는 친정은 핑크빛으로 곱게 안겨온다. 그것이 소중한 어머니 때문임을 내 어찌 모르랴. 네, 작자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시고 지금에 와서는 병원에 계시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는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종임을 떠매고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형상이 돋보이는 수필이었습니다. 이어 류려 씨의 수필 사랑의 구원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의 구원 류려. 중풍에 걸리신 엄마랑 함께하는 산책길. 남편이나 딸애랑 함께 할 땐 그 길이 그렇게 짧게만 느껴지더니 오늘 심하게 쩔뚝거리는 엄마랑 하니 왠지 하염없이 점점 길게만 느껴진다. 엄마가 돌뿌리에 채워 뒤우뚱거린다. 젊었을 때 아빠는 엄마의 키가 훤칠하다고 자랑이 대단했고 나도 함께 공연이 뿌듯해진 적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둔한 행동과 함께 더 존중해지면서 더 부담으로 다가온다. 재구나 아담하시면 부축이나 하기 쉽지. 엄마를 힘겹게 부축하느라 체력이 딸린 나는 한탄이 나갔다. 나의 이런 말은 상관이 없이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사시는 엄마가 어눌한 혀놀림으로 습관처럼 하시는 말을 또 되뇌인다. 너를 낳길 잘했지.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들이 폭발하며 불같은 화가 치민다. 나를 낳길 잘했다고? 왜 날 낳았어? 이렇게 날 고생시킬 거면 왜 낳았냐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며칠 전 절룩거리는 엄마랑 걸음마를 금방 뗀 딸애를 데리고 병원 가는 십자로에서 엄마는 또 뒤우뚱하고 넘어지시고 그 옆에 딸애도 제김에 놀라서 넘어져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를 부축하기에는 엄마가 너무 무거웠고 딸애는 부축혀 세우면 또 넘어진다. 사면에서 빵빵하고 울리는 무정한 경적 소리와 그 사이에도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수많은 차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나에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초조한 고민을 해야만 했다. 도대체 누구를 먼저 부축해야 하지? 내 딸? 내 엄마?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도 못한 채 나는 그 뒤로부턴 딸을 뒤엎고 엄마를 휠체어에 앉히고 딸애와 엄마의 기저귀를 사러 다니게 됐다.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먼저지? 엄마 아니면 내 가정? 나는 아직 졸업도 못했고 금방 사업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남편과 돈을 모아 딸애를 키워야 되는 이런 헷가정에 엄마는 왜 그렇게 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시고 중풍에 걸려 이렇게 돌덩이 같은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날 낳길 잘했다고? 왜 엄마를 잘 모셔줘서?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딸은? 내 가정은? 엄마, 정말 몇 년만 더 기다려주시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게 뭐야? 나의 이런 한탄에 엄마의 얼굴은 심하게 찌그러지시고 삐뚤어진 입에서 침을 흘리며 정말 추하게 우신다.

누가 노인은 인자하고 자애롭다고 했던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나. 이 세상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추악함을 다 알려주는 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던가.

0: 엄마의 실수에 한없이 짜증나던 마음은 딸의 웃는 얼굴에 사르르 다 풀리며 나는 딸의 엉덩이를 톡톡 쳐주며 칭찬을 해준다. 우리 공주 쉬했어? 우리 공주 얼마나 시원할까? 딸에는 꺄르르 웃으며 저쪽으로 도망간다. 엄마는 웃는지 우는지 알지 못할 표정으로 또 찌그러진 얼굴로 입에 침을 흘리며 눈물 콧물을 함께 짜신다. 같은 일에도 딸애하고 엄마한테 너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나한테 약간 자책의 마음이 들었다. 옷을 벗고 엄마도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들어갔다. 딸애도 어른 따라 옷을 홀라당 벗더니 샤워실에 들어온다. 샤워기에 물을 트니 샤워실에는 수증기가 가득 채워지고 그 속에서 나와 엄마 그리고 딸의 이 3세대가 함께 목욕을 시작했다. 그런데 금방 젖을댄 딸에는 목욕에 흥취가 없고 옆에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내 가슴만 만지작거리며 내 눈치를 보며 가슴에 얼굴을 대기도 하고 가만히 입술도 맞춰본다. 그리고는 쭈쭈 엄마 쭈쭈 맛있는 거 하며 쉼없이 종알거린다. 나는 거품을 많이 풀어 엄마의 머리며 등이며 가슴이며 씻어주기 시작했다. 엄마의 살결의 촉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순간 내 마음은 어느새 애틋한 감정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엄마의 가슴에 있는 거품을 씻어주려고 그 축 늘어진 엄마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어릴 적 엄마 품에서 느꼈던 그 부드럽고 포근하고 친근한 촉감이 내 가슴과 심장에 말 못할 사랑의 전율로 전해진다. 아 그래, 내가 어릴 적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던가. 엄마 팔에 얼굴을 부비며 잠들었던 시절, 엄마와 떨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 그걸 왜 다 잊어버리고 엄마를 이렇게 원망했을까.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며 젖을 먹는 나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그 흐뭇한 얼굴을 그 흉하게 쭈그러든 얼굴에서 환하게 보는 듯 싶었다. 그게 그 신비한 모성의 사랑이었음을, 마치 내 딸애가 내 품에 파고들듯이 나도 엄마 품을 얼마나 파고들었고 나에게 엄마는 얼마나 크고 든든한 존재였고 나는 그런 엄마를 얼마나 살가워하고 사랑했던가. 내가 지금 내 딸한테 주는 이 본능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모든 사랑을 내가 어릴 적 기억도 없을 때부터 지금은 병들어 있는 이 엄마한테서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 내가 가장 어린 시절,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나약한 늙은 여인이 그의 젊음을 바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키워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녕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가장 추악함과 비참함은 늙어가는 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의 사랑에 대한 망각에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쳐졌다. 엄마는 샤워를 하니 시원하신지 또 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널 낳길 잘했지.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함께 맞장구를 쳤다. 나 엄마 딸로 태어나길 잘했어. 엄마, 날 낳길 정말 잘했어. 그래서 난 엄마한테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거면 이미 충분해. 엄마, 나 엄마 같은 여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강한 사랑으로 엄마도 내 딸도 우리 모든 가족 다 사랑할 거야. 정말 팍팍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되새기며 사랑의 어마어마한 힘이 믿어졌다. 사랑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요, 몹쓸병에 걸린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울던 어머니를 잠깐이나마 원망을 했었지만 결국은 하늘과 같았던 어머니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머니를 다시 극진히 돌보게 되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신 선친들의 내리사랑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살아생전 효도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2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경 펭수연 산사태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조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금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국유기업 개혁을 1층 심화할 때 관한 실시방안 2026년 2029년 연변주 개발구 개혁 심화 고품질 발전 추동 실시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전국 여러 지역에 폭우가 빈발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여러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홍수방지 형세가 복잡하고 준엄합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우리 주의 지역성 극단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에 심각한 홍수재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긴박하고 질서있게 재복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주 여름족 대중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홍수방지, 홍수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며 홍수방지, 재해구조, 재해복구 재건 사업을 착실하고 힘있게 잘 추진해 인민대중 생명재산안전과 사회 대국안정을 실속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재후 복구 재건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유리한 날씨 조건을 다잡아 기초시설 긴급복구 진척을 다그치며 수해를 입은 도로를 긴급복구하고 파손된 전력, 통신시설을

빠르게 수리해 전력 공급과 통신을 회복하며 도로 장애물 제거, 고인물 빼기, 하천 감탕 제거, 쓰레기 청소, 환경 소독 등 작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 피해 지역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중점 부위의 위험 제거와 우한 해소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토양, 포화 상태, 강우가 중첩되는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위험 공사 위험 구간, 저수지 댐, 여수로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건설 중인 공사, 고공 작업, 교량, 광산, 공장, 학교, 양로원 등 중점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그물망식 전면 조사를 심층적으로 전개,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중대대상 기획 포장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로 드러난 취약점에 초점을 두고 재해복구, 장기발전 수요와 결부에 급수, 배수, 수리, 전력공급, 도로, 교량, 뺄물길 등 기초시설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국가정책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홍수방지, 홍수대처 취약점을 보완하며 기층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복기 분석을 다그쳐 진행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험과 실천 방식을 정리 총화하고 드러난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더 목적성 있게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시설 약점을 메우며 관리 통제 기재를 보완하고 대호 건설을 강화해 교훈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전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항상 걱정하는 책임감으로 안전 생산 재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 우한 조사를 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음식점, 상가 호텔, 고층 건물, 학교, 병원, 양로원, 노동 밀집형 기업 등 중점 장소에 착안해 화재 우한 조사 정돈을 기피하고 대피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고 폐쇄한 행위, 규정을 어기고 방범창,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하게 단속해 중특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 안전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석탄과 비석탄 광산, 교통운수, 건축시공, 곳불 폭죽, 천연가스 등 중점 분야 안전위험에 대해 상시화된 조사, 정돈 행동을 펼쳐 안전 최저선을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의 지도자 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 기업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안전생산 책임을 모든 기업, 사업단위와 모든 고리, 직종, 일터에 철저히 이행시켜야 합니다. 각급 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종합검사와 공개 혹은 몰래 조사를 강화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 감독, 시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상해 고철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인민도시 리념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도시갱신 재반 사업을 깊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도시갱신 행동을 깊이 실시해야 합니다. 좋은 주택, 좋은 주거단지, 좋은 사회구역, 좋은 도시구역 네 가지 좋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 위험주택 정돈 개조와 로후 주거단지, 로후 거리, 로후 공장구역, 도심촌 등에 대한 갱신 개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도시가스, 급수, 배수, 오수처리, 난방 등 지하 도관망, 케이블 건설 개조와 로후 주거단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잘 추진해 대중의 거주 조건과 생활 환경을 부단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환경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중점 거리와 도로, 작은 거리와 골목, 유원 광장, 하천 호수 연안의 녹화 품질을 높이고 도시 주요 간선도로 량측, 뒷골목, 도시농촌 결합부 등 구역의 환경위생 정돈에 힘쓰며 건축물 외벽, 풍경구 경관, 공공구역의 미화, 조명 개조를 강화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사회구역 질의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부동산소유자위원회, 부동산관리봉사기업이 협동 운영하는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사회

0: 구역 단군 중 봉사 중심의 규범화, 기능화, 체계화 수준을 높이며 1, 2, 3, 4, 5 주민봉사 직결 전화 등 기재를 잘 활용해 대중 반응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 치리가 더 온정이 넘치고 더 실효적이게 해야 합니다.
1: 성당리 상무위원이며 두 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2일 두 당리 리론 학습 중심조 2026년 제7차 집단 확대 학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문 학습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며 확고하게 실천하고 세 가지 반드시의 위대한 호소를 명기하며 다섯 가지 반드시의 중요 요구를 실시해 실무와 실적으로 연변도약 추월을 추동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개인의 사고와 사업 실제의 결부에 결유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사한 중요연설은 높은 안목과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웅대한 전략적 사유, 강렬한 역사적 담당, 진지한 위민정회를 구현한 막스주의 강경성 문헌으로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각급 당리 당조에서는 습금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습금평 당 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연결시키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한 것과 결부시켜 분발 진취하는 정신 상태와 실사구시적인 사업작품으로 연변도약 추월이 더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리삼신념을 확고히 하는 이 종신과제를 단단히 틀어지고 공직자로서 립신의 근본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100년 당사 경험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리삼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왜 가능한지, 막스주의는 왜 통하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왜 좋은지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성과를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높은 정치 자각,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하게 전화시켜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함양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지고 정신을 고취해 당의 혁신 리론이 지닌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고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감정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리론을 체득해 실천에 옮기며 확고하게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실천 단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향촌 진흥, 홍수 방지 및 긴급구조 등 중요한 임무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중점 분야 위험을 해소하는 데 솔선수범해 책임을 짐으로써 리상과 신념이 현실적 실현 속에서 승화되고 실전 경험 속에서 더 확고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춰 15호가 량화한 출발을 실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해 연변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의 아름다운 영감을 더 빛내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연결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융합을 힘써 추진하고 더 많은 새로운 문화 관광 새 전경과 새 경영 방식을 내놓아 연변을 국내 유명한 관광 목적지와 휴양 명승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외 개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동산구 기초시설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연길 장백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고, 활용변경경제합작구 등 플랫폼의 집결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해내외 자원요소의 유치와 집결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통로경제가 통상구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이라는 근본 입장을 확고히 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위민 정감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늘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민생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동시에 대중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주변의 작은 일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위민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고 우려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에 파악해 사업을 연구 계획할 때 대중의 감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 조치를 내올 때 대중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구체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이 바라는 바를 정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생 분야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대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내실 있게 실질적인 일은 차질 없이 어려운 일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정치 품격을 단련하며 전진의 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을 발양해야 합니다. 각종 모순과 위험, 도전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법칙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세에 대한 판단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우환에 대한 관통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극단적인 정황에 대처하는 충분한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 중대한 민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투쟁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으로 형세를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능해야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등 사업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 국면에 놓고 계획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시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유와 시야를 넓히고 투쟁 경험을 쌓으며 당 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연변 실제와의 결합점과 차간점을 정확히 찾아 관철 실시의 협동성과 유효성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총화와 반성 속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성장 디딤돌로 삼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인생 재산으로 삼는 데 능해야 하며 한 번의 실패로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싸움을 치를 때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투쟁 예술을 중시해야 합니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 정확한 정책 생각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투쟁의 시기, 정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개입 시점을 잡아 가능한 모순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험이 싹트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투쟁 정세에 따라 투쟁 생각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지역 및 시기별 실정에 맞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며 투쟁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극소수의 극단적 요소를 타격 고립시키고 대다수를 단결 구제하며 사회 불협 화합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 조화론 요소를 증가시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아 혁명이라는 이 중요한 무기를 잘 활용해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 지구전, 정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에 전략적 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 작풍, 명정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간곳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면적 요구, 엄격한 기조, 7.2 리념을 당의 재반 건설에 실시함으로써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항상 진행 중이고 당의 자아혁명이 항상 진행 중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단호히 제거하고 당의 건강을 침식하는 모든 비루스를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에서 일을 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0: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며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렴 결백한 전제에서 과감하게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틀어지고 주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서기는 제1책임자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도부를 잘 관리하고 대오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지도부 성원들은 한계 일터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실시해 분관 범위 내 당작품 명정 건설에 대해 지도적 책임을 지고 일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당위를 협조해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추진하고 동급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도를 적극 모색하며 동급감독의 구체화, 규범화, 상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직능 부문에서는 일상사업에서 발견된 업종 부정 기품을 제때에 시정하고 감독관리 결여와 부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문제를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주당위 리론 학습 중심조 성원,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소사양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 인삼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전주 인삼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이 도나시에서는 전통 중리학과 현대과학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에 관한 산업변혁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길림성 오동인삼 대건강제품 연구과학자 작업실이 길림오동 연변야급 주식유한회사에 정착하며 산업대학 연구기구의 협동혁신을 엔진으로 삼아 이 인삼이라는 장백산 현지 약재에 전례 없는 과학기술 함량과 시장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오동야급에 정착한 과학자 작업실에서는 일련의 관건적인 공통성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대사 각도로부터 인삼의 원기 보충 전통 효능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물질적 토대와 기재 차원으로부터 인삼의 건조성 영향을 제시해 인삼의 식용 안전성 평가에 과학적 의거를 제공했습니다. 팀은 선호하여 13개 인삼 국가 표준 재정에 참여해 8종의 인삼을 기원으로 하는 혁신 약물을 연구 제작했고 인삼식품, 보건식품 20여 종을 연구 개발했으며 계열 화장품 100여 종을 개발하고 발명 특허 5건

를 획득했으며 SCI 수록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해 루게로 약 1.27억 원의 경제 총생산액을 창조했습니다.

네, 도시 지하 도관망은 도시 운행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생보장선입니다. 2025년부터 도문시는 도시배수 및 침수방지 단점과 치약 부분에 주시하면서 배수 및 침수방지 시설 개조 건설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수 배관망 개조 공사를 힘써 추진했습니다. 총 1억 8,200만 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건설 기한이 30개월에 이르고 주로 오수 배관 38,500여 메터와 배수 도랑 1,450m를 개소하게 됩니다. 현재 도문대로, 향상로, 월궁로, 이칠거리, 동심로 등 9개 구간에서 시공을 다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문화거리, 화평로 등 구간의 시공을 추진하고 동시에 수조, 저수조 등 시설을 보조적으로 신설하게 되며 11월 말 전에 70% 이상의 시공 임무를 완수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년간 안도현 송강진 우경촌은 산간지역의 자원우세를 앞세워 오미자 특색 재배산업을 전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최초의 시험재배에서 재배면적 확장 및 촌민소득 증대까지 오미자는 현지 촌민이 집에서 창업하고 소득을 높이는 치부열매로 부상했습니다. 우경촌에서는 18년 전부터 일부 농허들이 오미자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일찍 시작한 재배 농가는 성숙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뚜렷한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해 보다 많은 촌민들이 주동적으로 재배 행렬에 가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7가구의 재배 농가에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고 총 재배 규모는 14헥타르 달하며 특색 산업은 이 촌민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일전 중국 부녀 발전 기금회에서 주최하고 정부련에서 주관한 2026년도 건강 가정 촉진 계획,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회 및 안도현 주제 선정 활동이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서 열렸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공익 프로젝트는 농촌 부녀와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주제 선정 강연, 과학지식 보급 자료 발급, 청결 선물 보따리 발급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정 위생 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전파해 대중들이 량호한 위생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하고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1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 주 부련회는 주동적으로 상급 부문과 연결해 성공적으로 우수한 공익의 힘을 우리 주에 인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 주거 환경을 1층 개선하고 향촌 주민의 심신 건강에 더 큰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입탁해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전주의 광범한 부녀들이 계속해 향촌 주거 환경 정돈에 선봉돼 주력군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행동을 심화해 집집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 향촌 전면 지능에 아름다운 화폭을 그리는 등 실제적인 여성 행동으로 살기 좋고 창업하기 좋으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하게 됩니다.

0: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0: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0: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0: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요즘은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절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 농가들에서는 이 곡식의 생장은 물론 잡초와 병충해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열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축산농가들이 관심사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주축산본소 김걸 부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먼저 올해 기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올해도 우리주는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고온 다습한 실정입니다.
0: 네.
1: 예, TV나 방송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0: 네.
1: 예,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홍수, 산사태 그리고 장시간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산 생활이 지장받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주도 이러한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
0: 네.
1: 축산농가들이 적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0: 네.
1: 생산과 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후에 대비해 우리 소 사양 관리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여름철에 소 사양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면 예, 주의하게 폭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0: 네.
1: 될수록 소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0: 네.
1: 양질의 사료를 사료 그리고 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고
0: 네.
1: 생산 관리에서 그늘막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축산의 습도 조절과 위생 관리를 잘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이외에도 우리주는 여름철 방목을 산에서 하기에
0: 네.
1: 폭우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로 축사가 잠기거나 가축이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0: 네. 우리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소의 수분 소비량도 덩달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 수분 결핍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예, 물은 소의 체내 성분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네.
1: 물은 소의 생명 활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0: 네.
1: 예, 물은 영양 물질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소에게 먹이는 물이량에 중시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연구에 따르면 경한 물 결핍증은 네. 쉽게 영양 물질 대사 장애를 일으킵니다.
0: 네.
1: 단기간에 물 결핍은 식욕 감퇴와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0: 네.
1: 장기간의 물 결핍은 소의 소화 장애와 그리고 대사물 배출 곤란을 일으키며
0: 네.
1: 혈액 농도와 체온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며 심하면 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소의 일당 물 수요량은 채식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0: 네.
1: 즉 1kg의 건물질 사료를 먹는데
0: 네.
1: 3.5 내지 5.5kg의 물이 소요되는데
0: 네.
1: 예를 들어 체중이 200kg인 고기 썰을 놓고 말할 때 매일 채식하는 건물질이

0: 7kg이라면 소요되는 물의 량은 대략 25 내지 40kg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으면 물 수요량이 많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포유기 어미소는 물 수요량이 비교적 많습니다.
1: 네.
0: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결한 물을 공급하고 여름에는 특히 구유의 청소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물 공급을 그 잘해도 또 여름만 되면 소가 식욕을 잃거나 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폐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있죠. 이런 현상의 가장 큰 근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여름에 소 피해의 핵심 원인은 고온 다습한 환경입니다.
1: 네.
0: 기온이 28도만 넘어가도 소는 체온 조절에 큰 부담을 느끼고
1: 네.
0: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1: 네.
0: 여기에 환기 부족,
1: 네.
0: 그리고 급수 불충분,
1: 네.
0: 그다음에 사료 변질, 분뇨 방치로 인한 해충 세균 번식까지 겹치면 식욕 저하, 그리고 생산량 감소,
1: 네.
0: 각종 질병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0: 하여 축사 환경, 사료 급여, 그리고 위생 소독, 질병 예방까지 포함하여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1: 네. 이 소가 심한 더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는 그 어떤 행동이나 증상을 통해 미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0: 네. 소에게서 나타나는 여름철 더위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며 빠르게
1: 네.
0: 숨쉬고 가쁜 네. 숨을 몰아쉬죠.
1: 네.
0: 그리고 침을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1: 네.
0: 예, 평소보다 물만 찾고 사료를 거의 먹지 않으며
1: 네.
0: 젖소일 경우는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 네.
0: 심하면 잘 서 있지 못하고 축
1: 네.
0: 늘어지거나
1: 네.
0: 그리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열사병 초기 징후이므로
1: 네.
0: 즉시 찬물을 끼얹거나 이런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축사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냉각 방법 없을까요?
0: 예, 아래 세 가지 간편한 방법을 추천해 드리려 합니다.
1: 네.
0: 그 첫째는 축사 지붕과 남향 쪽에 있는 그 벽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한 것만으로도 축사 내 기온을 3도 내지 5도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그 배기팬과 선풍기를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소의 몸 위로 바람이 통하게 환기 통로를 확보합니다.
1: 네.
0: 셋째는 정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울 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1: 네.
0: 소의 등과 목 부분에 차가운 물을 분사하는데
1: 네.
0: 이럴 때는 배 아래는 물을 뿌리지 않아서 습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이 여름철이면 또 소를 자연 방목하는 농가들도 있죠.
0: 네.
1: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소를 그 몇 시쯤 풀어주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방목 그 시간대인지요?
0: 예, 네. 한낮 기온이 가장 높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1: 네.
0: 소를 축사에 두고 휴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새벽 5시부터 9시 그리고 해진 저녁 해진 후 저녁 6시 이후 기온이 선선할 때 방목시켜서 풀을 먹이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여름철에는 이 축사 바닥에 그 습기 분뇨 네.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곰팡이와 해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0: 예, 축사 내 물이 오물을 흘러내리는 그 배수로를
1: 네.
0: 매일 청소해서
1: 네.
0: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1: 네.
0: 그리고 분뇨는 하루 한 번 이상 치워서 축사 내 습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분뇨를 쌓아두는 분뇨 더미는
1: 네.
0: 축사로부터 최소 20m 이상 떨어진 곳에
1: 네.
0: 놓아야 파리, 네. 모기 등 해충이 축사로 들어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한여름 더위로 소가 그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사료 급여 시간 배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여름철에는 급여 시간을 기존 낮에서 새벽 해뜨기 전 그리고
1: 네.
0: 해진 저녁으로 바꿔서
1: 네.

0: 기온이 낮은 시간에 사료를 충분히 먹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예, 한낮에는 소량만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사료 배합은 네. 조사료인 생초, 건초 비중을 늘리고
1: 네.
0: 정사료량을 약간 줄여서 소화 부담을 덜어줍니다.
1: 네.
0: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사료를 주면 고온에서 금방 곰팡이가 끼고 변질되기
1: 네.
0: 쉬우므로
1: 네.
0: 소가 먹을 만큼 조금씩 꺼내서 급여하고
1: 네.
0: 남은 사료는 즉시 회수해서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물을 주는데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더위를 겪는 소의 물 소비량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1: 네.
0: 물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열사병에 쉽게 걸리고 소화 기능까지 마비됩니다.
1: 네.
0: 그 관리 포인트는 첫째, 축사 곳곳에 급수통을 배치하고
1: 네.
0: 언제나 차갑고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고
1: 네.
0: 둘째는 매일 급수통을 닦고 정기적으로 소독해서 녹조와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소금과 미네랄을 상시 비치해서
1: 네.
0: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고온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영양제, 보충제도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여기서는 비타민C와 전해질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0: 사료에 섞거나 고수통물에 희석해서 매일 공급하면 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1: 네.
0: 식욕 회복을 돕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젖소를 치는 농가의 경우 비타민E를 추가로 보충하면 유방염 예방과 유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질병 못지않게 축산의 파리와 모기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죠. 이 해충들은 그 실용적으로 또 효과적인 그 퇴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노하우 있다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0: 예, 축산의 해충을 잡는 파리나 모기를 잡는 이런 트랩을 설치하고
1: 네.
0: 그리고 분뇨장 주변에 해충을 쫓는 식물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소 몸의 동물용 안전 해충 기피제를 도포하면
1: 네.
0: 모기 물림을 줄여서
1: 네.
0: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화학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1: 네.
0: 사료와 물에 닿지 않게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만약 그 설사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소에게서 나타날 때 초기에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요?
0: 네. 먼저 변질된 사료를 전부 폐기하고
1: 네.
0: 그리고 발병한 소를 건강한 소와 격리시킵니다.
1: 네.
0: 그리고 깨끗한 물과 전해질을 우선 공급하고
1: 네.
0: 정제 사료 급여를 잠시 중단해서 소화기관에 그래서 부담을 덜어줘서 조금 쉬게 해줍니다.
1: 네.
0: 그리고 설사가 1 이상 지속하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바로 수의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네. 우리 농가들에서 여름철 소사양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핵심 포인트 네. 있다면 짚어줄 수 있겠습니까?
0: 예, 그 포인트라면은 첫째 차광과 환기,
1: 네.
0: 분무로 고온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축사 냉각 관리가 첫째로 들 수 있고,
1: 네.
0: 두 번째는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변질이 없는 사료를 적절한 시간에 급여하는 영양 관리,
1: 네.
0: 그리고 셋째는 매일 분뇨 청소와 정기 소독으로 해충과 여름 질병을 미리 막는 것이 위생관리입니다.
1: 네.
0: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름 소 생산의 피해를
1: 네.
0: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여름철에 소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병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요?
0: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네.
0: 그 첫째는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이 있습니다.
1: 네, 열사병.
0: 네, 그리고
1: 네.
0: 둘째는 변질된 그 사료
1: 네.
0: 그리고 습한 환경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설사병.
1: 네.
0: 셋째는 모기 파리로 인한 각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습기로 인한 피부염과 네. 젖소의 유방염이 대표적입니다.
1: 네.
0: 일단

0: 일단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면
1: 네.
0: 전체 소재로 빠르게 확산되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1: 네.
0: 축사의 전기 소독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1: 네.
0: 분뇨 청소는 매일 기본으로 하고
1: 네.
0: 그리고 축사의 그 벽, 바닥, 그다음에 급수기, 모기통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독제로 꼼꼼히 네.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소독 전 먼저 먼지와 분뇨 찌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소독 효과가 높고 소독 후 또 환기를 충분히 시켜서 약재 냄새가 사라진 뒤 소를 들여놓아야 합니다.
1: 네.
0: 이외에도 소 류행열도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소 류행열은 비가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저 습기가 많으며
1: 네.
0: 모기가 많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1: 네.
0: 증상은 열이 나고 눈물이 많고 호흡이 좀 빠르고
1: 네.
0: 그리고 길이 불능이 동반됩니다.
1: 네.
0: 이럴 때는 해열제나 강심제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아무리 좋은 사양관리도 결국은 조기 발견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육하는 소들 중에서 병든 개체를 그 육안으로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좋은 방법들 없을까요?
0: 네. 평시에 병든 소를 발견하며
1: 네.
0: 그리고 또 그 병적 상태를 대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소 사양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1: 네.
0: 그럼 아래 병축을 판단하는 간단한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첫째는 체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소의 체온은 일정한 변화 규칙이 있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송아지 체온은 늙은 소에 비해 높고
1: 네.
0: 하루에도 아침에는 낮고 저녁에는 높으며
1: 네.
0: 그리고 운동한 뒤와 임신기 그리고 이 고온 날씨에도 네. 좀 높습니다. 송아지 정상 체온은 38.5로부터 40도 그리고 큰 성체소는 37.5로부터 39도입니다.
1: 네.
0: 체온계로 소의 체온을 측정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소의 몸에 대보고 알 수 있으며
1: 네.
0: 일반적으로 콧등이 마르거나
1: 네.
0: 귓불이 뿔 그리고 피부에 열이 있으면 체온이 오른 표현이고 병적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식욕과 새김질을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소는 여물을 먹을 시간이 되면은 영각을 하거나 서성거리며 여물을 주면 대뜸 맛있게 먹으며 빨리 먹습니다.
1: 네.
0: 만일 그렇지 않고 좀 뜨지게 하거나
1: 네.
0: 그리고 잘 먹지 않고 전혀 먹지 않으면 병적 증상입니다.
1: 네.
0: 소는 여물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새김질을 합니다.
1: 네.
0: 하루에 새김질을 15회가량 하며
1: 네.
0: 매번 할 때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1: 네.
0: 만일 새김질 시간이 짧고 횟수도 적으면 질병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소의 배설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 네.
0: 건강한 소의 분변은 황갈색이고 연하고 윤기가 나며 오줌은 맑고 연한 황색입니다.
1: 네.
0: 소는 하루에 배변을 15회 좌우 그리고 오줌은 6회 좌우 넣는데 분변이 묻고 그리고 점막과 점액이 씌어 있고
1: 네.
0: 피가 섞이면 횟수가 섞이고
1: 네.
0: 횟수가 작고 검은색을 띠고 그리고 악취가 나면 위장염이 있는 징조입니다.
1: 네.
0: 그리고 오줌을 누를 때 질끔질끔 누고
1: 네.
0: 걸쭉하며 피가 섞여 있으면 비뇨기의 질병이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 밖에 소의 행동이나 그리고 구강 점막 상태, 호흡 상태, 맥박, 걸음걸이 등을 잘 관찰하면
1: 네.
0: 병시와 다른 병적 증상을 알 수 있고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1: 네. 우리 소는 초지자원이 풍부하죠. 네, 이 여름철에는 목처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 방목하면 어떤 좋은 점 있는지요?
0: 예, 우리 주 소 사용업에서 풍부한 자연 초지를 합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 경영상에서 소 사양 생산 경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료비는 가축 생산 경비 중에서 50% 내지 60%를 점하고
1: 네.
0: 인건비는 25% 내지 25%를 점하여
1: 네.
0: 사양 관리비가 80% 이상을 점하는 바
1: 네.
0: 여름철에 방목 사양을 잘 조직하면
1: 네.
0: 생산 원가를 현

0: 저희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으로 소를 방목하면 영양 가치가 풍부한 성사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목장에서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또 햇빛도 충족히 쬐이며 또 적당히 운동할 수 있게, 암소는 영양 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제때 발증하여 정보시킬 수 있으며,
1: 네.
0: 갓 태어난 송아지는 생성 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1: 네.
0: 소사양에 매우 유리합니다.
1: 네. 우리 소사양 그 농가들에서 여름철 소사양 관리뿐만 아니라 또 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소의 번식률 제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까?
0: 예, 소 사양 후에서,
1: 네.
0: 소 사양 소득을 올리려면,
1: 네.
0: 암소의 번식률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 네.
0: 번식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네.
0: 첫째는 새끼를 갖지 않은 번식 암소의 사양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1: 네.
0: 주약에는 어미소의 수정률과 수태률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조사료를 충분하게 이용하면서,
1: 네.
0: 사료의 영양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1: 네.
0: 번식암소는 배송하기 전에 응당 중등 정도의 살집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네. 살찌거나 또 지나치게 여유어도 번식에, 네. 영향을 끼칩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중에서 과도하게 정사료를 먹이고, 네. 운동을 잘 시키지 않으면 어민소의 그 란소 등 내부 생식기관 주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서 호르몬, 네.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네. 또 발성이 잘 안 되죠.
1: 네.
0: 그리고 그런데 또 반대로 번식 암소의 영양 상태가 나쁘고 단백질이거나 총 영양분이 부족하여,
1: 네.
0: 몹시 또 여유면 역시 생식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서,
1: 네.
0: 정상적인 발전과 배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네.
0: 그렇다면 번식암소의 살집을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1: 네.
0: 소의 측면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바로 번식암소의 측면에서 1.5m 떨어진, 네. 곳에서 소의 갈비뼈를 보고 판단하는데,
1: 네.
0: 갈비뼈가 보이지 않으면 비만한 편이고,
1: 네.
0: 갈비뼈가 3대 정도 보이면 적당하고,
1: 네.
0: 4대 이상 보이면 예인 것입니다.
1: 네.
0: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 농촌에서,
1: 네.
0: 겨울철에는 또 주약의 번식암소에 영양 부족 현상이 많기에,
1: 네.
0: 영양을 가강해줘야 합니다.
1: 네.
0: 어미소가 만약에 많이 여유였다면,
1: 네.
0: 배송하기 한두 달 전에 질 좋은 옥수수 가루거나 두배용 등,
1: 네.
0: 정사료를 적당히 늘려서 영양 수준을 제고하여,
1: 네.
0: 번식암소의 수태료를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번식암소의 발정 여부를 제때 발견하고,
1: 네.
0: 적시적으로 배정시키는 것입니다.
1: 네.
0: 발정 여부는 주약의 번식암소의 외부와 내부의 생리 특징이 변화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주약의 외부 감찰법, 발정시험법, 직장검사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주약에는 외부 관찰법이 간편하여서 많이 쓰이지만 여긴 또 사용 후의 경험이 축적이 관건이므로,
1: 네.
0: 수시로 잘 관찰하고 제때 배송시켜서 번식률을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번식암소의 류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번식암소가 새끼를 베게 되면 미소의 류산을 방지하고 대축의, 네. 발육을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번식암소가 배송하여 새끼를 가지면 좋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들이 먹이를 먹을 때 서로 밀치거나 뜨면서 새끼를, 네. 또 류산할 수 있죠.
1: 네.
0: 번식암소의 사료는 정사료를 충분히 먹

0: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넷째는 번식 기술을 잘 응용하는 것입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소 번식 기술은 소 사용 후에 생산 수준을 대폭 제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소인공 수전 기술 그리고 동시 발전 기술, 배태 이식 기술 등 기술을 응용하여
1: 네.
0: 번식암 소의 번식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번식 호르몬을 또 적절히 사용하면 번식 장애가 있는 암소의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서 번식률을 제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암소를 많이 사양하는 농가들에서 난산도 가끔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예, 암소 사양업에서 난산하는 현상이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암소의 사양 후기와 분만 전의 예방 사업을 잘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첫째로 비육 정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1: 네.
0: 암소의 임신 후기 더욱이는 산전 2, 30일 전부터
1: 네.
0: 점차적으로 정사료의 양을 감소하여
1: 네.
0: 체질을 건강하고 너무 살찌지 않게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로는 적당한 운동을 견지시켜야 하는데
1: 네.
0: 새끼를 낳기 전까지 계속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간호하고 검사입니다.
1: 네.
0: 새끼 낳을 징조가 보일 때는 반나절로 잘 관찰하는 동시에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 있는 수의사를 즉시적으로 청해야 합니다.
1: 네. 올해 이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을 우리 소사양호들께 우리 당부의 네. 말씀 계신다면요?
0: 네. 여름은 소사양 관리가 가장 힘든 계절이지만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만 잘 지켜도 소의 건강을 지키고 또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오늘 배운 관리법을 우리 축산농가에서 네. 적용하셔서 무더위 속 우리 소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여름철 그 소사양 관리 및 그 효과성 높일 수 있는 방법 좋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조축산본소 김걸 부소장님과 함께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여름철 소사양 관리와 우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소의 체온 상승과 스트레스로 이어지어 농가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나는 이 관리 요령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여름 축사에서 건강과 활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뜨거운 여름 농사에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근데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1: 그러세요.
0: 왜냐하면 예. 이 스튜디오는 예. 지난주부터 아주 활력으로 차 넘치는데 예. 학생들이 목소리가 오히려 예. 더 낫네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0: 아, 이거 판소리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 예. 세 분이 지금 오셨는데 예. 그 소리할 때랑 다르네요.
1: 그러게요. 예. 평소에는 참 아, 말도 사실, 잘하고 예. 네. 장난도 또 그렇게 또 많이 네. 아직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개구쟁이들인데 네. 방송만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긴장하고
0: 예, 수줍은 소녀예요. 예, 예.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오늘 또 반가운 학생 한 분 오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아마 그 우리 양역설
1: 예, 예 그렇죠.
0: 한해 풀고 동실 뜨자에서
1: 그렇죠.
0: 참 기가 막히게 인상을 너무 오래 그렇죠 오래도록 남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오 뺑덕이 오므려 오셨네. 인사 나누죠.
4: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변대학예술학원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리우경이라고 합니다.
0: 리우경 학생이네요. 아유, 제가 이름을, 저 예. 이름을 좀, 이름보다는 뺑덩어미? 이렇게. 예,
1: 그렇죠. 이미지가.
0: 아, 이미지가 너무 예. 확실하게. 아, 그렇죠. 그 판소리를 보고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아유. 학생이 너무 잘 배웠다고.
1: 아이고.
0: 어떻게 예. 그 나이에 10대

0: 처녀들이 이렇게 뺑더미 행상을 아주 정말 머리 속에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재주가 굉장히 많은 친구고 그래서 또 계속 또 공부를 좀 판소리에 대한 공부도 욕심이 좀 있어서 판소리를 조금 더 배우고자 연구생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어머.
1: 그래서 좀
0: 이런 학생들이 많으면
1: 그렇죠.
0: 박서연 선생님의 그 뒤를 정말 잘 이어받고 소리를
1: 그렇죠.
0: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그냥 그 방송을 귀로만 딱 들었을 때는 정말로 아, 이 박서연 선생님의 그 소리를 그대로 온전히 전수받은 학생들이라 다들 얘기하세요.
1: 아이고.
0: 판소리는 예전에 그냥 그 전문 소리꾼들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또 판소리를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서 또 보급 되잖아요.
1: 그렇죠.
0: 소중합니다. 학생 여러분도 화이팅이고요. 잠시 후에
1: 많이 긴장한가 봐요 또.
0: 긴장하면 좀 긴장을 풀어야죠.
1: 그렇죠.
0: 그럼 유경희 학생이 지난번에 우리 두 학생이 다 또 그렇죠. 신고식을 했거든요. 또 리유경 학생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또 신고식 안 하면 또 서운해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얼씨구
1: 소리꾼들은 소리를 하는 분들은 소리로서 이제
0: 인사를 해야
1: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렇죠.
0: 자, 소리로 인사 나눌까요?
1: 그럴까요?
0: 자, 리유경 학생 판소리 뭐 준비했어요?
1: 어떤 걸로
0: 갑자기
1: 저를 보면 어떡합니까?
0: 네. 그러면 평소 배웠던 판소리 중에서 괜찮아요?
1: 그렇죠. 내일에 시합에 참가할 곡이긴 한데 조금 아직 좀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제가 그 긴장은 꼭 무대로 부딪혀서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0: 네네.
1: 긴장을 피하다 보면 더 큰 긴장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부딪히고 무대에서 해결을 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같이 이런 또 좋은 무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0: 그럼요. 여기에서 긴장을 풀고
1: 그렇죠.
0: 한번
1: 이왕 왔으니 또 한 곡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나절
0: 아니리를 아주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하셨어요. 이왕에 왔으니 소리 한번 불러볼까? 아시고 좋다.
2: 용왕이 분부시되 여봐라 토끼를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허구영을 내려놓으니

사는 향싸움에 맞춰 싸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쳐 잡는 것도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0: 토끼
1: 아니요. 아,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개요.
0: 시가
1: 개 같으면은 더 웃죠. 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역개장도족 이완 니가 안을래요. 오겟 탕 때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어 잘량 모아서 갈게 되면 모열래종 혈담에는 만병의 준병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0: 으시고
1: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소 같으면은 더 좋다 도파.

0: 내고 동어 주면 그르그러니 아? 버릴까 덩하니라 이 송아지 보라가지 아이고 내가 소환유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빠가지 새끼지요
1: 아시가
0: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선관복 후관족이라 요다 낭장 절리마로다 현황도 백금으로 죽은 뼈 사셨으니 너를 산채 모

0: 그게 아. 수궁답녀라는 것이다.
1: 얼씨구. 이야. 지금 우리가 전에 땀을 주고 지금 그 수궁과
2: 그렇죠.
1: 토끼가 지금 잡혔잖아요.
2: 그렇죠. 저게 잡아들이는 이제 대목이죠.
1: 잡아들였는데 토끼가 그렇죠. 아우 나는 토끼 아니요. 그렇죠. 나는 개요. 개.
2: 그렇죠.
1: 소요. 막
2: 개면도
1: 말이요.
2: 아, 그럼 소다. 예. 아 소면 더욱 좋지.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말인가?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아이고 나 그러니까, 죽었네.
1: 얼마나 긴장한지. 그때 먹을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막 상상이 막 펼쳐집니다. 그렇죠. 막 그림이.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감사합니다.
1: 내일 시합에서 꼭 네. 좋은 성적 있다는 네. 얘기 기원합니다. 네, 아우 너무 멋져요.
2: 너무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가서 네. 내일 참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2: 좋은 무대를 또 이렇게 마련해 네. 주셔서 네. 저는 또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1: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학생분들 네. 우리 그 판소리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 네. 꼭 자주 오시기 바랄게요.
2: 아유, 네. 좋은 무대가 또 어디 있을까요?
1: 그럼요. 네. 네. 저희들도 이렇게 애청자분들도 판소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2: 예.
1: 네. 그럼요. 그래서 함께 또 젊은 전공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판소리 문화가 정말로 거리타분하지 않고 어렵지는 않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청취자분들도 배울 수 있고
2: 그렇죠.
1: 전공자들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죠.
2: 예, 영정이, 어려운가요?
1: 예, 김 여사님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워도 이제는 판소리가 왜냐하면 예전부터 전해져온 소리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얼마든지 다 배워내는 그 장르만큼.
2: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 우리가 이 학생분들의 흉내를 내도 되죠. 선생님의 흉내를 내도 되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한 사설이라도 우리가 그 완벽하게 배워내면 천천히 가면 정말 뭐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죠.
2: 아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2: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보다 낯선 좀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1: 네. 근데 네. 요즘 보면은 타민족들이 네. 그 판소리를 엄청 네. 좋아하더라고요.
2: 너무 좋죠.
1: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창극의 하나잖아요.
2: 그렇죠.
1: 창극이죠. 네. 그 한
2: 1인 오페라.
1: 예, 네, 1인 그렇죠. 오페라고 네. 그리고 창주에서도 그 창극이 경극
2: 그렇죠
1: 비슷한 그렇죠. 장르다 보니까 예,
2: 예. 군취도 있고
1: 예, 아, 예. 좋아하는 면도 있고 예.
2: 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1: 네.
2: 장르가 아주 깊고 높습니다.
1: 네. 아유, 자 우리가 판소리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2: 그렇죠.
1: 그 적벽감만 빼고 우리 방송 예. 애청자분들은 배웠거든요. 예.
2: 그렇습니다.
1: 네.
2: 다섯 바탕 때부터 정말 많은 거를 배우셨죠.
1: 네.
2: 오, 정말
1: 다섯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예. 적벽감만 빼고
2: 예, 예.
1: 어, 학생 들은 적벽가 배웠겠죠.
2: 아직 시도를 못했는데.
1: 아 그래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수궁가에 좀 많이 좀 치우치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네. 수궁가는 소적벽가라고 그러거든요.
1: 네.
2: 다섯 바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적벽가인데
1: 네.
2: 소적벽가라고 할 정도로
1: 아,
2: 수궁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교적이고
1: 네.
2: 통성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1: 네.
2: 물론 뭐 춘향가나 심청가도 굉장히
1: 네.
2: 다 어렵고 그게 또 재밌고 문화같다.
1: 그러니까.
2: 그러니 육지 한번 우리가 가서 육지에 가서 내가 칼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또 네. 다시 왔어 육지요.
1: 네.
2: 데리고 다시 가겠어요?
1: 그니까요.
2: 그래서 별주부가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다에 못 돌아갔다는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인간사죠.
2: 그렇습니다.
1: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궁가 중 네. 아내 이별 대목.
2: 예. 네. 그렇죠. 아내는 이별 대목이
1: 네.
2: 아, 길지는 않지만
1: 네.
2: 여러 또 목들이 또 두부지 목들이 또 많이
1: 재밌는
2: 나오죠?
1: 목들이 많죠.
2: 예. 예. 여기 나라의 환호가기 없어. 아, 이 부분은 유경이만 배웠죠. 그렇죠. 유경이만 이 부분을
1: 네.
2: 배워서 했었는데
1: 네.
2: 오늘 아주 좋은 기회네요.
1: 그러니까
2: 나라의 환호가기 없어. 자 따라 하실까요? 자 나라의 환호가기 없어. 약을

0: 구하러 가는 니.
1: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패 싸우리까.
1: 무슨 봉패 싸우리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네 이미 알았지만은.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1: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1: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잠깐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잠깐이. 잠깐 하면 잠깐이 안 되고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도록 하여라.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하지 고고.
1: 별주부 모친께 하지 고고.
0: 침실로 돌아와.
1: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모친의 니은 받침이 스스로 들으셔야 됩니다.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0: 어? 허시기네. 허가 자꾸 뛰어가네요.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의 학발 모친
0: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별주 마누라가.
1: 별주 마누라가.
0: 그렇죠. 별주 마 까는 소리가 나오죠. 처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음은 절대 까는 것이 아닙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1: 별주부.

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그렇죠? 세상 꾸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펴서 펴서 하세요. 세상 간단 말이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끝소리 웬 말이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양을 보면 웬 말이오. 요. 자. 웬 말이오. 그렇죠.

0: 이쁘네.
1: 네, 좋은데 요 가실 적에 자꾸 끊이려는 게 느껴져서 위소박광 깊은 물에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허블 자
0: 위소박광
1: 그렇죠
0: 깊은 물에
1: 깊은 그야말로 깊으셔야 되기 때문에 깊은 안 깊잖아요. 깊은 물에
0: 깊은 물에
1: 하면서 혀가 혀가 저희 혀가 입천장에 완전히 밀착되겠어요. 깊은 정도가 아니라 깊은 물에 자
0: 깊은
1: 그렇죠
0: 물에
1: 그대로 아구성을 쓰셔서 야
0: 야
1: 좋으세요. 절대 절대 벨칸토식으로 야

0: 넣은 것이 아니라 야 이 모양이 장방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자
1: 야
0: 놓치지 마시고 아

0: 나무주 두 분 주은이죠. 그 떨어지시거든요. 맞춘 들으세요 돼요. 맞춘 힘을 놓지 마시고 좁게 흐미 흐미 좋아지셨습니다. 이목이 드디어 되셨네요. 흐가 아니라 흐미 찍으셔서 흐미 오더리를
1: 오더리를
0: 그죠. 이제 넌 다 버리고 이제 넌 다 버리고 이제 넌 다 지지 마시고 이제 넌 다 버리고 이제 넌 다 버리고 고 고 마지막 끝을 그 꼬리 끝을 힘을 놓지 마시고 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고 더 한번 맺어주세요. 고 힘 놓지 마시고 말리 정산

0: 있다는 것이네. 자,
1: 언제 와요?
2: 가기는 가되.
0: 그렇죠.
2: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0: 저번에보다 많이 슬퍼지셨어요. 저번에는 막 해맑게 네. 이제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렇게 막 어려운 목이 있다기보다 좀 까탈스럽거든요. 여기가 네. 떨어질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만 몰래 먼저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살짝 기다리시는 게 있어서 머뭇거리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시작할 때 이미 나는 떨어지는 기운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가까지 그 음정을 갖고 내려오셔야 가기는 가되가 잘 풀리는 거죠. 자, 이제 가면 자
1: 이제 가면 언제 와요?
0: 그렇죠.
1: 가기는 가되
0: 마시고
1: 못 입고 가는 것이네.
0: 보세요. 언제가 어도 아니고 으드 아닌 사이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언제 와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또 으도 아니에요. 은제도 아니에요. 어도 아니고 으도 아닌 음이 되어서 인제 가면 은제 와요. 가기는 가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언제 와요 이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랑 으를 합한 은제 와요 아래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인제 가면
1: 인제
0: 그다지
1: 무엇을 그다지
0: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글자가 어떤 것일까요? 세 글자 중에 무엇을 해서 슬이 제일 강하죠. 근데 슬이 강한 것이 우리가 소리를 하는 창자는 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어의 슬이 나오기 전에 어의 그 꼬리를 물고 가셔야 되거든요. 무어를 생각 안 하시고 슬만 강조하겠다 싶으면 무엇을 이렇게 띄워버리는데 무어에 집중하면 무어 꼬리를 계속 갖고 가시면 무엇을 그다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의 집중도를 거기에 뺏기지 마십시오. 오만 잘

0: 라면 쓰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을 자?
1: 무엇을
0: 그렇죠.
1: 다지 못이여요.
0: 자꾸 무엇을 그다. 아, 자꾸 가시거든요. 깔지 마시고 점은 가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 예, 무엇을 그다지 그다지 이건데 그다지 아지 저 그렇게 까시거든요. 누르지 마시고 자 어여 집중하시고
1: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당상학발자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늙은 모친
1: 늙은
0: 모호 마시고
1: 친
0: 조석
1: 조석
0: 누르지 마시고 공.

중에서도 호를 띄겠다고 생각하시면 후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 오, 여음정이 중요하거든요. 요, 호! 이렇게 하시면 민요처럼 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요를 잘 딛고 요, 호이!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자, 요!

0: 하면서도 저음 이절 준비하세요. 교호 이렇게 뛰려고 하지 마시고 교호 이 음정이 중요합니다. 자 교호주 그렇죠 교호주 내가 뜨지 마시고 어차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교호주 자
1: 교호주
0: 융받침 이제서야 젊은
1: 젊은
0: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또 젊은 이게 띄고 싶죠. 흐를 강조하고 싶죠. 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의 무의 의의 몸 끝자락을 꼭 끌고 나오세요. 젊은 아내
1: 젊은 아내
0: 수업 중에도 네.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젊은인데 지금 워낙 학생이 또 절로 하거든요.
2: 절로.
0: 꼭 강조를 예, 하는 부분입니다.
2: 선생님, 이
0: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우리말. 젊은 자.
1: 젊은.

0: 그러지 마시고 절행 지사를
1: 지사를
0: 아니 나다 지사를 못 잊어요
2: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요 좁은 길로 갈게요 계속 좁은 길로 자
2: 못 잊어요
0: 길이 넓어지셨죠? 아니라 못 잊어요
2: 못 잊어요
0: 그렇죠 얼씨구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떻게 잘하실까요? 이 어려운 소리를
3: 어려운 소리를
0: 네 어렵죠 야,
3: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잘 배우고 계시죠?
0: 그럼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3: 네, 참 대단하죠. 에이. 우리가 이 판소리를 또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에이. 너무 경이롭고
0: 너무 잘하시니까 저 또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더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계속 또 에이. 훑어보거든요. 조금 단어 하나 또 어떤 호흡부 하나 도둑숨 하나 네. 거기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3: 네.
0: 예, 그 부분을

0: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정말 꼼꼼히 예. 지금 짚어가면서 예. 한번 불러봤어요.
0: 그렇죠. 예. 혹시 어디 좀 잘 안 비문점이 있는 데는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 서류를 배울 때 예. 오늘따라 우리 쪽이 그 학생 이쪽 젊은 예. 학생들이 예. 10대 학생들이 예. 있어서 그런지 예. 소리를 안 내시네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네.
1: 뒷줄에.
0: 뒷줄에?
1: 우리 학생분들은.
0: 뒷줄에, 예, 뒷줄에
1: 소리를 안 내시죠.
0: 근데 너무 잘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1: 아, 그래.
0: 이 모양을 보면 전 알 수 있거든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1: 소리 내셔도 돼요.
0: 예. 그리 내주세요. 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까랑까랑하시거든요.
1: 예.
0: 반소리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리 자체가 갖고 계셔야 돼요.
1: 예.
0: 소리가 밑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그 끼가 굉장하셔야 되고
1: 예.
0: 그것보다 또 굉장한 거 혹독한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혼자만의 시간.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 괜찮을까요? 혹시 물어볼 부분이 없을까요? 어느 대목 혹은 어느 글자라도 좋고 네.
1: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들은요
0: 네.
1: 그냥 흥얼흥얼 할 거면 저희 방송 보니 라디오가 있잖아요.
0: 아이, 그렇죠.
1: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집에서 복습하셔도 되고요.
0: 예.
1: 현장에 오셨으면 소리를 내서 크게 내서
0: 그렇죠.
1: 누구한테 민폐가 되는 일이 없어요.
0: 예.
1: 네, 오히려 안 부르면 자기한테 손해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소리 내면서 배우는 게 예. 바람직하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방송을 따라서 함께 배우시더라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0: 그렇죠.
1: 그냥 그렇죠. 앉아서 요보나리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신데요. 근데 예. 혼자서 집에서 가능하겠죠.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현장에 오셔서 배우실 때는 정말 소리 내서 크게 배우세요.
0: 예, 예. 크게 해주세요.
1: 예.
0: 크게 해주시면 그럼요. 저 또한 저는 너무 그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학생 때
1: 네네.
0: 학생 시절에 그때는 조인 선생님 학생이 체제가 너무 많아서 1대1로 레슨이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5명 내지는 네 명씩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한 사람씩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기는 예예. 조금 무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네 분, 다섯 명이 할 때 괜히 그 부분에 가서 엄청나게 틀려버렸어요. 크게 틀려버리니까 선생님이 딱 그게 귀에 거슬리시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꾀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1: 정명합니다.
0: 토끼 꾀를 수승 가족의 토끼처럼 약간
1: 지혜롭네요. 아니 근데 배울 때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걸 언제 눈치 다 보고 하려면 끝이 나잖아요.
0: 예, 그렇죠. 못 배우거든요.
1: 못 배우거든요. 아니 그리고
0: 시간이?
1: 처음에 배울 때는 예. 또 박소연 선생님이 몸 밖에서 예. 다른 학생들 수업 받을 때면 그걸 그냥 들었대요.
0: 그렇죠. 그 유명한
1: 그러니까.
0: 그렇죠. 저희 또 예. 저기 선배죠.
1: 예.
0: 변용아 언니도 있었고 지금 가문 안에 있는 최련아 언니
1: 네.
0: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 수업이 그 시간표를 딱 문 밖에 이렇게 걸어놓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딱 봤다가
1: 예.
0: 그 시간에 별 수업이 없으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 갖고 가서 듣고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1: 얼마나 열심히
0: 배우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1: 목말랐죠.
0: 예. 예. 저희 제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 다른 이 학생들은 누가 수업하면 아유 그럼 나는 간다 이렇게 가겠죠.
0: 예, 가기 나쁜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1: 예.
0: 근데 또 굉장히 재주꾼들이라서
1: 예.
0: 저는 우리 때 배웠던 그때 시대상이랑 좀 다른 끼들이 있고 굉장히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1: 예.
0: 배워주면서도 저는 너무 기특하고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1: 예.
0: 애틋함도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애틋함도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1: 그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길은 소리 길 외롭고
0: 그렇죠.
1: 힘든데 박소연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내 오신 거예요. 참 얼마나 학생 때부터 이렇게 얼마나 목말랐으면
0: 예.
1: 선생님 수업할 때 밖에서 그냥 듣고 따라서 하다가
0: 예.
1: 그 강신자 교수님께서 발견하셨대요. 아 이런 학생이 수업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구나.
0: 예.
1: 그래서 박소연 선생님을 와서 수업 받으라고
0: 예.
1: 이렇게 건의하신 거고요.
0: 굉장히 고마웠고
1: 네.
0: 좀 저는 그렇게 막 레슨비를 따로 이렇게 지불하고 예. 다닐 만큼의 집에 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좀 선뜻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1: 네.
0: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그러셨죠.
1: 예,
0: 굉장히 고마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1: 그렇죠.
0: 굉장하죠.
1: 네.

0: 자, 우리가 지금 수공가, 이 앞으로도 수공가 중에 정말 눈대목 여러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 너무 재밌죠.
0: 하나하나씩 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그 유경학 씨한테 한 뭐 시간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아, 네,
0: 내일 또 시합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한 번 또 이 이걸 다 배웠다고 했죠?
1: 그렇죠.
0: 예,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1: 예, 예, 지금 아주 지금 얼굴이. 예.
0: 자,
1: 예, 한번 또.
0: 사설 있어요.
1: 아.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태에 싸우리까?
1: 아.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말려하였구나.
1: 쉬고
2: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짐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하는 말이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부인에겐 매였어. 별주부

0: 열심히
1: 이제 넌 다 버리고 빨리 정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그러지. 언제 와요
0: 하기는 가되
1: 못 잊고 가는 것이네 무엇을 그 다하지 못 잊어

0: 잘 배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리나도 사실은 내일에 시합이라서 네.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0: 아, 두 학생이에요?
1: 네, 두 학생이에요. 앞에 부분만 조금 한 1분 정도로 할까요? 제가 끊어줄게.
2: 그럼 자. 자. 이리 오너라, 준양아. 우리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0: 시고.
2: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넌빵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의 어머니께서는 소싯적에 이보다 훨씬
0: 그러지.
2: 더 아셨다고 하더라.
0: 다.
2: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0: 다.
2: 네.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0: 다.
2: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0: 시고.
2: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0: 다.
2: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0: 다.
2: 이리 내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0: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1: 여기까지
0: 아쉽네요. 아니 그 유경 학생만 참가하는 줄 알았잖아요.
1: 아,
0: 야, 시간이 이렇게
1: 빠릅니다.
0: 빠르네요.
1: 그렇죠.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아이고,
0: 여러분.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3: 이산 저산 꽃이 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0: 빨한심 구나. 맨 청춘도 날 버리고 손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부모를.
1: 라디오 극장

준위 회의가 열리는 동안 부대는 쉬면서 재편성을 하고 겨울옷과 양식을 마련했다. 비록 열흘이었지만은 장정을 떠난 이래 가장 편안히 쉬었다. 덕분에 사기도 크게 올랐다. 준위 회의 결과를 아직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온 부대의 소문이 쫙 퍼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팡면군과 합류하여 새 근거지를 세우자는 구호가 사람들을 새로운 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홍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사천남부로 북진하였다. 한 갈래는 동제, 신참, 송감에서 출발하여 온수, 양촌, 동황전을 거쳐 적수로 전진했다. 오구단과 주왕종대는 동제, 주바, 량촌, 동황전을 지나 도성에 이르는 중간 갈래였다. 삼군단은 왼쪽 갈래로서 라판 등에서 떠나 준이, 대교, 리자관, 회룡을 거쳐 토성에 이르기로 하였다. 1월 20일 주왕은 홍군 사방면군의 전부를 보내 가릉강을 돌파하여 사천에 있는 적군을 끌어들이고 견제하라고 명령을 했다. 또 이 육군단에도 주왕 홍군이 로주 의빈 사이로 장강을 건널 수 있게 힘껏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 귀두성은 말 그대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부대는 루산관을 지나 동제에 들어선 뒤 손바닥만한 평지를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굽어들어 산간지대로 들어섰다. 양촌을 지나서야 골짜기가 좀 트였다. 사람들이 몹시 가난하게 사는 곳이었지만은 사천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산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고 골짜기는 깊고 조용했다. 두 산 사이에는 평탄한 산마루가 쭉 질러 있었다. 날씨는 더없이 맑았다. 대호는 긴 산마루를 넘고 있었다. 행렬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주황소베토 구역에서 부르던 산노래가 무엇보다도 흥을 돋구었다. 어머니와 헤어지며 눈물이 샘솟듯 하는데 쫓기고 쫓겨 량산에 올랐네. 붉은 깃발 휘날리며 혁명을 일으키니 도적대 같은 백군을 없애지 않고선 돌아가지 않으리. 쟁쟁한 목소리만 들어도 수마사령관 김우래가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양미기가 목청껏 소리를 쳤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좋지요? 자, 한 곡 더! 박수와 환상이 터지

0: 아니었다. 기분에는 조금 빼는 듯 하더니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노래는 부를수록 흥이 오르네. 동산에서도 부르고 서산에서도 부르네. 붉은 서금에서 혁명을 일으키니 붉은 깃발이 산을 뒤덮으며 넘어오네. 한발 포성이 산천에 울려 퍼지니 인민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오네. 칼 차고 온니, 총 메고 온니, 말 타고 온니, 혁명을 위해 쌀을 지고 온니도 있다네. 양미규는 노래가 끝나기 바쁘게 또 소리를 질러대다.
1: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노래가 아닙니다. 모두들 랑군을 홍군에 보내며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랑군을 홍군에 보내면을 불러주세요.
0: 사람들도 등달아 소리를 쳤다.
2: 좋아, 미기. 대신 우리 같이 부르지. 동지가 그럼 너희 동생 역을 해요. 예, 그래서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영장 동지가 너희 동생 역을 하세요. 얼쏘 너희 동생 역을 하십시오.
0: 전사들이 또 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김우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소베트 구역에서 입대할 때 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래 오라버리는 스무 살이에요. 호미를 놓고 홍군이 되었지요. 오라버니가 날마다 이기기를 바라요. 동지 오라버니 붉은 깃발 펄럭이며 서금을 지나가요. 양미기는 어깨를 들썩이며 정말 여자의 낭군이라도 된 듯 굵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받았다. 너희 말이 내 마음과 꼭 같구나. 오라버니는 홍군이 되기로 마음먹었지. 군복 입고 각발을 단단히 쳤다니. 동지 루이 동생, 너는 집에서 일마다 조심하거라.

0: 나무는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흥성흥사한 기분으로 들끓어올랐다. 바로 그때 모태똥도 대렬 속에 있었다. 외투를 걸친 채 채찍을 들고 부르마루에 앉아 말안장을 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초췌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한결 즐겁고 여유로 보이었다. 모수석 동지! 귀예근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가 풀밭에 한 여성 동지가 앉아 모자를 벗어들고 땀을 훔치고 있었다. 아니 이런 류용이로군 정말 오래간만이요. 모태똥은 웃으면서 말에서 내려 그녀와 악수를 했다. 모수석 동지 이 말에서 또 시를 읊었지요?
1: 그래요. 금방 야랑곡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백의 시를 좀 읊조랬지요.
0: 어떤 시죠?
1: 들어보겠습니까? 네?
0: 공골의 임금은 태평세월을 노래하는데 남방의 군자는 멀리 외진 곳으로 도망가네. 큰 잔치 벌여 하늘의 음악소리 들으며 야랑에도 바람이 불기를 바라노라.
1: 우리는 지금 외진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은 마음이야 리백과 다르지. 리백은 사흘 밤낮에 머리가 하얗게 세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산을 두루 밟아도 사람은 늙지 않고 철경만 찾아다닌다니까.
0: 모두석은 늘 긍정적이시군요. 왠지 꿈보다 해몽 같지만 말입니다. 류영은 모태똥과 한 고향 사람이었다.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하고 중앙소베트 구역에서도 몇 년 같이 일을 했다. 소년은 공산당 주황에 있다가 나중에 지방으로 옮겨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강서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1: 류영이

0: 대어에서 떨어졌나 보군. 말이라도 타고 따라가야지. 그래, 응? 모태똥이 농담을 던지었다. 제가 대어에서 떨어지기는 왜 떨어져요? 류영은 작은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를 했다. 전사들이 규례를 잘 지키나 살피느라 뒤쳐진 겁니다. 모태똥은 류영이 군중 규례를 점검한다는 말에 진지하게 물었다. 그래, 요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류영이 말했다. 부대원들 사기가 높아지니 규례도 엄격하게 지키나 봐요. 오늘 아침에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던데요. 날마다 목탁을 치면서 면보를 외우는데 홍군이 오고 나서는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울리지 않더랍니다. 홍군이 할머니 물건을 쓰고 돈을 목탁 안에 넣어둔 걸 나중에 아셨다나 뭐라나? 모태똥이 고개를 젖히며 시원하게 웃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엄청 다퉜다면서요? 요영이 떠보는 눈길로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일 없어요. 모태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물론 논쟁에 있었겠지만은 설득을 했지. 그걸 다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소? 아래에서는 큰 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는 됐네요. 다들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모두석 동지가 지휘를 하게 되었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에 모태똥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 내가 지휘를 하면 마음이 놓인다. 나를 믿어주니 고맙지만은 나도 신중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당주왕 총서기를 맡고 있는 박고동지는 20살 남짓 되지만은 아주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고치면은 혁명의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모태똥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서갔다. 류영은 그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류영의 거친 숨소리를 듣더니 모태똥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기다려주었다. 문제는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일찍이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 않으세요? 류영은 한숨을 쉬며 아쉬운 듯 말했다. 내가 무리지 않았던 터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죠. 그래요. 세상 일이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모태똥이 한참 걷다가 한마디 보탰다. 만약 우리 중국 공산당이 막스 레닌주의를 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거나 우리가 좀 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군사노선만 논의했답니까? 모태똥은 그저 웃기만 하다가 좀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글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재미가 푹 쏠쏠하다니까. 노정은 도통 모르겠다는 듯 눈을 숨뻑이며 웃었다.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햇볕이 뜨거워지었다. 내 가위는 전사들이 늘어서서 마른 목을 죽이고 있었다. 류영도 냇가로 달려가서 물을 몇 모금 떠 마시고는 달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물었다. 참, 요사이 하자진 동지한테 가보았습니까? 배가 많이 불렸다고 하던데요.
1: 그래요.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이런 형편이라 당장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이 말했다. 그렇다고 영원히 결혼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응?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산등성이가 길고 느리게 뻗어 있었다. 홍군대호는 좁은 산골짜기에 들어섰다. 모태똥이 이곳 백성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려는데 뒤에서 다급한 말바꿉 소리가 들려왔다. 주울래가 대초빛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준이 회가 끝난 뒤에도 주울래는 여전히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작전 계획을 짜려면 정찰대를 모아 정보를 모은 뒤에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야 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이 나오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남보다 먼저 갈 때도 있고 한참 뒤처질 때도 있었다. 오늘 행군을 시작할 때도 주울래는 일군단에서 보낸 전보를 받느라 늦게 출발을 했다. 모태똥이 길가에 서서 주울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웃으며 물었다. 원래 동지, 마리 조인을 잘못 만났군. 말을 한번 보세요. 당장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요. 조울래는 말에서 내려 류영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모태똥 곁으로 다가갔다. 빨리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태똥이 물었다. 또 그 니덕이 말썽이지요. 취사병 며칠 논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왜? 그게... 조울래가 모태똥과 함께 걸으면서 말을 했다. 니덕은 대우와 함께 출발하지 않고 언제나 늦게 떠나지 않습니까? 니덕이 뒤따라오면 부대는 또 길을 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마침 취사반이 니덕이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큰 소치랑 기름통을 쥐고 논두렁을 걷고 있어서 길을 내줄 수가 없었답니다. 몇 번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화를 버럭 내더니만 말을 타고 가면서 취사병들을 모두 논밭에 떠밀어 넣었다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모태똥이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취사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뒤따라가 보니 취사병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한창 따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리덕을 몇 마디 나무라서 떼어놓았습니다. 리덕은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화가 안 풀리니까 지난 회의 때 일까지 들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들어 중국혁명 전쟁의 특점을 모른다고 나무랐으니 아래에 내려가서 직접 겪어보겠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황종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리덕과 림표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태똥이 웃었다. 림표는 짧고 빠른 돌격이라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태똥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아직 노염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이어 모태똥은 적정을 물었다. 그러자 류영은 그들이 군사에 대한 일을 논의하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어서 부대를 따라 잡아야겠다며 그들에게 격려를 붙이고는 앞으로 달려갔다. 주울래는 길에서 좀 떨어진 웅덩이에 커다란 삼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로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는 6, 7층 층집 높이만큼 되었고 이려들 사람이 손잡고 둘러싸도 모자랄 정도로 굵었다. 정말 비범한 기상으로 우뚝 서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며 놀라워했다. 아, 이렇게 큰 삼나무는 처음 보는데 사주패에 있는 우리 섭의 드문어기 그 농나무보다도 더 크군요. 졸래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야말로 삼나무 왕이라 할 만하네요.

대장정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이 약에 대해서 소개될 시간조차 아주 부족하죠. 이, 특히 우리 이 방송이 20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얼마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 새약에 대해서 아직도 소개드리지 못합니다. 우대 활동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대 활동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

0: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규십. 이 규십은 시중에 규십이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규십이란 건 내가 먹어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지, 또 어떤 규십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보시자면은 일단 규십이란 게 무엇인가? 규십이라는 거는 품의 규십입니다. 품의 규십. 품에라는 게 품의 Q10도 있고 품의 A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심장병이거나 여러 가지 병을 해서 극도로 쇠약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말할 힘도 없을 때 우리 병원에 라면 입원하면은 품의 A에다가 또 이 15사이수C라든가 APT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 나고 힘도 나는데 품의 Q10 역시 효소에 속합니다. 예? 효소에 속하면서 우리 몸에는 산소산 신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은 생화 반응이 진행되죠. 예? 제가 이 말하는 동안에도 많은 생화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런 생화 반응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 품해가 없으면 이런 그 생화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서 많은 생화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이 품해 Q10이라는 게 없으면 생화 반응이 잘 못 진행된다. 품해 Q10이라는 거는 생화 반응이 못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히 심장에 영향이 끼칩니다. 심장이라는 게 발동기지 않습니까? 이 발동기가 정상적으로 힘있게 계속 1분에 70차 내지 80차로 돌아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Q10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논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Q10은 제가 한 11년 전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 Q10만 전문적으로. 그래서 방송 이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품의 규십은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예, 저도 이 근일 보상한 지금 수원 이제 쓴지 어디 열이 거의 가까워 옵니다.
1: 네.
2: 그래 쓴 그 이 과정을 보게다 지금 나는 머리가 이제 지금 항상 크게 뭉텅하는 이 증세가 지금 좀 나가는 게 아주 남아합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항상 이 치매 증세가 겁이 나는데, 머리 좀 나가니까 경력이란 게 뚝뚝 떨어지고, 말 안 못하거나,
1: 네.
2: 그러면서 이 귀에서 또 좀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심장도 때리고, 이랬는데 지금 하나하나 약간씩 나가진 이야기 남았는데 이래까지 이야기 어쨌든 이게 나는 이야기라는 게 저만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이게 어쨌든 이야기를 정신 가지고 지금 꾸준히 계속 관계를 좀 보게 할래 된다. 나에 대해서 부담이
1: 있다만
2: 굉장히 고맙다. 이사원
0: 치료 잘하십시오.
2: 안녕.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Q10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알아듣기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본래 이래서 제일 많기는 심장 근육에 제일 많습니다. 심장 근육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그다음 잇몸 이런 근육에 많은데 이런 성분들이 뭐 본래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 할 때는 이롭습니다. 근데 이 Q10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17번이 생화 반응이 진행돼야 Q10이 만들어진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는 간내보시통안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간내보시통안이?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배워 있습니다.
0: 네.
3: 심장다에 좋고에 자꾸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하면 밤에 소변이 배가 차서 잠을 못 자고 그 소변 출입된기잖아. 그리고 이 뭔가 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다 나는. 네. 그래서 예수 단약을 쓰고 그랬는데 달라지

0: 많아서 이 간이 보신함이 확실히 여러 복용했는데 이 여러 이 주약이 제일 좋은 게 위가 아예 아픈다. 이제 5살 되고 5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던 게 소변 좀 이 지금 이전에 5번씩 밤에 댕긴데 지금 한 3번밖에 안 갑니다.
1: 네, 신염 있는 사람들도 이 약 쓰고 많이 나서십니다.
0: 네, 예. 그래서 용 좋습니다. 그래 이 그런 주약의 그런 이 맹가 간에 보시면 확실히 이 내게는 용 좋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예. 많은데 이거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게 대단히 잘 알깁니다.
1: 그렇습니다. 25가지 나대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귀한 네. 약재만 해도 25가지가 됩니다.
0: 대단하지.
1: 네. 예.
0: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이 맹감 이번에 할 때 쏠 때 많이 사서 그랍니다. 또.
1: 네. 이번에 이 규십도 드립니다. 규십이라는 거는 원래 싸먹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이 규십 요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참가하십시오.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2: 네, 맞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규십이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500 내지 1500mg의 그람입니다. 1mg 정도 인체에서 그만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20대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만한 성분 우리 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 특히 40대 중반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 올라가면서는 점점 부족하죠. 예. 근데 우리 이 Q10이라는 게, 제 있어야 될 성분부터 보다 25% 아래 떨어질 때는 심장이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에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이런 Q10이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 없는 대사성 질병,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게 대사성 질병입니다. 이런 대사성 질병이 늙음하게는 대부분 다 대사가 아예 됩니다. 이래서 이런 규십은 40대 후반부터는 다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 심장에 관해서 우리 의학에서는 많은 일을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개라든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다 개를 많이 잡아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도수로 만든 과정에서도 우리 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도수라는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십이 이런 생물 실험은 개구리 가지고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곧만 떼놓으면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거기 몇초 못 가죠. 예? 심장을 떼내놨으니까 몇초 못 가는데 서죠. 심장이 멈춰선단 말입니다. 그럴 때이 규십을 그 위에다가 쏟아놓으면은 규십이란 건다 액체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거 쏟아놓으면은 섰던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거볼수 있습니다.
2: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마스콘이 보시하는 시분이 난이 심장이 어째 이랬습니까? 지나고도 그냥 처음 다녀 심장 지내.
1: 네.
3: 그다음에 손이 자주 손이 올라요. 자꾸 놀라지. 같이 침침하다 해서는 또 어떻게 해서도 어디 말 못하겠어요. 그래 위가 나빠갖고 소화제 밥은 먹고 늙음하게 쌀이 막대는데 밥은 못 먹을래. 내가 먹고 싶었어. 그래 기억력이라는 게 없지. 매력이 약한데 감기 자주 걸리지. 안개 걸림 없이 떨어도 안지. 어차피 빛나지 열이 나지 정말 죽을 것이지. 그래서 사병사 수다다 밤새 출퇴근 하다가 또 밤에 잠을 잤어. 그래
1: 네.
3: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래다가 이 건리거지 하는 거 모두 바빠갈까 써보던 또 봤는데 지금 효과 나는 게 좀 알립니다. 그래서
1: 알리죠. 예.
3: 예. 그래서 내가 좀 이 양도 계속 단기적으로 써보려고 우리 할 때도 대동 배달 받으려고 돈 올립니다.
1: 네. 어디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 후미 규십도 드리고 약제도 드리고 합니다. 예. 배달 받으시고요. 예.

0: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부메큐 15는 40대 후반 되는 사람들, 뭐 20대는 먹으란 말을 안 해도 됩니다. 40대 후반부터 특히 우리 늙은 막에 들어서서는 꼭 복용하자 이 말입니다. 예, 신장 근육 영양제입니다. 개구리 심장 같은 거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멈췄었던 심장도 다시 Q10을 주게 되면은 벌떡벌떡 뜁니다. 우리 몸에서 이 Q10이라는 게 심장 근육에 제일 많으면서 심장 근육 영양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근육 보시면 심장에 아주 좋고 특히 뇌 조직에도 좋지만 이거는 중약이고 근뇌보신환에는 중약이고 Q10 같은 거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 어떤 중약에도 없고 또 Q10에는 또 그 우리 근뇌보신환 같은 성분이 없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제일 그 심장병 환자들 효과를 잘 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예. 저는 예, 우리 아버지가 건의보시 환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는 거의 예. 76입니다. 굉장히 건의보시 환자 거의 또 소변이 잤던 게 용 좋더란 말입니다. 결국 무릎 관절상 경우 아파했습니다. 자꾸 이래 예, 두드리고 예. 그랬단 말입니다. 자꾸만 방망이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무릎 관절이 아프단 말도 아예 하더란 말입니다. 예. 예. 머리도 또 어지럽다는 게 어지럽다는 얘기를 아예 하더라 말이나 이번에 그 무슨 열과사회 무슨 Q10을 둔가?
0: 예, 이 품에 Q10을 들인데 다 돈 내고 싸먹지 않습니까?
2: 예, 평상시에 다 잡습니다. 예.
0: 예, 심내혈관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거 잡으면 우리 건의보신 안에다 Q10을 섞었으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무릎 배합이 제일 잘 된다 말입니다. 예,
2: 예.
0: 이번에 이거 꼭 가지십시오.
2: 예. 예예 예, 그래서
1: Q10
2: 준다 알겠습니다.
0: 그럼
2: 그 열과
0: 제대로
1: 네
0: 열과 싸시면 이렇게 잠은 고생했기 때문에 Q10 9통 드립니다.
2: 예예예예 로인이 싸게 돼서 예. 방송 듣고 게임 인터넷에 보내주셔요.
0: 예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Q10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잡수는 방법은 밥을 잡수는 중간에 잡수도 되고 밥을 잡수자마자 잡수시오. 공복엔 절대 잡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공복에 잡수면 다 낭비입니다. 흡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꼭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을 때 그렇대서 기름 먹으란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쌀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식업 중간 혹은 밥 잡수자마자 잡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잡수면 됩니다. 예. 그다음 우리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능도 아주 많습니다. 공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첫째 우리 이런 치매 끼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건망증이 있고 기억력이 팍 떨어진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는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실면증이 있어서 벨라벨라 약 다 써도 점점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어야 되고 뇌과병원 약은 안 오전에 먹은 지도 10년 된다 하는 분들 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이런 실면증 치료 약 안땡이라든가 예로라든가 아프졸로 쓰는 사람들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 꼭 이 건뇌보신환을 같이 쓰십시오. 건뇌보신환은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꼭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소변이 잦다, 방광염 있다, 신염 있다,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특히 고파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귀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 눅인데 떨기우는 것처럼 불안하다 하는 분들,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약처럼, 산조인이 들어가고, 예, 사인이 들어가고, 연골이 들어가고, 원지가 들어가고, 이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서약에는 없습니다. 다른 중약에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약들이, 우리 신경 치료제죠. 아무리 명의를 보이나, 아무리 시흡병원가요, 무슨 병원가 해도 이만한 약, 아이오크는 치료를 못 합니다. 때문에 실면증이 있는 분들, 심장이 계속 두근다근 눅인데 떨구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분들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알깁니다. 그렇게 무슨 약을 써도 아이되던 분들 치료가 아이되서는 이 병 저 병으로 고생하던 분들 우리 이

0: 약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428원이면서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여 존재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강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2로 되어 있고 OTC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으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은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 활동이 12월까지 마감인데 15일까지 마감인 이 의대 활동은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강 구복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용지에서 주요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강 구복액은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얼른 가.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3: 나도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먹고 있습니다. 이 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 많이 써도 안 되던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매점도 되는데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먹으니까 밥맛이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네. 그리고 소변이 영 잦았대는데 그 소변 잦수도 많이 주물어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내일까지입니다.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2: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감고 보이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1: 네.
2: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보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저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이서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니,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식사를 못해서 계속 부림 꼴꼴하니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싫은 것도 이롭어지고 전열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의심실에 가서 소변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밤을 못 쉬고 그것도 이래던 게 지금은 소변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한달 쉬는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2: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몸에 검사한 게 예, 요 그러니까 보름 전에 가까운 그래서 서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예, 없어졌습니다.
1: 네. 네. 요
2: 좋아한다.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보호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쁜데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예, 옛날에는 진짜 깔깔해서 예, 아이 엔티를 붙여다야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선에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자꾸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
1: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2: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황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써보라고 이야 써보니까 이만큼 동의하기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들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뭐니까 돈다파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좀더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배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유튜브하고 네. 배달 하겠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예 예, 알려드릴게요.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레일 거지 활동입니다.
0: 네.
1: 네, 레일 마감입니다.
2: 그럼 오늘이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위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치하는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곤 작곡인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석화 작사 홍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하니 잠시 마음을 편안히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김인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백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요입니다.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표현한 이 노래를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려주는 가요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늘리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여행 가이드 황공평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떠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룡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시원한 바다가 그리운 계절, 파란 하늘이 펼쳐진 여름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푸르름이 가득한 이 계절, 여행가에도 함께 시원하고 짜릿한 여름 여행 떠나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서가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또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서장자치구로 떠나보겠습니다. 평균 해발 4,000m가 넘는 이곳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청정한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서장은 독특한 고온 기후와 지리적 환경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음식 문화 중 하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깊은 신앙심, 그리고 청정한 대자연의 선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장을 대표하는 음식들, 쌀알같이 포근한 쌀바, 고온의 생명력이 담긴 야크고기, 풍건육, 지친 몸을 녹여주는 수유기름, 그리고 달

달콤한 달차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함께 빚어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 음식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추구하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소개하기 앞서 이곳 사람들에게 음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장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는 집은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 이는 서장 사람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신성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식 바로 쌀바입니다. 고원의 보리, 청과루라고 합니다. 아, 쌀바의 주인공은 바로 청과루인데요. 청과루는 서장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보리로 서장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식이자 생명의 곡식입니다. 서장 설화에는 영웅 아추왕자가 뱀왕으로부터 청과 씨앗을 찾아와 인류에게 곡식을 준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청과는 서장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과는 일반 보리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높아 고온의 추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량입니다. 그렇다면 쌀밥을 만드는 방법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쌀밥은 바로 이 청과를 볶은 후 맷돌에 갈아 만든 가루입니다. 쌀밥의 제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고수의 경지가 필요한 기술인데요. 청과를 볶을 때 불 조절을 잘못하면 타서 쓴맛이 나거나 또 덜 익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수들은 뜨거운 모래와 함께 청과를 짝짝 튀기듯 볶아내는데 이때 청과가 마치 팝콘처럼 터지며 고소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쌀밥을 먹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빠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작은 그릇에 쌀밥 가루를 담고 가운데를 살짝 움푹 패인 곳을 만듭니다. 그곳에 뜨거운 소우차와 한 덩어리의 수유기름을 넣고 손가락으로 저어가며 뭉쳐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쌀밥의 또 다른 매력은 그 다양한 변신에 있습니다. 뜨거운 소우차에 말아서 죽처럼 먹거나 여행을 떠날 때는 쌀밥 가루를 따로 담아 물이나 차와 함께 간편하게 먹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서장의 한 여행자가 눈누바라 속에서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있었지만 가지고 있던 쌀밥 한 줌이 그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쌀밥을 생명을 구한 선물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쌀밭은 서장님들에게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그들은 쌀밭 한 줌에 천리를 간다. 라는 말이 믿습니다. 아, 높은 열량과 포만감으로 혹독한 고온의 환경을 이겨내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원의 생명을 담은 보물 야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장에서 천과가 식물의 상징이라면 이 땅의 생명력을 대표하는 동물은 바로 야크입니다. 야크는 서장인들에게 이동식 슈퍼마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기, 우유, 털, 가죽, 심지어 배설물까지 모든 것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오늘은 야크가 주는 두 가지 선물, 야크 고기와 수유 기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크 고기와 건조 고기입니다. 서장님들에게 야크 고기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야크 고기는 일반 소고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쫄깃하며 고소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서장에서 가장 독특한 야크 고기 요리는 단연 건조 고기입니다. 매년 11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서장님들은 신선한 야크 고기를 길게 썰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수개월 동안 자연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풍근육은 수분이 빠져나가 바삭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또 배가 됩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야크고기 칩과도 같은데요. 서장님들은 이 건조고기를 그대로 먹기도 하고 여행길에 휴대할 수 있는 최고의 간식으로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서장의 전사들은 원정을 떠나기 전 반드시 건조고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풍근육은 가볍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 먼 길을 여행하는 전사들에게 가장 든든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의 기본인 소유 기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야크가 주는 또 다른 선물 바로 소유 기름입니다. 소유 기름은 야크의 우유에서 추출한 버터와 같은 유지방으로 서장 음식 문화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유 기름은 서장인들에게 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예로부터 서장인들은 이 소유 기름을 이용해 뒤에서 소개할 소유 기름차를 만들고 심지어 음식을 튀기거나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서장의 사원에서는 수천 개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데 그 등불의 연료도 바로 이 소유 기름입니다.

고온을 녹이는 따뜻함, 수유 기름차와 달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장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밥을 굶어도 한 끼 차를 안 마실 수는 없다. 이만큼 서장님들에게 차는 삶의 필수품입니다. 서장의 차 문화는 수백 년 전 중국 내륙과의 차마고도 교육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서장인들은 이 길을 통해 들어온 차를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원의 에너지 음료인 수유기름차입니다.

소요 기름차는 말 그대로 소요 기름과 차를 함께 타내는 음료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차에 소요 기름과 소금을 넣고 길쭉한 통 속에서 청과로라는 도구로 수백 번 저어주면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소요 기름차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소요 기름차는 고소하고 짭조름한 독특한 맛이 납니다. 처음 마시는 분들은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서장님들에게 이 차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높은 열량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을 감싸 건조한 고온에서 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달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유 기름차가 전통이라면 달차는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 널리 퍼진 서장의 인터넷상에서 아주 흥행하는 음료입니다. 달차는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어 만든 우리가 아는 밀크티와 비슷한 음료입니다. 달차는 수유 기름차의 구수함보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사의 골목골목에는 온통 달차를 파는 달차관이 즐비한데 이곳은 서장인들의 소중한 사교 공간입니다. 아침이면 달차관은 온통 아침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잔의 달차와 함께 삶의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달차와 서장인들의 일상입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술인 청과루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장에서 차가 일상의 음료라면 청과루주는 축제의 음료입니다. 서장에는 청과루로 술을 빚는 역사가 최소 100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청과루주의 제조법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청과루를 삶아서 식힌 뒤 전통 누룩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키면 약 15도 내지 20도 정도의 달콤하고 새콤한 맛의 술이 완성됩니다. 청과루주는 결혼식, 축제, 손님 접대 등 모든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서장인들은 청과루주를 마실 때 특별한 의식을 따릅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그리고 한 잔, 이른바 삼구일잔의 의식으로 손님은 주인이 따라주는 술을 세 번에 나누어 마시고 마지막에 한 번에 비워야 내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지붕 서장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원의 생명력이 담긴 쌀밥, 고소하고 쫄깃한 야크고기와 건조고기, 서장 음식의 영혼인 수유기름, 추위를 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수유기름차와 달차,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청과루주. 이 모든 음식에는 수천 년의 고원 역사, 또 혹독한 자연에 맞선 지혜, 그리고 청정한 자연의 선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서장 자치구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정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이라는 한 단어 속에 깊은 정과 아련한 추억이 담겨있을 겁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런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며 문춘선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로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 중순이 지났어요. 우리 아이들 방학 시작한 지도 꽤 됐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안전한 방학 보내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아이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여섯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첫 번째는 불장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라이터나 성냥은 위험하다는 걸 꼭 알려주시고요. 가스레인지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 역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전기와 전기줄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콘센트나 멀티탭을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평소에 이건 만지면 안 돼라고 확실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나 베란다나 옥상 같은 위험 지역에는 절대 혼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가르쳐주세요. 작은 장난감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 끼임 사고를 조심하세요. 의자, 틈, 철문, 심지어 장난감 사이에 아이가 끼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 그네나 미끄럼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외출 시에는 발밑을 조심하고 강이나 저수지 등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학 때마다 안타까운 익수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놀이터나 공원에서는 난간에 올라가거나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백화점 자동 승강기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전에 있어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여름방학 AI 학습 열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아이들 교육에다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체험학습 시장 규모가 2132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AI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게 빠르다고 합니다. 요즘 AI를 모르면 뒤처진다고 하잖아요. 캠프 보내야 하나 고민되네요. 아이가 코딩에 관심을 보였는데 너무 비싸고 효과는 알 수 없어서 망설여집니다. 네, 부모님들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아이가 출발선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직 많은 부모님들이 AI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단순히 검색어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AI가 청소년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에 캠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AI 체험학습 캠프들의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간단한 PPT 작성이나 문헌 생성 같은 얕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체험 자체는 좋은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며 시야를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AI 소양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한 번에 성공하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요. 오히려 무료로 운영되는 과학관, 천문관, 박물관의 공익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캠프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지가 아닐까요?

고민이 있죠. 휴대폰을 안 주면 울고 보채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유아기 아이들조차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동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울 때에는 우선 아이를 꼭 안아주고 감정을 달래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거나 혼내지 말고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산책을 하거나 블록놀이를 함께하는 거죠. 진정되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휴대폰은 엄마 아빠의 일하는 도구이지 장난감이 아니란다 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건강에 나쁘다는 식의 잔소리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부터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건데요. 외출할 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퍼즐, 간단한 만들기 재료를 챙겨서 지루할 틈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아이를 달래기 위한 도구로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이 특유의 행동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집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지만 이는 그들의 탐구욕을 억제하는데요. 또 어떤 부모들은 조용히 뒤를 따라다니며 정화하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더 나은 처리 방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이 적당히 지저분해지는 걸 허용하여 아이가 성장하면서 천천히 정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돌 지난 아기가 수시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녀 남편은 매일 끊임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난감과 옷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요. 어느 날 정화 겨를이 없어서 장난감이나 옷이 바닥에 흩어진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아침 그는 손톱깎이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느 구석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대화가 불가능한 아이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뜻밖에도 오후가 되자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 상자에서 손톱깎이를 꺼내더니 엄마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말이 없자 말 없이 스스로 손톱깎이를 보관했던 서랍으로 가서 그것을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지시도 안내도 없이 아이가 자동으로 손톱깎이를 제자리에 놓은 것인데요. 이 작은 행동은 바로 아이 성장 과정에서의 진보겠죠.

그녀는 이러한 행동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발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의 정리 능력과 내적 질서가 점차 형성되고 있었죠. 정리 능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의식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항상 아이를 대신해 물건을 정리한다면 아이의 질서감 형성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 아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자신과 물건 사이에 완전한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에게 자주 간섭받아서 그의 사고와 기억의 사슬이 끊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를 위해 정리하려는 충동을 참을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천천히 시도하도록 한다면 그는 점차 안정적인 기억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디에 뒀는지 알고 필요할 때 스스로 찾아갈 것이고요. 어른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될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더 독립적이고 자기주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란 속 정비 능력을 천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거나 훈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 탐구를 하다 보면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들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가 아닌 지지자로서 아이의 성장 리듬을 존중하고 충분한 신뢰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재촉이나 방해 없이 조용히 아이 곁을 지키며 그를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과 AI 교육 열풍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스마트폰 사용 지도와 아이의 질서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 편집의 최촌이 진행해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투덜댈수록 불만이 많아지고 감사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결국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버릇은 곧 인생 버릇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미소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화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작품은 필명 보미의 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중턱에 이르러 나를 둘러싼 다양한 인연들을 둘러보았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인연들,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인연들, 또 어쩌다 보니 잃어버린 인연들,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그리고 끈끈이 이어가는 인연들. 결코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 북적이고 들볶이는 인연들 속에서 그들한테 의지하거나 부딪히면서 용감하게 걸어왔다. 어쩌면 나는 이런저런 인연들에 의해 현재의 자리까지 떠밀려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뭐 그래봤자 지금 거의 대부분 인연은 나 스스로가 이어온 것

것이겠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선택하는 것도 결국 내 판단이었으니 말이다. 오랜 시간 햇살처럼 따선 온기를 불어넣어준 인연. 잊고 살다가도 스스럼없이 건네는 한마디에 세월을 뛰어넘어 만나는 인연. 곁에 없어도 늘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인연. 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었다.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헤어진 인연도 있었고 일상의 분주함에 또 밀려간 인연도 있었으며 미처 붙잡지 못했거나 스스로 손을 놓아버린 인연도 있었다. 가끔은 잠깐 만났다가 서로 잊고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에 우연히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었다. 그 중에는 고마운 인연도 있었다.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나를 이끌어주었던 이들, 발맞추어 함께 걸어주었던 이들,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알아주었던 이들, 그냥 믿고 따라주었던 이들, 그리고 약간 불편했던 인연도 있었다. 늘 부딪히면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연들이 스쳐 지나간 뒤 내 안에 있던 단단한 껍질들이 부슬부슬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 갈등과 부딪힘의 절반은 내 몫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들을 보거나 리해해야 될 때면 심한 근시안이 돼버리면서 무능해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인연도 있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과는 달리 오히려 점점 멀어져가는 관계. 방법을 몰라 서성이다가 결국은 흘려보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작아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렷해지는지, 내가 무엇에 환호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내가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계의 손겨울이 필요했다는 것을. 나는 내가 인연을 지키는 법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연을 보내주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정성껏 담아 잘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아주 늦게야 깨달았다. 잘 보내줘야만 잘 지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시선, 밖에서 인연을 볼 줄 몰랐던 것이다. 잘해준다고 했던 것들조차도 결국엔 내 기준에서만 통하는 것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결국 내 곁에 남아준 이들은 내가 잘나서거나 혹은 내가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지켜주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잘해주었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내 혼자의 생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의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는 고마운 이들에게도 나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내 곁을 스쳐간 인연, 내 곁을 지켜준 인연,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보내주고 받아주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인연이 머무르고 있나요? 계속해 리은실의 부탁의 예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의 맨발 의사셨다. 주로 발목이나 손목을 풀친 동네 아이 그리고 청년들, 치했거나 발이 늘 부어서 고생이라는 민근 할머니들이 찾아오시면 짐을 놔주시곤 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의술을 딱히 안 믿었던지 아버지에게서 침을 맞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속이 불편해도 다리가 살짝 새큰새큰해도 근들이 술이나 사탕을 들고 찾아오곤 했다. 그들 입에서 나온 아버지에 대한 찬양의 말을 듣고 있자면 화타의 환생이라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레하면 언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칠씩이나 드러누워 앓으면서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았지만 효험이 없어 고생했는데 리 선생이 침을 맞은 당일부터 시원히 트림하고 배가 쑥 꺼져서 언제 아팠냐는 뜻 씻은 듯이 나 밥을 푹푹 퍼먹게 되고
그 이튿날로 일하러 나갔다는 가히 기적같은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웃 동네 청년들의 무리싸움에 얼떨결에 끼었다가 어이없게 눈물매를 맞아 온몸에 어혈이 젖던 오빠 친구도 아버지의 침을 맞고는 바로 피멍이 든 곳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옅은 미소를 입가에 느슨히 띄고는 무슨 그렇겠음도 나을 때 돼서 나은겠지 라고 했다. 크게 기쁜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저 술 한 근에 내가 먹을 개눈깔 사탕 한 봉지에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이 가고 나면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보시던 옛날 의학 서적들을 펼쳐보며 주절주절 암기도 내시고 손으로 침을 돌려보기도 하며 그 나름으로 의술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는 소학교의 한 젊은 여선생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 선생님은 밖에 선 채 머리만 빼꼼히 들이밀고 옷방에 누워 책을 보시는 아버지를 불렀다. 은실아버지, 침 넣어줄 암까? 아버지는 옷방에 누운 채 머리를 젖혀 우러 힐끗 보고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 침 넣을 줄 모르오 라고 하시고는 시선을 다시 책으로 가져갔다. 그 여 선생님은 살쭉한 표정을 짓고 네 하고는 문을 닫고 가버렸다. 나는 좀 의아적인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손님에게 열정적인 분이셨다. 아버지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별점이 인사성에 있다고 늘 강조할 만큼 레일을 중시하는 분이셨는데 왜 저렇게 쌀쌀하게 대답했을까? 나는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침을 놔주길 은근히 바랐다. 그래야 내 학교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속구구를 했던가 보다. 누워서 책을 보시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안 놔줘요? 아버지가 그제서야 일어나 앉으시며 말했다. 부탁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 좀 몸이 불편해 그러는데 침을 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아리송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내가 대학을 다니며 배웠던 언어의 화용론의 일부였던 것 같다. 빈말을 지언정 침 잘 놓는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아버지는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셔서 침구를 챙겼을 것이다.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지켜 세워주는 화법을 구사해야 했을 것이다. 의사 자격증은 없을 망정 공짜로 해주는 진료라면 그 정도의 립서비스는 받아야 움직이는 게 시골 맨발 의사의 자존심이었던가 보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토정 비결책이 있었다. 중간중간 고대 한우도 있어서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만 그 책을 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 집으로 사탕, 과자나 근들이 술들을 들고서 토정 비결 보러 몰려왔다. 정말 딱딱 들어맞았구마. 신통합구마. 그러면 아버지는 본인이 그 책을 쓰는 리지함이라도 되는 듯 뿌듯해하셨다. 허리가 많이 곱은 할머니들이 엎어질 듯한 걸음으로 들고 온 사탕이나 술은 극구 돌려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하루 한 아저씨가 그의 고중시험을 본다는 딸을 앞세워 우리 집으로 토정비글 보러 오셨다. 딸이 지원한 학교에 붙을 수 있겠냐 없겠냐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 아저씨는 전에 그 전에도 왔었던 동네 분이셨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마당에서 썩 전에 누군가 준 족발을 손질한다며 집에 들어올렴을 안으셨다. 옷방에서 숙지하는 나에게 아저씨가 넌지시 말했다. 너네 아버지 보고 물어봐라. 손일이 언제 끝나는지. 나는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아버지가 괜히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 아저씨에게 조금 미안한 감도 들어 마당으로 달려나가 볼멘 소리로 아버지에게 아저씨 말을 전했다. 조금 추운 때였던지 아버지는 호호 입김으로 손을 녹여가며 그 검지를 이어가고 계셨다.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말해라. 나는 들어와서 그 말을 아저씨에게 전했다. 엄마와 나는 딴청만 피우는 아버지 때문에 괜히 아저씨 눈치를 보았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심부름을 두세 번 하고 나

와서도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으셨다. 아저씨는 온 오후 우리 집 정주간에 앉아 신문도 좀 보았다, 텔레비전도 좀 보았다며 기다리다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해서야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딸을 데리고 가버렸다. 그제서야

도와드리 깁소 라고 아는 체라도 했더라면 달랐을 거다. 당신 같은 인사불성인 인간은 부탁을 할 자격이 없소 라는 것을 그 아저씨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아버지는 추운 날 온 오후 밖에서 고생하셨다. 물론 그 아저씨는 이런 속뜻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아버지를 괴백한 영감 정도로 생각했을 법하다.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부탁을 하게 되기도 또 받게 되기도 한다. 어떤 부탁은 저 스스로 흥이 깨워서 들어줄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솟아오르며 뿌듯해진다. 하지만 어떤 부탁은 마지못해 들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껄쩍 지끈해 난다. 대개 이런 부탁이다. 축하 멘트 같은 거 써줄 수 있니? 너한텐 식은 죽 먹길 것 같아. 그저 10분이면 뚝딱 써내지. 침 놓을 줄 모르오? 라며 여 선생님을 쌀쌀하게 돌려보냈던 아버지처럼 나도 쓸 줄 몰라요 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해주게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분이 개운치 않다. 뭔가 답이나 해결법을 맡겨놓은 듯 불쑥 물어보거나 불쑥 드는 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부탁은 해야겠지만 본인한테 득될 건 크게 없고 너한텐 좋은 거라 말하며 드는 청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남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 어렸을 적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본다. 상대방의 로고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긍정과 도움받아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어선 안 되겠구나 하고 혼자 다짐해 본다. 생각했던 것을 말과 행동이 옮겼던지 잘 모르겠다. 급한 나머지 거두절미하고 달래가 상대에게 큰 부담을 확 안겨줄 때는 없었던지 돌이켜본다. 허물없는 사회라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생략하진 않았던지. 살면서 부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일은 시시때때로 생긴다. 그럴 때 정중하고 겸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어른스럽고 멋진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탁에 적극 응해 내가 가진 힘과 재주를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일 것 같다. 글을 읽으며 내 삶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는 것에도 예술의 비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읽고 입장을 받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복경 시간으로 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6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시점마다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오늘이 누군가에겐 그토록 잡고 싶은 삶의 순간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삶의 순간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짧은 글 한 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장암으로 36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영국의 두 아이 엄마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저렇게 많은데 제게는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투정도 부리며 함께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떠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겠어요. 딸아이 머리를 닦아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장난감이 어디에 굴러 들어갔는지는 저만 아는데 이제 누가 그걸 찾아줄까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것도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늘어난 허리둘레, 흰 머리도, 피곤한 아침도, 가족의 잔소리도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떼쓰기조차,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저녁조차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마지막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당부는 더욱 가슴을 발고들죠.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일,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있는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두었던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학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성성군의 수필, 그리운 고향 냄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문에서 두만강 기슭을 따라 군촌으로 달리는 버스에 앉아 20여 분이면 북쪽으로 넓은 거리 펼쳐지는데 높지도 않은 언덕 아래 남향으로 앉은 두 개 마을이 보인다. 서쪽은 남대촌이고 동쪽에 앉은 마을은 내 고향 동전촌이다. 봄이 오면 뒷동산 언덕의 과수원에 사과배꽃, 살구꽃, 복숭아꽃, 오약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동네에 꽃향기가 넘쳐나고 북쪽 깊은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마을 앞을 감돌아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대촌을 감돌며 남으로 꺾어 두만강이 흘러들어간다. 감로소와 같은 이 생명수가 봄부터 가을까지 굽이굽이 산기슭과 언덕을 넘어 그 넓은 앞벌의 논밭에 흘러들어 여름이면 푸른 주당 같은 벼파도가 짙은 풀내음을 풍기며 검푸르게 자라고 가을이면 황금 이삭이 묵직하게 무르익어 가을바람에 넘실거리며 나달 향기가 온들에 날린다. 더욱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것은 뒷산 언덕에서 빨갛게 무르익는 사과배 향기 속에 올망졸망한 초가집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있었다. 그때 우리 동네 동쪽 논밭 첫머리에 담사대가 박아놓은 샘물이 있었다. 100여 미터도 더 되는 깊은 수심에서 솟아나는 물에 향긋한 석유 냄새가 살짝 나는 샘물이었다. 동네에서는 모두들 담사대 샘물이라 불렀다. 더러워진 옷이나 땀에 때가 앉은 머리랑 몸이랑 씻고 감으면 때가 말쑥하게 지고 마른 옷에서 싱긋한 좋은 냄새가 났고 머리에도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돌며 향기로웠다. 어린 나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냄새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잘 다려놓은 옷에 늘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의 빨래 로고가 고스란히 담긴 이불 거죽을 어머니와 함께 맞잡아 당길 때도 그 냄새를 맡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고 작은 행복감이 들었다. 고향의 풍경은 계절의 변화보다 낮과 밤의 차이가 더 컸다. 해가 떠오르면 집집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밥이 뜸뜨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냄새가 마을 전체를 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침 반찬거리 심부름을 자주 시켰는데 금방 세수한 것 같은 아침 공기를 헤치고 뛰어가는 그 길이 왠지 신이 났다. 숨을 핥다기며 그 자그마한 마을 구멍 가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출입구에 늘여놓은 푸성귀에서 흙냄새와 풋내가 났다. 아침밥을 짓다가 나온 주인 아줌마는 방금 띄운 두부판에 솜씨 좋게 슥슥 칼질을 해 뜨끈한 두부 한 모를 순식간에 밥통에 담아 건넸다. 두부방의 빠얀 뜬김 속에 풍기는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는 정말 좋았다. 운이 좋은 어떤 날에는 주인이 마시자고 두었던 구수한 콩물도 한 사발 마실 수 있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골목이 어둑해지면 고된 하루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앞뒷집에서 지지고 볶아낸 고소한 반찬 냄새가 풍겼다. 어른들의 전액은 이렇게 소박한 안주와 어머니가 정성들여 만든 잘 익은 막걸리와 젓가락 장단에 맞춰 부르는 구성진 민요 한 가락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 시절 달리 활동 장소가 없는 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생산대 탈곡장에 몰려들어 놀았다. 온 동네는 아이들이 술래잡이 노름으로 북적였다. 저녁상을 물리고 하나둘 모여든 어르신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화로 위에 올려놓은 모기태 타는 숙향기가 달에쳐 올랐다. 내 고향은 그렇게 낮과 밤으로 마을 사람들이 소박하고 따뜻한 향기가 넘쳐 삶을 아름답게 채워 나아가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고 또 새해를 맞았다. 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교실에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서 느끼고 알았다. 봄 햇살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정수리에서 엄마가 잘 다려놓은 옷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났다. 그건 분명 봄이 온 것이다. 운동장에 아지랑이 하늘하늘 피어올랐고 골목에 들어서면 집집마다 묵은 빨래를 해치우고 봄볕에 말리느라 빨래의 재물 냄새가 그득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마당의 빨래줄에는 하얀 이불 안이 널려 있었고 겨우내 벌어진 창틀에 붙여놓았던 몽풍지를 떼면 먼지가 허공 속에서 요란하게 부서졌다. 봄은 늘 상쾌하고 개운한 계절이다.
여름이 오면 아이들 몸에서는 물고기 냄새가 났다. 여름 내내 물고기를 잡느라 작은 쇠 그물로 만든 채발을 들고 개울물에 뛰쳐나갔고 해가 넘어 이가 딱딱 부딪힐 지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밤 어디를 가더라도 시원한 오이가 있었고 갓전엔 풋강냉이 뽀얀 김을 내뿜었다. 뉘집이라도 살인문은 열려있었고 어딜 가더라도 어른들이 얼렁와서 먹으라는 손짓을 했다. 여름은 사람 사는 인정 냄새가 나는 축복의 계절이었다. 검붉은 포도가 익어가는 냄새가 더해지면 어른들이 손길이 분주해진다.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다. 가을 볕 아래 물기가 말라가는 마을에서는 낙엽 냄새와 도토리 묵을 수는 쌉싸름한 냄새가 담벼락 위에 넘실거린다. 나는 학교 화단의 한복판에 서 있기 좋아했다. 국화꽃, 달맞이꽃 등 가을꽃들이 세상의 모든 꽃을 담은 듯 그 화단 앞에 서서 힘껏 숨을 들이키면 세상의 모든 좋은 향이 나를 채우는 것 같다. 겨울이 되면 언제나 부지런하던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때면 동네에서 추렴이라는 술놀이가 자주 벌어진다. 끼리끼리 모여 자작부를 피우고 집에서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느라 시끌벅적하다. 아이들은 주변을 맴돌며 자기를 불러주길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차가운 공기에 모닥불 냄새가 퍼지고 구수한 고기 끓는 냄새가 더해지면 어른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늘 육부지가 없던 초촐한 밥상에 허기찬 아이

애들이 부지런히 먹느라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뒷산 언덕의 과일 냄새, 앞벌의 벼달알 향기, 소급 친구의 정수리에서 나는 햇살 냄새, 실개천의 슴슴한 물 비린내, 어머니의 빨래 냄새, 내 그리움을 소화하는 그때 그 시절의 향기로만 그려지는 정다운 나의 고향. 꿈속에서라도 더 보고 싶은 나의 고향. 지금 이 시각도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 그래의 향기를 따라 고향의 정다운 풍경 속에 푹 빠져본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 남희의 글, 엄마라는 역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어떤 엄마였을까? 서서히 불러오는 나의 배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긴다.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한 시간이 4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그녀를 어떤 엄마였다고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녀는 어떤 엄마가 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집에 사랑한 지붕에서 그냥 뛰어내릴 때에도, 학교에 가방을 메지 않고 책을 안고 가도, 친구를 잘못 사귈 때에도, 꼴찌를 해도, 학부모 회의를 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창피함을 당하게 됐을 때에도,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도 엄마는 늘 비슷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너는 그러고 싶나 보지?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다. 혼내지도 설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었다. 나는 그 안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바꾸지 않아도 되었다. 그대로 두어줌이 나를 나로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엄마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저 나의 엄마였다. 그래서 나도 어떤 엄마가 아니라 그냥 조례의 엄마이고 싶다. 조례는 나의 초심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어느덧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18주를 넘기며 자라고 했다. 내가 바라는 초심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사랑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열정으로 시작한 일은 열정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면 된다. 나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오래 품고 싶었다. 나는 어떤 엄마가 아니라 그저 엄마로 충분하다. 상담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엄마를 바라는지 물으면 대단한 엄마를 말하는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를 떠올린다. 엄마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로 쉽게 나누지 않는다. 그저 나의 엄마에게 사랑하고 투정을 부리고 속상해하고 다시 기대하게 되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어떤 엄마가 되려 하지 않게 된다.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지는 순간 그 어떤을 판단할 기준도 함께 생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로 향한다. 아이 역시 내가 바라는 모습의 어떤 아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작 엄마인 내가 아이를 가장 많이 채우고 가장 적게 이해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종종 그런 순간이 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아이는 전혀 다른 엄마를 원하고 있을 때, 잘 가르치는 엄마보다 내가 곁에 오래 있어주는 엄마를, 단단한 엄마보다 자기 마음에 먼저 알아주는 엄마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다. 아이가 조금 느리면 느린 아이의 엄마로, 남들보다 유난히 특별하면 특별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려 한다.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몸이 약한 아이의 엄마였다가, 마음이 여린 아이의 엄마였다가, 사춘기가 심한 아이의 엄마였다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의 엄마였다가, 이제는 임신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런 아이이기에 나는 그저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 나도 사람이라 살아가는 동안 아이를 놀라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이해하기보다 먼저 판단하려 들고 붙잡기보다 밀어낼 때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간다.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 애쓰는 각자의 존재인 것을, 최선을 다해 오래도록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엄마가 된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루가 나의 하루를 살아내는 일,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의미가 된다. 그러니 좋은 엄마가 되려 애쓰는 모든 엄마들이 그저 살아있는 엄마로서의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자신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기를. 엄마는 자라를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엄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을 노래한 가요로 따뜻한 멜로디가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정화옥 작곡의 세월은 간다 보내드립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돌아보며 삶의 여운을 담은 가요로 잔잔한 선율 속에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로열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리상각 작사 김남호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밝고 즐거운 분위기 가요 꽃상점 아가씨입니다.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이 사랑합시다 준비했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가요. 따뜻한 정과 애정이 가득한 가요로 마음의 온기를 전해줍니다.

행복은 만족에 있습니다. 만족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만족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울고 웃는 행복 보내드립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활락적이고 열정적인 가요 리결사 작사 김봉어 작곡의 장고야 올려라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주우령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준비했습니다. 맑고 넓은 푸른 하늘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가요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계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5일은 세계 익수 사고 예방의 날인데요. 이날은 대중의 익수 예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익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익수 예방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임창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내일의 희망을 안고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024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37만 2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5만 9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익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미성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를 넘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즐기게 되죠. 수영이나 물놀이가 비교적 인기 있는 활동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익수사고 예방 지식을 잘 알고 물가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바람바람바람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익수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물에 들어가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물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물풀에 몸이 감겨버리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중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구름 동동 해님이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어른이 곁에 없을 때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수영할 때는 꼭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데요. 어른은 위험한 상황을 잘 알고 빠르게 대처하여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수역에서 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외의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는 진흙 혹은 나뭇가지가 있을 수 있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또한 이런 수역은 수온 변화, 물 흐름 속도 등 물 상황이 복잡하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장백산을 찾아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안전시설과 구조인원이 없는 수역에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안전시설과 구조인원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구명환이나 안전밧줄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구조인원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 때 전문적인 구조를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운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황양목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리봉을 보내드립니다.

함부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끼리 함께 수영하기로 약속할 때는 평소보다 안전의식이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중 한 명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친구들은 당황하거나 무작정 뛰어들어 구조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영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한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은 좋아를 보내드립니다.

밖에도 근육 경련, 체력 부족, 준비 운동 부족 등이 모두 흔한 익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물에 들어간 후 다리에 쥐가 나서 정상적으로 수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물에 빠지게 되면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가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신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특히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산소 결핍이 4분에서 6분 동안 지속되면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익수 사고 예방 상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러한 상식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것을 약속하자요. 김정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백철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파란 나뭇잎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에는 박창호 전문의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창호 선생은요, 중이 출신인데,
0: 네.
1: 40여 년이라는 중이 서이 조이의 조선도 이야기란 뜻이 되죠. 예, 이러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에, 퇴직하기 전에는 예, 영길시 료행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예,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달 때의 박창호 주임은의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신교통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또한 말이죠. 정황에 근거해서 점적주사를 댄디라 하는데 배합합니다. 네. 이러면서 치료 효과를 말죠. 많이 높이고 있어요.
0: 네.
1: 또한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감기를 자주로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

0: 폐렴이라든가 만성폐렴에 그리고 기관지천식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사계통질병치료에서의 많은 말이죠. 환자들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환자들로부터의 장외빈 커싱의 당뇨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계통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뢰를 해봅시다.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 상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에 코창이라는데 구강, 인후에 식도, 위, 십이지장 이러한 아주 조직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소장이라든가 맹장, 란미, 결장의 직장, 항관의 이러한 부분들로 말이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질병들이 잘 인기되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소화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구강에 말이죠. 자주 발사하는 궤양 현상이 생깁니다. 하늘로 후파싱의 쿠이항이라는데 낫다가도 또 맞아 며칠 지나게 되면 또 아프고 궤양 현상이 생기고 인후염, 식도염 지금도 최근에 보게 되면 하늘로 팔루싱 수광이나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도 다 맞아 상소에 관계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급성이라든가 만성으로 나타나는 위염 혹은 위궤양에 그리고 십이지장의 궤양 이러한 말자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에 제일 많이는 맹장으로 혹시 고생한 분들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수술료법도 말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란미염이라든가 결장염, 궤양성 결장염, 직장염이라든가 직장암에 그리고 한관에 관계되는 질병에 우리 한어에서 쓰른 주드란 말이 있어요. 10명이면 9명이 말이죠. 치질로 고생한다는데 발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항루라든가 항문 발열에 그리고 항문주에 발생하는 말이죠. 농종에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우리의 려해를 해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잡수면 또 헛배 붓고 식사를 한다면은 이런 증세가 말이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배가 아프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한영이 있는 사람인데 원장 선생님은 한번 더 배우자 그러면.
0: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2: 통수일 거예요. 다리, 팔이, 발굽이.
0: 아픕니까?
2: 뭐 잔다리 아파서 배운 게 한번 배운 게 좀 나선 같아. 한번 더 배우자.
0: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2: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저는,
0: 말씀하세요.
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쟤는 머리 무겁고 어떨 때 이렇게 눈앞이도 희미하고 그래가지고 전번주에도 저기 뭐니까 박윤덕 주임이사 약을 갖다 먹은데 주임이사 막 공시에 부수라고 하더라. 근데 그 약을 갖다 먹었는데 지금

0: 많이 예, 머리도 가벼워지고 좀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0: 머리 안개처럼 부욱 이렇게 낀 느낌도 없어지고 가벼워진 감이 납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또 좀 약을 더 먹으려고요.
1: 예, 어더니 예. 오십시오. 예.
0: 예.
1: 예. 어더니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길태중 의원, 예, 자문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3: 예. 여성분이.
2: 네. 네. 여성분의, 네.
3: 예. 여성분의 길, 담낭염 때문에 길태중 의원 주임 박창훈 선생님께 병 보였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옆구리가 길고 잔등이 아프고 목이 마르며 입안이 뜨거웠습니다.
1: 예.
3: 소문 듣고 박찬호 선생님께 병 보였더니 참말로 잘 된 것 같았습니다.
1: 예, 예.
2: 네.
3: 예.
1: 그래 한 번 더 예. 보이시다고 그럽니까?
3: 예. 첨약을 먹고 민간요법 치료도 가르쳐 주셔서
1: 예.
3: 많은 마이 혀선되었습니다.
1: 예.
3: 그래요. 오늘 또 박찬호 선생님께 주문 예약 드리려고
1: 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예. 예.
4: 저는, 예, 어느 때부터, 저는 몇 년 됩니다. 위일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4: 그냥, 예, 아이 먹으면 좋은데, 조금 먹으면 위장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변비까지 있고, 정말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예, 전번에, 언제 한 번에, 저기, 골이 너무 아프니까 정통편을 먹었습니다.
1: 예.
4: 아이 그랬는데 아니 세계 이등이 위경이 일어나가지고 저리 야 정말 아, 바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정말 까레 눈을 뜯는다더만.
1: 예 맞습니다.
4: 예.
1: 막
4: 땀이 탕탕 나고 이랬습니다. 죄송만 예. 저기 길태중에 저기 박상호 선생님들을 가서 한번 보이라고.
1: 예.
4: 박상호 선생님이 위를 잘한다고 이렇게
1: 예.
4: 말합니다.
1: 예.
4: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 두 개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깽이
1: 예.
4: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4: 그 위경형이 일어나도 나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죠.
1: 예.
4: 토요일 날에 한번 더 가보이려고 그럽니다.
1: 토요일에는요.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오전에 가면 되지.
1: 예, 예, 그렇죠.
4: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배가 아픈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담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늘로 쥐통이라는데 아주 세게 아픕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은은히 아픕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전번에, 이제 그, 좀 봤는데, 야, 허리가 아프고 위가 많이 아파서 설사가 많이 났어요.
1: 예.
5: 아, 그리고 또 머리가 좀, 휴하고 저 식은땀 자꾸 나가서 저기
1: 예.
5: 약을 썼는데 좀 나아졌어요.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아 원장님.
1: 예예예. 예, 예.
5: 아 그래서 또 원장님을 또 다시 볼까 하는데.
1: 예 됩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5: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강철주 소장님 두 번 모이고 첨약 갖다 먹었는데 한 번 더 가려고요.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이, 머리 어지럽고 땡하고.
1: 예.
6: 내가 또 심장병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어요. 예. 예.
6: 오늘 것 같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예.
6: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예, 위가 안 좋아서 용두성 식도염으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1: 예.
7: 예,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막 가슴이 쓰리고 그 뭔가 막 타는 듯이 아프고.
1: 예, 싸우신. 예,
7: 예. 예, 어떨 때는 등까지 막 말 못하게 불편했습니다.
1: 예.
7: 그래 뭐 위는 모든 중이들이 다 잘한다고 이기저기 다 돌아다니네 주라 했는데
1: 예.
7: 역시 원치 않았습니다.
1: 예예 예, 그런 등화 있습니다. 예예
7: 예, 그런데 소개로 예, 그 결태중이 박창호 주임이 그 맥가 선생님이 소아내과를 잘한다고 예 해서 예.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야고 예 두 번 지어 먹었는데 정말 좋을 때다. 효과가.
1: 예, 그래요. 예.
7: 예, 이번에는 예, 좀 이렇게 선생님과 박창호 선생님과 합작을 좀 잘해서 예, 제 윗병을 좀 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 야, 완전히 됩니다.
7: 어, 정말 이사 선생님을 믿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7: 그래서
1: 예.
7: 오늘이 또 가서 약을 지으려고 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어요.
7: 아,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 많습니다.
1: 선생님. 예, 예,
8: 예. 예, 예. 저는 그 길태중이병원에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어떤 동화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8: 용 소화이 되고 가서 계속 얘 모르 먹어도 트름 나고
1: 예.
8: 그러니까 소화이 되니까 밤잠도 못 자겠을 때다 계속 속이 두부룩해서
1: 예.
8: 밥을 가서 뭐 한두 술 먹어도 가서 가득한 것 같고 얘 쉬운 땀이 쌓고 나면
1: 예.
8: 그리고 요새는 전번에는 그래 좀 치료하고 나섰는데 그때는 변비 됐는데 요새는 소화이 되면서 또 이러면서도 또 설사도 나와 예. 그래다 나까 얘 아랫다리 막 부들부들 좀 매고 살이 막 빠지고 이랬어요.
1: 예.
8: 정말 어떻게 소문 듣고 해서 막 그 길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께서 가서 말하는데 벌써 한 개로 좀 받을까 한 대세 먹을까 조금 속이 편안한 게 알려서
1: 예.
8: 두 번 먹었습니다.
1: 예.
8: 그래 두 번 먹을까 지금은 계속 밥 냄새 달리고 살짝 밥 맛있는 게 알깁니다.
1: 속이 일은.
8: 편안한
1: 예.
8: 예. 머리 다 아프고 그래 그 선생님 두 번 먹고 소리 좀 기다려 바라면서 더 쓰지 말라면 용 진소 쓰렀습니다.
1: 예.
8: 예, 기다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내 바라면서 저는 이만 쓰면 될 것 같다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나네 지금 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도 옥시국시도 먹고 이런 것도 오늘 아침 속이 편안합니다. 그런 것도 내 아무래도 치료하던 바에 좀 어떻게 한 번 더 가자고 오늘이 저리 일찍 예약하자고 이래서 나
1: 예, 연계 다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8: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8: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9: 도치공격 중에 들어와가지고, 아, 기억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바로 안 자가지고, 밥맛도 없고요. 그래서 네. 라디오 방송 듣고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좀 예약 오늘 예약을 하려고 지금 듣는데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예.
9: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저 박윤덕 교수님 예 주문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10: 예, 네. 제가 전날에 자고 일어난 게 이 낯이 뻣뻣하네.
1: 예.
10: 낯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예, 가본 게 침도 맞고 한 게, 아유, 점차점차 저는 예, 기본상 어떤 일 없습니다. 근데 또, 예, 아유, 어떤 막 들면서 그래. 예, 어머니가 잠을, 깊은 잠 못 잡니다.
1: 예.
10: 예, 손발이 계속 이게 그냥 망하고 예.
1: 예.
10: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다리 저 쥐어 나옵니다.
1: 예, 예. 예.
10: 그래서 그 박윤덕 예, 교수님들 오늘이 어떻게 예, 야 어떻게 하는가 해서
1: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아, 그러니까.
1: 예.
1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10: 네,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네, 제 전화 맞아요?
1: 예, 네. 듣고 있습니다.
11: 아, 예, 전화, 안녕하세요.
1: 예.
11: 저는 허리 아프고, 이렇게 다리 아픈 소리 거치면서, 그리고 이 발뒤치기 너무 아파서

0: 욕심 들었어요. 그러다가 방송 들으니까 저기 그 김태중이 진호서의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잘 보신다 해서 예. 이렇게 거기 가서 배웠어요.
1: 예.
0: 그런 게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 좋을 때 지금 한 번 더 침 맞고 치료 받으려고 점약이다 먹자고 예. 예약합니다.
1: 예.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이 진주의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저리고 그냥 뭐 형편없이 어디나 아팠는데 최영리 선생님한테 가서 예, 한 개로 좀 치료하고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한 개로 좀을 또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다 됐습니다. 예, 예.
3: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거기 김태순인가요?
1: 예.
4: 예, 저희는 박창호 선생님을 얘기하시려고 했는데요.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4: 아, 자기, 저희는 소화 잘 안 되고, 이래 기력이 떨어지고, 그런 너무 힘들어서 그 선생님이 약을 먹고요. 많이 호전됐어요.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요. 문의 드립니다.
1: 예, 오십시오. 예, 예. 된 게 다 됐습니다. 예.
4: 예, 예.
2: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는 정말 전문주의 그 경주로 인해서 머리가 그 어지럽고, 그리고 매스럽기도 했습니다.
1: 예.
5: 그래서 강철수 주민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오늘이 더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전문가 전번에 제육리 선생 댁 가서 치무 맞았습니다. 예, 다리 지내 아파가지고
1: 예,
7: 관절이
1: 예.
7: 싹 다 쓸어가지고 예, 수술해라는 거 수술 아예 하고 치무 맞았는데 지금 아프지도 않고 영 좋습니다.
1: 예.
7: 그래 지금 한계료 좀 더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1: 예, 완전히 됩니다. 예. 연결 다 예. 됐습니다. 예.
7: 아,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예.
8: 예. 저 뭐입니까? 박창호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세 번은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많이 좋고요. 근데 지금도 밥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밥 예. 먹은 한 5분만 지나면, 대대에서 소락 소리가 막 나고 그다음에 쫄쫄 나갔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오늘 예. 좀 어떻게 예약할까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8: 예, 아니요.
1: 예,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어떤 분들은 또 배가 아픈 것이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플 때 있습니다.
2: 네.
1: 부위를 놓고 본날 때 어떤 분들은 상복부, 어떤 분들은 하복부, 또 어떤 분들은 온근 배가 다 아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면서 우리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이게 하늘로서의 등이라 하는데 보통 옆구리 켜서 말이죠.
2: 네.
1: 못 견디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뭐 담낭염이라든가 급성위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미스겁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배가 부르면서 변비로 고생할 때 있습니다. 뒤가 굳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판산이라 하는데 식후물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소신이라 하는데 타는 것 같은 이런 말이죠. 감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설사를 자주 할 때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궤양성 말이죠. 결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할 때 많이요. 그리고 이 소화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위경이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무슨 큰 진단은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줄방구를 끈다 말입니다. 연변에서 방귀 하는데 파이치가 정도합니다. 우리 소화계통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정황은 말이죠. 또 1.2억 정도 되는데 또한 말이죠. 우리 민족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민족의 특성에 의해서 음식 습관에 오히려 말이죠. 이 소화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이죠. 더 많은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매운 것을
2: 그렇죠.
1: 말이죠. 아주 좋아하거든요.
2: 네.
1: 그리고 또 남성분들일 경우에는 말이죠. 담배라든가 술을 말이죠. 아주 반가워합니다.
2: 네.
1: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소화계통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몇 달씩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좋은 음식 습관을 말이죠. 배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말하게 되면 하나는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침 말이죠. 8시에 자시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날엔 또 말이죠. 5시에 자시고 말이죠.
2: 네.
1: 이런 폐단위가 다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균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 맛이 좀 괜찮게 되면 말이죠.
2: 네.
1: 아주 많이 잡숫고.
2: 폭식이죠.
1: 폭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맛이 없는 것들하면 아예 자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좋고 이래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뭐 책을 보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말이죠. 밤에 늦게까지 말이죠. 보다가 이튿날 아침에 이러면 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아예 하는 분들도 있어요.
2: 건너뛰죠.
1: 예. 그리고 말이죠. 점심은 또 배고프니까 말이죠. 폭식을 하는데 정신 없이 먹는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정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을 아예 말이죠. 드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적게 드시는 거하고 아예 드는 것, 드시는 것은 이게 다 말이죠. 생활 습관상에서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공작을 하든 생활을 하든 정신적으로 말이죠. 압력을 느낄 때 많은데 이 정신적으로 압력을 느끼는 분들 속에서 이 소화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졸리라 하는데 불안장애로 고생하거나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늘상 말이죠. 긴장감을 느끼고 압력을 느끼는 분들 속에서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꼭 말이죠. 자신이 정서 활동을 말이죠. 평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데 주의를 돌리시고 그리고 또 유전사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했을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꼭 주의를 돌려야 돼요.
2: 확률이 높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박창호 주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심내혈관계통 질병도 좋지만은 호흡교통 질병에 특히 소화교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0: 상어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2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경 펭수연 산사태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조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복건 천주 진강시 한 신발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습금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으며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국유기업 개혁을 1층 심화할 때 관한 실시방안 2026년 2029년 연변주 개발구 개혁 심화 고품질 발전 추동 실시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증수기에 들어선 이래 전국 여러 지역에 폭우가 빈발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여러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홍수방지 형세가 복잡하고 준엄합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우리 주에 지역성 극단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에 심각한 홍수 재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긴박하고 질서 있게 재복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주 여름족 대중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홍수방지, 홍수대처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며 홍수방지, 재해구조, 재해복구 재건 사업을 착실하고 힘있게 잘 추진해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실속 있게 수호해야 합니다. 재후 복구 재건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유리한 날씨 조건을 다잡아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척을 다그치며 수해를 입은 도로를 긴급 복구하고 파손된 전력, 통신시설을 빠르게 수리해 전력 공급과 통신을 회복하며 도로 장애물 제거, 고인물 빼기, 하천 감탕 제거, 쓰레기 청소, 환경 소독 등 작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 피해 지역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중점 부위의 위험 제거와 우한 해소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토양, 포화 상태, 강우가 중첩되는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위험 공사 위험 구간, 저수지 댐, 여수로 등 중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건설 중인 공사, 고공 작업, 교량, 광산, 공장, 학교, 양로원 등 중점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그물망식 전면 조사를 심층적으로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한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중대대상 기획 포장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로 드러난 취약점에 초점을 두고 재해복구, 장기발전 수요와 결부에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 뺄물길 등 기초시설 대상을 정밀하게 기획하고 국가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홍수방지, 홍수대처 취약점을 보완하며 기층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복기 분석을 다그쳐 진행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험과 실천 방식을 정리 총화하고 드러난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더 목적성 있게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시설 약점을 메우며

0: 관리 통제 기재를 보완하고 대우 건설을 강화해 교훈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전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복권 천주 진강시 한 신발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항상 걱정하는 책임감으로 안전 생산 재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 우한 조사를 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음식점, 상가, 호텔, 고층 건물, 학교, 병원, 양로원, 노동 밀집형 기업 등 중점 장소에 착안해 화재 우한 조사 정도를 기피하고 대피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고 폐쇄한 행위, 규정을 어기고 방범창,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하게 단속해 중특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 안전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석탄과 비석탄 광산, 교통운수, 건축시공, 곳불 폭죽, 천연가스 등 중점 분야 안전위험에 대해 상시화된 조사, 정돈 행동을 펼쳐 안전 최저선을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의 지도자 책임과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 기업의 주체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안전생산 책임을 모든 기업, 사업 단위와 모든 고리, 직종, 일터에 철저히 이행시켜야 합니다. 각급 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는 종합검사와 공개 혹은 몰래 조사를 강화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 감독, 시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서기가 상해 고철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인민도시 리념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도시갱신 재반 사업을 깊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도시갱신 행동을 깊이 실시해야 합니다. 좋은 주택, 좋은 주거단지, 좋은 사회구역, 좋은 도시구역 네 가지 좋은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위험주택 정돈 개조와 로후주거단지, 로후거리, 로후공장구역, 도심촌 등에 대한 갱신개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도시가스, 급수, 배수, 오수처리, 난방 등 지하도관망, 케이블 건설 개조와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잘 추진해 대중의 거주 조건과 생활 환경을 부단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환경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중점 거리와 도로, 작은 거리와 골목, 유원 광장, 하천 호수 연안의 녹화 품질을 높이고 도시 주요 간선도로 량측, 뒷골목, 도시농촌 결합부 등 구역의 환경위생 정돈에 힘쓰며 건축물 외벽, 풍경구 경관, 공공구역의 미화, 조명 개조를 강화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사회구역 치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위원회, 부동산소유자위원회, 부동산관리봉사기업이 협동 운영하는 새로운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 중심의 규범화, 기능화, 체계화 수준을 높이며 1, 2, 3, 4, 5 주민봉사 직결 전화 등 기재를 잘 활용해 대중 반응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 치리가 더 온정이 넘치고 더 실효적이게 해야 합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2일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7차 집단확대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문학습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며 확고하게 실천하고 세 가지 반드시의 위대한 호소를 명기하며 다섯 가지 반드시의 중요 요구를 실시해 실무와 실적으로 연변도약 추월을 추동하고 연변 여러민족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개인의 사고와 사업 실제의 결부에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은 높은 안목과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웅대한 전략적 사유, 강렬한 역사적 담당, 진지한 위민정회를 구현한 막스주의 강경성 문헌으로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고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각급 당리 당조에서는 습금평 총서기 종료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연결시키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는 것과 결부시켜 분발 진취하는 정신 상태와 실사 구시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도약 추월이 더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는 이 종신과제를 단단히 틀어지고 공직자로서 립신의 근본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100년 당사 경험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왜 가능한지, 막스주의는 왜 통하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왜 좋은지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성과를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높은 정치 자각,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리론 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함양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지고 정신을 고취해 당내 혁신 리런이 지닌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고 정치적, 사상적, 리런적, 감정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리런을 체득해 실천에 옮기며 확고하게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실천 단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리상과 신념을 연마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대상 건설, 향촌 진흥, 홍수 방지 및 긴급구조 등 중요한 임무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중점 분야 위험을 해소하는 데 솔선수범해 책임을 짐으로써 리상과 신념이 현실적 실현 속에서 승화되고 실전 경험 속에서 더 확고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춰 15호가 량원 출발을 실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해 연변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의 아름다운 영감을 더 빛내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견인으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융합을 힘써 추진하고 더 많은 새로운 문화관광 새 전경과 새 경영 방식을 내놓아 연변을 국내 유명한 관광 목적지와 휴양 명승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외 개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동산구 기초시설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연길 장백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활용변경경제합작구 등 플랫폼의 집결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해내외 자원 요소의 유치와 집결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통로 경제가 통상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지상이라는 근본 립장을 확고히 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위민 정감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늘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민생 대사를 잘 처리하는 동시에 대중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주변의 작은 일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위민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고 우려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에 파악해 사업을 연구 계획할 때 대중의 감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 조치를 내올 때 대중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구체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이 바라는 바를 정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민생 분야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취업,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등 실제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대중들이 관심하는 좋은 일을 내실 있게 실질적인 일은 차질 없이 어려운 일은 원

0: 만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한 정치 품격을 단련하며 전진의 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투쟁 정신을 발양해야 합니다. 각종 모순과 위험, 도전이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법칙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세에 대한 판단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우환에 대한 관통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극단적인 정황에 대처하는 충분한 사상 준비와 사업 준비를 잘해 중대한 민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투쟁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으로 형세를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정치와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능해야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등 사업을 당과 국가 사업 전반 국면에 놓고 계획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시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유와 시야를 넓히고 투쟁 경험을 쌓으며 당 중앙의 중대한 결책 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연변 실제와의 결합점과 차간점을 정확히 찾아 관철 실시의 협동성과 유효성을 부단히 제거해야 합니다. 총화와 반성 속에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며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성장 디딤돌로 삼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인생 재산으로 삼는 데 능해야 하며 한 번의 실패로 지혜를 얻고 한 차례 싸움을 치를 때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투쟁 예술을 중시해야 합니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 정확한 정책 생각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투쟁의 시기, 정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개입 시점을 잡아 가능한 모순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험이 싹트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투쟁 정세에 따라 투쟁 생각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지역 및 시기별 실정에 맞게 투쟁 방식을 선택하며 투쟁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극소수의 극단적 요소를 타격 고립시키고 대다수를 단결 구제하며 사회 불협 화합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 조화론 요소를 증가시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아 혁명이라는 이 중요한 무기를 잘 활용해 부패 척결 투쟁 난관 돌파전, 지구전, 정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정면 엄격 관리에 전략적 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 작풍, 렴정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간곳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면적 요구, 엄격한 기조, 7.2 리념을 당내 재반 건설에 실시함으로써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항상 진행 중이고 당내 자아혁명이 항상 진행 중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당내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단호히 제거하고 당내 건강을 침식하는 모든 비루스를 단호히 없애야 합니다.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에서 일을 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며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겸 결백한 전제에서 과감하게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틀어지고 주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서기는 제일 책임자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도부를 잘 관리하고 대오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당위 당조 지도부 성원들은 한 개 일터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실시해 분관 범위 내 당 작풍 렴정 건설에 대해 지도적 책임을 지고 일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당위를 협조해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추진하고 동급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며 동급 감독의 구체화, 규범화, 상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직능 부문에서는 일상 사업에서 발견된 업종 부정 기품을 제때에 시정하고 감독 관리 결여와 부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문제를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주당위 이론 학습 중심조 성원,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생활 플러스.
0: 생활 플러스.

그러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네, 오늘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숲의 향기를 간직한 잣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잣은 영양의 보고이자 예로부터 장수과로 불리며 귀하게 여겨온 식품입니다. 잣은 뇌 건강과 심혈관 보호에 탁월합니다. 잣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10여 종이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잣의 약 67%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잣은 기관지와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중의학에서는 잣이 피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며 장을 윤활하게 하여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나 변비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잣은 피부 미용과 항산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잣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로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효능을 가진 잣이지만요, 이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잣은 고지방 식품이므로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름 성분이 장 운동을 촉진해 설사 체질이신 분들은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숲의 향기와 건강을 선물하는 잣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2: 사람은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며 이야기를 통해 타인과 연결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야기가 가족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족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미국의 작가 어슐러 케일르 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도구이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왜 단순한 대화를 넘어 중요한지, 스토리텔링이 왜 가족이 뿌리와 날개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은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동화를 읽어주는 것이나 이야기를 잘하는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이야기하기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을 나누고 가치관을 전달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소통 도구라고 하던데요. 이 가족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무엇이며 일상적인 대화와 어떻게 다른지요?
3: 네, 많은 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단순히 이야기를 잘 꾸미는 기술로 오해를 하십니다.
2: 네.
3: 예, 가족 관계에서 스토리텔링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데, 일상적인 대화가 정보를 주고받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가족 스토리텔링은 경험과 뭐 감정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다랑 다릅니다. 친구와의 수다는 어떤 문제의 표면적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받는데 그칠 네. 수 있으나 이야기 이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어떻게 나의 삶에 혹은 너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2: 네.
3: 그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등 문제와 개인의 관계를 정말 상세히 조명해 줍니다.
2: 네.
3: 그래서 일상 대화는 기존의 부정적 뭐 감정이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하기 쉽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런 스토리텔링은 의도적으로 문제 이야기 밖에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끔 네. 합니다. 그래서
2: 네.
3: 그냥 간단한 대화는 1인칭으로 서로가 주고받지만 스토리텔링은 네. 제3자 뭐 주인공이 은유와 상징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면서 통찰과 재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 그렇네요. 네, 이 가족의 역사, 부모의 어린 시절, 조부모님의 생애 등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나누기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이 가족 이야기가 아이의 자존감과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3: 가족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아이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정서적 뿌리가 됩니다.
2: 네.
3: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이 그 시절을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아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학비를 벌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것을 극복해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2: 네.
3: 그래서 그런 것이 아이한테는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뿌리가 깊은 가문이구나 이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2: 네.
3: 그리고 또 보면은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아 어째서 너의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아이들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에 함유되는 그런 희망사항을 함께 상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또 불려오는 것이 기쁘게 됩니다.
2: 네.
3: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좋은 내용을 공유하든 아니면 부모님이 성장 환경에서 실수한 내용을 공유하든 아이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장함을 가져올 수가 있고 부모의 취약함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2: 그렇네요. 네, 이 가정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훈,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그 저부님, 우리 부모님 이렇게 네.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 영향이 그 미친다 하는데요. 좋은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3: 네.
2: 어찌 보면 자신심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족 간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각자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토리텔링이 가족 소통의 회복과 관계 강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네, 스마트폰이 빼앗아간 가족과 가족 간의 정서적 연결을 이렇게 가족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간으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 이유는 스마트폰은 끝없는 정보를 수평으로 흘러보냅니다.
2: 네,
3: 네 가족 이야기는 시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2: 네.
3: 그래서 스마트폰은 수동적으로 시청했을 때 그냥 아 저렇게 했구나 그냥 보편적으로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2: 네.
3: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내가 직접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거나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집중도도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2: 네.
3: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타인의 삶이죠.
2: 네. 네,
3: 그 타인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그 가족 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가족에 대한 애착도 더 가지게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거울 반응을 해서 조금 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깊은 또 울림이 있는 이런 순간을 갖게 됩니다.
2: 네.
3: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 간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의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3: 네.
2: 이야기를 해줘야만
3: 네네.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네.
2: 그렇게 훌륭하셨구나 하는 것을 뭐 들어서 마음속에
3: 네.
2: 간직하게 되고 또 뭐 어찌 보면 그 정의적인 그런 마음을 키우고 여러모로 도움이
3: 네.
2: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가족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죠.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3: 네, 저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지금 방학이죠.
2: 네.
3: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정이 너무 빡빡하대요.
2: 네.
3: 네, 그러면서 아이랑 소통할 시간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 네.
3: 학원을 가는 길에서 운전하시면서 아이한테 혹시 어떤 얘기를 하세요? 했더니 그 아빠가 하시는 말씀 야 오늘도 학원 가서 선생님 강의 한 시간에는 좀 잘 집중해 듣고 언니 학원 한 시간에 돈이 얼마인지 아니 이런
2: 네.
3: 거 설명해 준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 반응도나 표정이 어땠습니까 하니까 그냥 뭐 시무룩하죠. 언제 처리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네.
3: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에 아빠가 한 주 동안 출근하면서 아니면 아빠가 어제 출근하면서 령도한테 어떤 일 속에서 어떤 거는 혼났고 어떤 거는 그래서 내가 다시 했는데 어떻게 또 인정을 받았고 이런 것을 공유해 주는 것이 아이들은 누구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수거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죠.
2: 네.
3: 근데 아빠의 그런 모습에 그런 이야기에 아이들은 오히려 귀 기울여 듣습니다.
2: 네.
3: 그리고 아빠도 욕먹어? 이렇게 합니다.
2: 네.
3: 그래서 아빠들이 그런 것을 공유해 줬을 때 아이들은 그 시간에 더욱 집중하면서 또 그것을 공유하고 나서 야 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또 혹시 장난쳐도 좋고 어떤 일로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2: 네. 네.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일상적인 도리를 학원 가서 집중해 돈이 얼마야 이걸 얘기하기보다 훨씬 더 잘 듣습니다.
2: 네.
3: 그래서 뭐 식사할 때 우리가 여기는 식사할 때 좀 식탁에서 좀 좀 더 무거운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죠.
2: 네. 네.
3: 그 버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부모님들께 오히려 가벼운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2: 네.
3: 운전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야 저기 저 구름이 뭐 저거 좀 사자처럼 생겼다.
2: 네.
3: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는 어린 시절 뭐 네.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연상했어. 예, 그런 걸 상상과 창의력이 나래를 펼쳐서 할 수도 있고
2: 네.
3: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이나 여러 가지 그냥 일상에서 5분이라도
2: 네.
3: 그냥 큰 시간을 계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2: 네.
3: 네. 5분이라도 이렇게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짬짬이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네요. 네, 이 디지털 도구가 풍부해질수록 오히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목소리로 전하는 이야기의 가치는 또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디지털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전하는 이야기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3: 네, 디지털 도구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유하는 훌륭한 수단이긴 합니다.
2: 네.
3: 그러나 이야기의 본질은 디지털이 아닌 인간의 연결에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디지털 도구를 어떤 기록과 보존의 도구, 그냥
2: 네.
3: 우리 备忘录처럼.
2: 네. 네.

0: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좀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족의 뭐 여행 사진이나 영상을 디지털 앨범에 정리한 후 뭐 우리 주말 저녁에 모였을 때 네. 같이 나눠 볼 수도 있고 가끔 아이들에게 예전에 아기 때 금방 한돌 사진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줘도 너무나도 좋은 치유가 됩니다.
1: 네.
0: 특히 자신감이 없거나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덜한 것 같아 날 덜 사랑하나 봐 이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꼭 부모님에게 하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1: 네.
0: 집에 가시면은 네, 우리 임신했을 때 모즈 버젠 소처 있죠.
1: 네, 네.
0: 모자수처.
1: 네, 네.
0: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아이에게 네, 특히 사춘기 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아이에게 야 너 처음에 우리가 그 피처했던 사진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사진 보면 너 처음에 어머 콩을 많았어.
1: 네.
0: 그러다 몇 달 후에는 이렇게 컸어.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또 이렇게 컸고 태어났을 때는 이랬어. 이렇게 그 과정을 함께 보여주면서 한 돌까지 쭉 회상을 해주면 아 그때 아이들이 갖는 그 마음의 감동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 달 나를 품었고 한 돌 여기까지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듬뿍 받았구나 이것을 회상을 하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정도 다시 달라지고
1: 네.
0: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1: 네.
0: 특히 사춘기 애들이 우울이거나 무기력이 오거나 또 공격성이 생기거나 반항심이 생겼을 때는 세상 만사가 귀찮거나 다 미워 그리고 특히 엄마들한테 더 합니다. 아이들이.
1: 네.
0: 네. 정말 만만한 게 엄마죠. 엄마한테 더 화를 내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나눴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 네.
0: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예, 기록을 하는 이런 거로 잘 사용하시고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치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디지털 도구도 잘 활용하면 우리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죠?
0: 네.
1: 네. 이 가족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가족의 핵심 가치관과 신념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던데요. 부모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너무 교훈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치를 전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이야기 속에서 가치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야, 뭐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1: 네.
0: 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뭐나 해봐야 알지 니 안 해보고 어떻게 결과를 아니.
1: 네.
0: 우리는 이렇게 도리를 얘기합니다.
1: 네.
0: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아빠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탔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1: 네.
0: 내릴 때 어디서 내가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 버스에서 잠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1: 네.
0: 그 버스에 있는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
1: 네.
0: 이렇게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그 과정 아빠의 과정을 얘기해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아이들은 교훈보다는 이야기를 통했을 때 더욱 공감을 잘하고 기억을
1: 네.
0: 잘합니다.
1: 네.
0: 네. 또한 가족의 실패담이나 실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을 때 엄청 못 쳤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1: 네.
0: 그때 얘가 한 두세 달을 그거로서 아이가 막 우울해지는 겁니다.
1: 네네.
0: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거가 그거였습니다. 엄마가 한 300명이 앉아있는데 피아노를 치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전주가 틀려버린 거야.
1: 네.
0: 300명이 관중이 있는데 나는 그 순간에 머리가 새하얗았어.
1: 네.
0: 그리고 그 진짜로 제가 그날 정말 제대로 잘 못 쳤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곡을 제가 매일 5, 6시간씩 연습을 해서
1: 네.
0: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더 많이 몇백 명 모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곡을 확실하게 쳐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엄마가 그 실수를 안 했더라면
1: 그렇죠.
0: 그 후에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야.
1: 네.
0: 네. 근데 그걸 엄마 진짜야? 진짜야? 엄마 새벽 2시까지 피아노 쳤어.
1: 네.
0: 저희가 이렇게 단독으로 그 피아노를 또 중간 탑을 하면은 소리 낮춰집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그 자기의 실수에서 실패에서 일어나게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런 교훈보다는 이렇게 내가 겪었던 사실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하면은 그 가치는 아이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기준에
1: 그렇죠.
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하지만 이 모든 가족 이야기가 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이혼, 사망, 갈등, 실패 등 다루기 어려운 주제도 있습니다. 가족이 어두운 면을 아이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이야기해야 할까요?
0: 네. 어두운 이야기를 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나이와 네. 이해 수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우리가 보면은 좋은 이야기는 전하기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냐가 기술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이혼이나 누구의 가족의 사망이나 이런 것을 예, 복잡한 감정이나 세부적인 갈등을 막 다 상세히 설명을 하면은 아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1: 네,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가끔 가족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1: 그렇죠.
0: 가끔 가족은 생각과 다르게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1: 네.
0: 네,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당했던 것은 예기치 않게 당했던 교통사고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되 그 과정에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혼란과 슬픔을 인정해주고
1: 네.
0: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어두운 이야기를 전할 때 아이가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답하는 태도가 아이에게 불안을 조금 낮춰줍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잘 들어주면서 너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아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한 축입니다. 우리 부모가 경청자라서 가져야 할 태도와 구체적인 경청 기술 무엇인지요?
0: 네, 부모가 경청자로 설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주인공도 밑에 관중이 많아야 재밌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연극을 할 멋이 나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아이도 자기가 주인공이 됐을 때 잘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예, 아이는 신나서 그 이야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네. 함께 이 이야기를 지어나가는 공동작가라는 태도도 좋습니다.
1: 네.
0: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 그렇죠.
0: 아이의 대화가 더 맛있게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의 말을 끊을 때는 아이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가
1: 네.
0: 말이 끊었을 때
1: 네. 네,
0: 그럴 때 바로 내가 그 말을 이어주지 않고
1: 네.
0: 3초 정도 침묵을
1: 네.
0: 지키면서 아이가 더 깊은 대화를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만약에 아이의 말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1: 네.
0: 앞에 어떤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나서 네 이야기를 잠시 끊어도 되겠니?
1: 네.
0: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하고 공감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렇게 느낀 것이 타당하고 엄마의 이 생각도 조금 더 보태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함께 재구성해가

0: 면은 아이는 엄마의 대화를 너무나도 재밌는 기억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또 어찌 보면 호동이라 할 수 있죠. 서로 서로가 그 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 가족 간 갈등이나 상처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치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갈등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화 방법과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가족 간 갈등은 꼭 마치 찢어진 그림과 같습니다.
1: 네.
0: 또 가족은 퍼즐과 같습니다.
1: 네.
0: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다 보면은 어떤 퍼즐은 좀 찢겼을 때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제가 감동됐던 상담이 그 아이가 와서 선생님 가족이 퍼즐 같아요.
1: 네.
0: 네. 그런데 어떤 퍼즐은 너무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찢겼을 때 그
1: 네.
0: 퍼즐을 보면서 자기 아 우리 가족이 이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했대요.
1: 네.
0: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야 너 너무 시적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래서
0: 각 조각이 상처와 아픔을 담고 있지만
1: 네.
0: 이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1: 네.
0: 스토리텔링은 바로 이렇게 찢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비난이 아닌 그런 이야기로
1: 네.
0: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1: 네.
0: 오히려 그때 너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갈등 이야기할 때 자꾸 사실을 얘기해요. 일을
1: 그렇죠.
0: 이성적으로
1: 네.
0: 너가 그때 이랬었잖아 저랬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1: 맞죠.
0: 사실을 네. 이야기하는데 갈등을 이야기할 때 포인트는 감정입니다.
1: 네.
0: 나는 그때 이래 이래서 너의 이런 모습에 이런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너무 슬프고 화났어.
1: 네. 네,
0: 이렇게 내 감정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면 논쟁을 일으킵니다.
1: 네.
0: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1: 네.
0: 네가 맞니? 틀리니? 이런 거로 갑니다. 그런데 감정을 이야기하면은 감정을 듣고 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속상했구나. 그래서 얘가 화를 냈구나. 그래서 큰 소리 났구나. 이게 이해되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꼭 감정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1: 네.
0: 주의할 점은 치유의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유로 이어지는 것은 그런 사람들 있죠.
1: 네.
0: 아, 나 너랑 말하기 싫어.
1: 그렇죠.
0: 네. 여기서 그만해. 이러고 네. 뒷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잘 풀지 않으면 2차 상처를 또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졌던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더 이상의 더 깊은 상처를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사실보다 그 감정 이야기
0: 네.
1: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 가족 구성원이 상실이나 리별을 겪었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을 나누는 것은 애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슬픔을 함께 이야기할 때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을 나누는 일은 슬픔의 고립을 막는 생명줄입니다.
1: 네.
0: 네, 우리는 어떤 슬픈 이런 상황에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런데 피하기보다는 이런 슬픔을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잃었고 함께 기억한다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1: 네.
0: 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서 아이는 비로소 좀 더 채워지는 온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부모는 그 자녀의 슬픔이나 애도의 과정에서 부모가 있으므로 나는 안전한 항구가 있어.
1: 네.
0: 내가 기댈 곳이 있어.
1: 그렇죠.
0: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1: 네.
0: 네, 잃은 사람을 딱 금기해서 떠오르지 않고 그 사람 물건 다 정리해버리고 눈에서 없어야 슬픔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른 슬픔은 언젠가는 병이 되어서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0: 존재로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상실이나 슬픔을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단계라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1: 네.
0: 나만 아픈가라는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고
1: 네.
0: 가족이 각자 방에서 우는 것보다 거실에서
1: 네.
0: 우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나도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하니 이렇게 그리워
1: 네.
0: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 네. 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1: 네.
0: 오히려 슬픔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고인의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대화 상대로 살아 숨쉴 수 있어 우리의 네.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살아있어
1: 네.
0: 네. 알려줄 수 있고
1: 네. 네.
0: 상실 앞에서도 부모가 척을 하지 않고
1: 네.
0: 아이의 방식을 존중해 주면서 위로보다 공감에 집중하고 괜찮아 하고 재촉하지 않고
1: 네.
0: 야 오늘은 슬픈 날이구나 또 생각났어
1: 네.
0: 엄마도 오늘 네 말을 듣고 보니 엄마도 오늘 함께 슬픔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1: 네.
0: 해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1: 네.
0: 네, 슬픔을 함께 들여다볼 용기가 있어 라는 것으로서 예, 그 슬픔을 몸으로 기억하고 또 말로 전하고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 오히려 그 슬픔이 줄어들면서 또 함께 엄마랑 슬픔을 나눴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족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정서적 유대감, 소속감, 정체성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함께함의 기쁨일까요?
0: 네, 가장 궁극적으로 가치는 그래도 네.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정체성.
0: 왜냐하면 정체성은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뭐 정서적 유대감도 좋고 소속감도 좋고 함께함의 기쁨도 좋고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예, 정체성인데 정서적 유대감은 꼭 마치 나무가 꽃 피워내는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근데 소속감은 그 나무를 감싸는 흙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한테 부모님들은 흙과 같습니다. 아이는 그 흙 위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흙이 얼마만큼 영양분이 있고 얼마만큼 정말 좋은 땅인지에 따라서 우리 네. 아이는 잘 크기도 하고 잘 못 크기도 합니다.
1: 네.
0: 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소속감이죠.
1: 네.
0: 함께하는 기쁨은 나무 위에 내리는 햇살과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 정체성, 즉 나무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그래서 나아가 우리는 아는 이런 이야기가
1: 네.
0: 서사가 되기도 하고
1: 네.
0: 또 위기를 넘는 그런 나만의 언어나 이런 것을 정말 가족의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는 이 가족에서 우리 가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1: 네.
0: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느끼거나 스토리텔링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0: 네, 대화가 단절됐고 스토리텔링이 어렵다, 낯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가족을 위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디셨구나
1: 예, 네.
0: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1: 네.
0: 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이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1: 네.
0: 네, 어떤 영웅담이나 감동적인 가족사가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1: 네.
0: 네, 우리 가족에 영웅이 있다면 감사한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없어도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1: 네.
0: 아이가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야, 할아버지랑 너 똑같아.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걸 자꾸 바랍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야, 너 웃을 때 보조개가 할아버지랑 똑같게 닮았다. 이것만으로도 예, 너무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네, 과거에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과거랑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1: 네.
0: 네, 가족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로의 표현이 달라서 상처 네. 주고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먼저 듣기부터 잘하고 단절된 대화가 아니라 어떤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침묵기가 있다면 우리는 잠시 휴식하는 침묵기를 가졌을 뿐이구나 하면서 네. 숲이 겨울에 어떻습니까? 잎을 다 떨구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죠.
1: 네.
0: 그래서 우리 가족이 침묵 단계이든 서로 갈등 단계이든 어떤 단계이든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 하나. 야, 네. 너의 버저개가 할아버지 닮았어처럼 아주 작은 대화로 과거와 현실을 연결하면서 우리 아이와 나의 정서적 유대감을 잘 이어간다면 우리 가족의 봄날은 항상 올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스토리텔링으로 좋은 가족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이야기가 가장 오래도록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우리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는 어떤 가족인가를 새깁니다. 미국의 작가 레베카 솔릿은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각자의 고립된 방에서 나와 함께라는 온기를 느낍니다. 가족관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 시작해보면 어떠세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